0: 7월 27일 7월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 곡은요. 2440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요조 김진표의 좋아해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여러 얼굴이 살고 있지 않나요? 물론 드라마 속의 극적인 다중인격은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른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 나이대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저 깊숙이 잠들어 있던 그 동심의 얼굴이 바다나 자연 한 조각만 봐도 순식간에 이야 하고 청춘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직함도 다 있고 그저 아이 같은 천진한 얼굴로 자연을 대하게 되는데요. 물론 또 직장에서는 동료의 목 까지 거뜬히 해내는 든든한 얼굴로도 나타나고요.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요즘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간 것 같아요. 휴가 절정기를 맞아서 두 배로 또 옆 동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 듬직한 얼굴로 이번 한 주도 잘 버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거죠.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또 빵톡가족 여러분 어서 출첵해 주시고요.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김정빈님 짧은 휴일은 금방 지나가고 7월 마지막 주예요. 휴일은 늘 짧습니다. 최진숙님도 신나게 시작해요. 7월 마지막 주에요 라고 하셨고요. 최윤철님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있을까? 높이 높이 산 정상에 올라오면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걱정과 불안들이 저 아래 점점 흩어져 먼지처럼 작아 보입니다. 아, 이 더위에 산을 왜 올라가? 올라간 만큼 또 내려올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의 바닷가도 그렇습니다. 모래사장엔 송곳 하나 꽂을 틈 없이 파라솔이 빼곡하고 인파도 대단하겠지만, 저 멀리 수평성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 끝없는 광활함 앞에서 옹졸했던 내 마음도 넓어지면서 꽁하게 쥐고 있던 것들이 스르르 풀립니다. 멀리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간장종지만 하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스르르 풀리죠. 아휴,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내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닐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어쩌면 남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이, 내 한계가, 내가 바라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스스로에게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과 함께 넓어진 마음이라면 그 부족한 나에게도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죠. 그동안 수고했어. 애썼어. 너도 최선을 다했잖아. 이제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토닥토닥 쓰담쓰담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지요. 이것이야말로 넉넉한 자연이 건네는 진짜 휴가의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라바마 마운틴 뮤직. 자연은 늘 침묵으로 그리고 늘 그 자리에 그냥 있었는데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휴가철이 되면 자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느껴지는 위안과 평안이 있죠. 물론 휴가지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색다른 구경도 좋은데 아마 가장 값진 것은 자연이 주는 선물 아닐까요? 자연과 함께 소통하는 그 시간, 아마 그때는 스트레스나 불안, 걱정 이런 곳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연에게 받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겠죠.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이 시기에 알고 나면 참 좋은 생활 상식과 함께하는 소확행 퀴즈.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수혜님 맞아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어제 개울물가에 앉아서 물멍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8544님이 아우 또 그날의 하루를 아름다운 산문시처럼 길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시라는 거는 뭐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것, 그걸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신우영님, 방학 첫날이에요. 일하는 엄마라 돌봄 교실 보냈는데요. 수녀님 목소리 들으며 오늘 아침도 평온하게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아유, 이 방학이면 아이들은 좋은데 또 이 부모님들이 참 힘드신데 아이들도 방학 때 또 돌봄 교실에 또 학원으로 여기저기 다니니까 또 힘들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름방학은 특별한 방학이니까 아이들에게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선물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294님이 신청하셨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BTS 다이너마이트.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는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에 또 새로운 문화 선물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원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해 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은요, 8월 10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모스틸리 첼로 페스티벌 인 서울 2026년 패스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여러분은요, 8월 12일 수요일,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입니다.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이번 공연은요, 첼리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10명에서 12명,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까지 같이 협주하는 그런 공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 이 기회에 가시면 참 좋겠죠. 성함 샵1053 남겨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어제 2027 WYD 전주교구대 봉사자 양성교육 수료식과 미사가 있었습니다. 2440님. 아우, 요즘에 이제 각 본당에서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내년 2027 WYD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 참전과제 여러분도 물론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영님, 행복한 한 주 만들어 가보려고요. 그럼요, 저도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특별히. 오늘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월요일 시작을 잘하면 이 한 주가 무난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요. 또 소확행 퀴즈 만나보는데요. 1767님이 신청하신 최진희, 그대는 나의 인생. 박혜영님이 신청하신 정윤선, 엽서.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의 소확행 퀴즈 만나봅니다.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와 재미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과 관련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기발한 이행시 환영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다음에서 말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답 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샵 1053 준비되셨나요?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요.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조용한 곳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쉬게 하고 하느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이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불교에는 템플스테이가 있지만 카톨릭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휴대전화도 잠시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 그런데요. 템플스테이도 불교 신자만 참여하지 않듯이 요즘은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인, 비신자들도 마음의 쉼과 성찰을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마음을 쉬어가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이것, 두 글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retreat, retreat. 원래는 전쟁터에서 물러나다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가 넓어져 지금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전쟁에서 몸을 피하듯이 우리 지친 마음도 잠시 피신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전통에서 이어져 온 영적 수련이기도 합니다. 한자로는요, 네 글자예요. 이 네 글자 중 두 글자가 들어있어요. 피세정념. 피세정념의 줄임말. 피할 이것, 머무를 이것, 두 글자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신앙인들의 영혼의 휴가라고도 불리는 이것, 두 글자. 한자로 피세정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줄였습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정답과 함께 정답과 관련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기발한 이행시 이 휴가철에 이 두 글자와 관련된 여러분의 이행시 바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다섯 분 혹은 여섯 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아, 또 힌트송이 준비되어 있죠. 참 좋은 오늘, 친절한 참 좋은 오늘에서는 힌트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잘 들으시고 노래 두고 힌트송 들으면서 이행시, 여러분의 기발한 이행시 기다릴게요. 첫 곡은요. 우쿨렐레 피피피 피크닉.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 영턱스 클럽의 정입니다. 우쿨렐레 피크닉.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 영특스 클럽 청 두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행시 기다립니다.

우쿨렐레 피크닉 알로와 기분 좋은 인사 영특스클럽 정까지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오늘의 수확행 퀴즈.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 성찰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깊숙이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의 휴가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피정입니다. 피정. 이 전통은 사실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있었죠.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16세기 성 이나시오 로일라가 영신 수련에서 이 피정의 방법을 체계화했고요. 19세기부터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정기적인 일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영신 수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목회자들도 그리고 많은 비신자들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가족 피정도 많이 하고요. 종교를 떠나서 마음을 돌보고 삶을 돌아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정답은 피정. 피정에 대한 여러분의 기발한 이행시 만나볼게요. 7277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정, 정갈한 접시에 맛있는 음식 올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건 피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일단 즐기는 겁니다. 좋습니다. 9477님, 피. 피하고 싶은 것보다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쌓여있는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정. 정말 온전한 한 분과 또 다른 저를 찾고 만나고 오세요. 저도 2박 3일 피정처럼 저를 찾는 후지산을 다녀왔습니다. 후지산에서 9477님 자신을 만나셨나요? 가서영님, 피. 피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하느님의 정, 정을 느끼는 우리의 행복한 시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문수님, 피. 피어나는 꽃송이, 정,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요. 라고 하셨고요. 5687님, 피. 피하려고만 말고 정, 정면으로 부딪혀서 실마리를 찾으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답니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피하지 않고 부딪히면 해결책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 종종 해봅니다. 저는 매년 여름휴가를 수도원 피정의 집으로 갑니다. 올해는 겟세마니 피정의 집으로 몸도 쉬고 마음의 영성을 축적하여 또 하반기 삶을 풍요롭게 살으려고요. 훌륭하십니다. 아우, 여름휴가를 피정으로 가신다. 이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1398님, 피. 피로에 지친 마음과 몸을 일으켜주세요. 정, 정성을 다해 기도해봅니다. 예, 이렇게 피로에 지칠 때 마음과 몸을 일으켜주라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1398님. 좋습니다. 8894님, 피. 피 터지게 만보 넘게 걸었더니 오늘은 무릎이 아파요. 정, 정정당당하게 잘 걸어다니는 것. 나이 들다 보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요. 잘 걸어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 걸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보는 거죠. 4201님, 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거 많이 나오는데요. 정, 정말로 이 더위를 시원하게 즐겨봐요. 이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 더위 점점 좀 더 더워지잖아요. 6271님, 피. 피어오르듯 활짝 펼쳐진 구름들. 정,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맞아요. 아무리 더워도 하늘을 보면 맑으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5731님, 피. 피하고 싶어요, 이 무더위를. 저도요. 정, 정녕 답이 없는 걸까요? 답 주세요, 저도 5731님.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겠죠? 0045님, 우리 피정에 다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나왔어요 또. 0045님, 정, 정말로 더운 거, 이 더위 피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더위에 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피정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시 만나보고 있습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함께요.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오늘의 소확행 퀴즈는요.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조용한 곳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쉬게 하고 하느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할 때 피정이라는 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피정 이행시 여러분 피정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자로는 피세 정념 줄임말로 피정이라고 합니다. PRP 머무를 정해서 피정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혼의 휴가라고 불립니다. 이 피정의 양상도 참 다양한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깊이 읽는 렉지오 디비나, 또 향심기도, 또 이나쇼 영신수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올여름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피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피정 이행시 만나보고 있는데요. 0891님,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에요. 정말 일에 손에 안 잡히고 힘든 한 주의 시작, 월요병이 생겼어요. 오, 0891님. 소확행 퀴즈랑 하면서 조금 피곤 풀어지지 않았어요? 월요일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다 좀 피곤하긴 한데요. 시작이니만큼 그래도 새로운 에너지로 새롭게 또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9294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죠. 역시 형제간이 최고예요. 정도 있지만 어딜 가나 형제간의 의리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로사야, 프란체스코야, 사랑한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맞아요.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최고입니다. 2578님, 피아노를 치면서 성가를 부르면 정말 힐링이 돼요. 나만의 피정이죠. 이것도 괜찮겠네요. 아, 내가 피아노를 잘 치시니까 2578님 그게 가능한가 봅니다. 부럽습니다. 힐링이 되고 말고요. 저는 혼자서 피아노 안 치고 그냥 노래만 불러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9427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정말 힘들어도 즐기는 자만이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다. 아우, 힘들어도 즐기라. 이 우리 많은 분들의 메시지입니다. 4309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뜨거운 여름을 만끽할 거예요. 예, 이 결심으로 우리 또 무더위와 함께 정면으로 한판 승부하자고요. 0353님, 피한다고 피할 수 없다면, 정말 피할 수 없다면 피장 가세요.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과 만나면 만사형통입니다 라고 또 피정에 대한 홍보해 주셨어요. 정말 좋습니다. 불교에는 템플스테이가 있지만 카톨릭에는 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피정,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 잘 돌보면서 우리 참 좋은 과제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한 심이 머무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첨자분 내일 커피 쿠폰 배송해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끝곡은 9840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박명수 바다의 왕자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순간을 기념하려고 사진을 찍죠. 하지만 모든 사진이 내 마음처럼 다 멋지고 완벽하게 찍히는 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연현상, 어색한 각도, 손떨림까지 생각지 못한 이유로 망한 사진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굴욕사진만 모아서 망한 사진 선발대회까지 엽니다. 실패는 창피한 게 아니라 경험이 되고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이런 당당함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힘 아닐까요? 자, 칼 닐센의 마스케라데, 오페라 가면부도회 가운데서 오버튀어 서곡 듣겠습니다. 네메야르비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칼 닐센의 마스케라데, 이 오페라 가면무도회 가운데서 오버처 서곡 들었습니다. 네메아르비, 이 에스토니아 출신 지휘자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또 그 아들인 파브 야르비는 10월 달에 또 내한을 하죠.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18일에는 인천 아트센터, 아트센터 인천, 그리고 또 20일에는 예술연단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갖게 되는데, 클라라 주미강이 또 협연하는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빼놓지 않고 또 볼 수 있는 지휘자 파브 야르비, 또 성실함의 상징이죠. 함께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유경량 씨가 1등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1등 오신 거 아닌가요? 축하드리고요. 자, 정혜호 씨, 명도백장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막 그 중복 때는 좀 그 제가 국토대장정을 했습니다. 그 거제도에서 공연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데 막 5시간 반이 걸려요. 이 수도권까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인천을 갔는데 하여튼 머리가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김양희 씨, 여름 내내 화려한 꽃을 피는 배롱나무, 더운 여름 시원한 하루 되시길,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0.5도는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덕분에. 이상윤 씨도 오셨고요. 황순자 씨, 유클 더위가 절정이네요. 모든 분들 건강 잘 유지하세요. 오늘도 좋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다 듣고 계신 거죠? 김유림 씨,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Good Monday. 자, 그리고 아침 시간부터 푹푹 찌는 더위가 이번 주간 내내 이어진다고 하네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시원하게 정리하시지요. 안녕하세요. 멋진 한 주간 평화를 빕니다. 안경근 씨도 오셨고요. 박정현 씨도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엄청 더운 아침이네요. 찬물 한 컵 먹으며 견뎌봅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경동나비엔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우유협동조합, KT 키움증권, KT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One Touch of Venus, 비너스의 손길, 1948년에 발표한 흑백 로맨틱 뮤지컬 코미디 영화죠. 이 작품의 그 가장 유명한 Speak Low 함께 들어봤습니다. 쿠르트 바일의 곡이었고요. 자, 트럼펫의 호칸 하르덴베리에르, 그리고 케네스 리토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아주 나른하게 요 아침 또 잘 어울리는 곡으로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권유정 작가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전할게요. 이재진 씨 오랜만에 올리셨고요. 이순남 씨 안녕하세요. 7월 마지막 월요일 첫 시간부터 함께합니다. 날씨가 아침부터 많이 더워요. 건강 잘 챙기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오고 무더위가 와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제 일요일 좋은 일을 생각하며 비틀즈의 yesterday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 아니고? 자, 신청 저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혜 씨는 로그인이 일어나서 두 달 만에 들어오셨다고요. 아이고야, 어떻게 참으셨어요? 잘 듣고 있었어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엄계선 씨, 거제 좋은 곳이긴 하지만 교통이 어렵죠. 잘 다녀오셨군요. 네,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유경나 씨는 이번 주는 대관령국제음악제랑 함께하려고요. 대관령국제음악제 함께하시면서 아침에는 자기밤 유쾌한 클래식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상숙 씨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계선 씨,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때때로 이번 생은 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 명동백장님의 오프닝 멘트 들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피부과 냉동 치료하러 와서 듣고 있어요. 야,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하고 계시군요.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냉동 치료하면 좀 시원해지는 거 아닌가요? 피부라도? 좋으시겠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자, 세계 최정상 플루티스트와 바로크 거장의 만남. 이 아에르데 국제 콩쿠르 우승 이후 거침없는 행보의 주인공이죠. 이 부천 아트센터 클래식에서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또 리차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플루트로서 또 세계가 참 주목하는 이 플루티스트,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최연소 수석, 또 샌프란시스코 수석, 심포니 수석을 역임하며 독보적인 커리어를 구축해온 김유빈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계적인 합시코디스트 리차드 이가 얼마 전에 또 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간만에 서울 그 고음악 그 카메라타 이 양상부라고 함께 멋지게 또 연주를 지휘를 해줬죠. 아주 정말 명랑하고 아주 낙천적인 분이신데 살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좀 아프셨다 그래요. 그래서 좀 다시 건강 찾으셔서 멋진 연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C장조,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A장조, 또 플루트와 컨티뉴어를 위한 소나타 2단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B단조와 컨티뉴어를 위한 소나타 2장조까지 연주가 되는데요. 8월 22일 토요일 저녁 5시,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공연 모두 5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컬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한 거죠. 자, 랩소디 인 블루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우, 좀 시원해지지 않으셨어요? 한 1도 정도 마음의 온도가 이 표피적인 피부의 온도와 함께 내려간 것 같습니다.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피아노와 지휘의 레너드 번스타인, 컬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워낙에 또이골 쳐셔서 그 당시에 그막 스튜디오에서 담배 피면서 치시지 않았을지 한 생각도 좀 드네요. 하여튼 시원하게 들어봤고요. 앗 깜짝이야 어디 불났나요? 시작에 클라리넷 글리산도 표현을 얼마나 멋지게 잘하느냐가 클라리넷 기량이 평가된다는 랩소디인 블루라고 하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현 씨 올려주셨고요. 유능구 씨,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유경란 씨, NC는 잘하고 있나요? 기아는 엎치락뒤치락 키움 은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뭐 아주 이 타이거스 빼놓고는 다 뒤에서 7, 8, 9, 10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주정 씨, 찬미 예수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애정을 갖고 진정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방송 광고까지도 참 듣기가 좋습니다. 이런 칭찬 너무 듣기 좋아요. 자주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재진 씨가 주말 깜짝 선물 감사해요. 늦은 저녁 어제 주일 엄마부터 읽고 계시는데 두고두고 생각날 때 찾아가면서 볼게요. 재은쌤 감사해요. 발렌티노 우리 일디 또 민영 PD 엔지니어 감사해요. 모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선물 받으셨나 봐요. 자, 그리고 여기 모레 수요일 전북 장수에 있는 방화동 휴양림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윤 씨가 올려주셨는데 이 장수에 있는 방화동 휴양림 좋습니까? 가셔서 어땠는지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능구 씨 혹한 하르덴베리에르의 챗 베이커 그 유명한 곡은 직관에 들은 기억이. 오! 이거 앙콜레 좋군요. 물론 스픽 로우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이순남 씨, 클래식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손녀딸들의 방학. 아이들은 방학이라 신나겠지만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아침에는 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아이들에게 좀 들려주면서 요게 한번 들으면서 방학 숙제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박정현 씨, 창문들은 모두 열어 맞바람이 일도록 하고요. 선풍기로 바람을 보태니 아직은 에어컨 가동을 안 해도 견딜만 하네요. 거의 뭐 유러피언처럼 프랑스 사람들처럼 에어컨 안 틀고 잘 버티고 계시네요. 이상윤 씨, 제 하는 일은 하도 멋져서 모레부터 5일 연휴가 되네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그 휴가 마음껏 노시기 바랍니다. 이양선 씨, 안녕하세요.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엔 시원하고 구름도 좋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무덥네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유클 함께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는요. 로시니의 Il viaggio a Reims, 랑스로 가는 길이라는 이 재밌는 정말 기상천외한 이 작품, 대관식이 열리는 랑스로 가다가 못 가게 된 를끌 말이 없어서 못 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14명의 정말 그 십사중창이 펼쳐지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그 노래 경연대회까지 막 펼쳐지는 노래방처럼 펼쳐지는 멋진 공연. 1825년에 파리 테아트르 이탈리앙에서 초연된 이 작품 백전의 행복한 오페라에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문자 보내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함께 들으실 곡,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을 또 삶과 음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러시아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톱스키입니다.

눈부신 은발, 귀공자 같은 외모, 그리고 숨이 멎을 듯 길게 이어지는 호흡과 벨벳처럼 깊고 부드러운 소리. 20세기 후반 러시아 바리톤의 상징으로 세계 오페라 무대를 누빈 드미트리 흐바로스톱스키입니다. 그는 1962년 10월 16일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원공업 도시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화학공학자인 아버지 알렉산드르와 산부인과 의사인 어머니 류드밀라 사이에서 외아들로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아마추어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만큼 음악을 사랑했고 집에는 클래식과 오페라 명반이 가득했다고 하죠. 음악가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는 아들을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싶어 했고 그 영향으로 흐바로스톱스키는 7살 때부터 어린이 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그는 클래식보다 재즈와 록에 더 끌립니다. 14살 무렵에는 밴드의 리드 보컬로 활동하며 루이 암스트롱부터 프레디 머큐리까지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즐겨 불렀던 이야기가 유명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합창단 지휘자와 음악교사를 양성하는 직업학교에 잠시 다니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던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성능을 또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 순간 오페라 가수의 길을 인생의 목표로 정합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그 기자회견에서 이 노래를 어떤 기자가 아느냐 하고 라라라라라 하고 불러줬더니 드미트리 흐바로스톱스키가 그때는 모르겠다 그랬답니다. 근데 자 나중에는 이 곡을 앨범으로 발표했죠. 얀 프랭켈의 유라블리 백학입니다. 자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로스톱스키, 칸스탄틴 아르벨리안이 지휘한 모스크바 체인보 오케스트라 스타일 오브 파이브. 스타일 오브 파이브는요 러시아의 민속악기 발랄라이카, 도무라, 또 바얀 이런 악기들이 함께 앙상블로 독특한 옷을 입고 연주하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Spiritual Revival Choir of Russia가 함께해주는 자, 이 공연, 이 연주 함께 감상해보시죠.

뒤늦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흐바라스토옵스키는 1982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예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스승 예카체리나 요페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엔 테너로 시작했지만 요페는 흐바라스토옵스키의 목소리가 테너보다 바리톤에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고 그의 음역을 바리톤으로 바꾸도록 이끕니다. 또 호흡을 다루는 법과 섬세한 표현력을 혹독할 만큼 엄격하게 가르쳤죠. 흐바라스토옵스키는 훗날 자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요페를 꼽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런 학교 수업뿐 아니라 집에 있던 위대한 바리톤들 주세페 델루카, 파벨 리시치안, 에토레 바스티아니니, 티토 고피의 음반을 반복해서 들으며 벨칸토 창법도 스스로 익힙니다. 그 중에서도 에토레 바스티아니니는 그가 가장 존경했던 우상이었죠. 부드러운 음색과 긴 호흡 그리고 품격 있는 무대까지 훗날 흐바라스토옵스키는 스승 같은 우상의 장점을 자신의 노래 속에 자연스레 녹여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반 라리오노프의 이 러시아 미녀죠. 자, 깔린카 말린카. 깔린카는 이 아주 예쁜 빨간 열매인데요. 자, 이거를 또 사랑의 상징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혼식 축가로도 불리는 그런 곡이죠. 자,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옵스키, 니콜라이 고르니에프가 지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체인버 콰이어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러시아 민요 깔린카. 깔린카 이 곡,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 그리고 니콜라이 코르니에프가 지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체임버 콰이어 또 음악으로 이렇게 감상하셨습니다. 야, 여기 그 정말 이 아카펠라로 부른 요 또 러시아 음악의 힘을 또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곡하고 정말 그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우리 때 이제 세계 민속 가요제가 다시 이제 부활이 돼 가지고 요 이제 각 과에서 이렇게 출전을 했거든요. 예선 통과하면서 정말 와, 사람들이 뭐 저 팀이 1등이다. 우리 테트리스라는 그 당시에 테트리스가 발명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자 오락실 사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우리 팀 이름을 짓게 되어서 그렇게 그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 막판에 제가 그 결선에서 한 번 그 박자를 잘못 나오는 바람에 앙상블이 깨져가지고 막 아주 그 위험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대상 후보였는데 금상을 받았던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솔로였는데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 테트리스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정말 최고의 추억의 곡이 아닌가. 뭐 이 깔린까 하면 장일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2부에는요.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있습니다. Il viaggio a Reims. 이 랭스로의 여행. 랭스로 가나 못 가나 한번 보죠. 자, 정말 재밌는 14중창이 나오는 이 곡. 우리 백재은 씨와 함께 즐겁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고요.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프렐루디움 운트 알레그로 인 더 스타일 오브 부냐니 부냐니 스타일의 전주곡과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타스민 리틀 그리고 존 레너한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6: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6: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무더우시죠? 자, 근데 제가 며칠 전 SNS를 봤습니다. SNS를 봤더니 아니 백재훈 우리 작가 백재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만화로 있는 오페라 교향상식 10위가 우리 분야에서 지금 1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네. 진짜 어떤 분야에서 1위인지 제가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1: 아, 그래서. 오페라 뮤지컬 분야 책에서 1등입니다.
0: 네, 질문이 다 안 끝났는데.
1: 죄송합니다.
0: 자, 오늘도 변함없이 네. 우리 백재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다시 한번 어떤 분야의 1위인가요?
2: 오페라 뮤지컬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진짜?
2: 321권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와, 세상에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쾌거.
2: 아닙니다.
0: 이제 날이 갈수록 인세로 먹고 사실 우리 백버드 백재훈 메조소프라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스로 왕관을 쓰고 아무도 왕관 쓰라고 하지 않았는데 대관식에 어울리는 대관식에 직접 이제 왕관을 쓰실 예정인가 보죠? 왕비 역할이네요.
2: 그런가요?
0: 네.
2: 대왕 대비인가요?
0: 이게 왕하고 왕비만 쓰게 돼 있어요. 대관식 때는.
2: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날 맞이하여 방송을 같이 해야 하니 제가 또 대관식을
0: 어쩔 수 없이
2: 나폴레옹처럼
0: 네, 제가 사실은
2: 위에 쓰시겠습니까?
0: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오늘 파리에 이제 다들 가게 되잖아요.
2: 네.
0: 그래서 그 파리 생제르맹 이제 우리 그 이강인 선수도 이제 끝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옮겨서 마지막으로 썼는데
2: 네.
0: 자 이제 대관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맥베스처럼 왕관 빨리 씌워주세요.
2: 예. 오나마키아 뭐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0: 야 왕관 짝습니다. 감사합니다. 꽉 끼는 것이 딱이다. 멸류관 아니죠 이거? 네. 감사합니다. 왕관입니다. 약간 뽀죽뽀죽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어울리면 여러분 어울린다고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자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배의 유쾌한 클래식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저는 골드 금수저.
2: 금수저군요.
0: 실버 은수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자 하여튼 자 우리 그 Il viaggio a Reims, 이 랑스로의 여행, 이 작품 어디까지 들었죠? 정말 헷갈려요.
2: 아, 그렇죠.
0: 네.
2: 근데 얘기가 사실 다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0: 그렇죠.
2: 나오는 사람이
0: 14중창이라니 정말 와우.
2: 그러니까요.
0: 네.
2: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헷갈리지만
0: 네네.
2: 이 로시니님께서 비꼬셨잖아요.
0: 이게 뭘 비꼬요?
2: 정말 너무 내가 쓰는 그 벨칸토 오페라지만 정말 복잡한 노래와 긴 아리아와 그러나 알고 보면 내용이 없어.
0: 본인을 디스한 거죠.
2: 그렇죠. 본인
0: 맞아요.

0: 많고 그러니까요. 중창도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나 들여다보면 내용은 없고 자.
1: 근데 제가 네네. 이거 이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이번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난번 이제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네. 그 페스티벌 때 그 체실레 바르톨리가 주인공인데 네. 그 꼬리인 나로 나온단 말이죠.
0: 근데
1: 예, 근데 그 욕심이 많아요.
0: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1: 소프라노 역을 막 자기가 다 하려 그래요.
0: 아, 어려운데.
1: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 요거 하이라이트로 한 3분짜리 있거든요. 오.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3분으로 이거를 추격을 했어요?
1: 1분인가? 하여튼 뭐 그 장면들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0: 그게 됩니까? 아, 네네네. 찾아봐야 되겠다. 네.
1: 하여튼 그렇군요. 보세요. 예,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짤스북 페스티벌.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밀어놨습니다.
0: 아, 그렇죠. 네. 진짜 보고 싶은 걸 봐야죠.
1: 네.
0: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샤를 10세 대관식을 위해서 만든 오페라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샤를 10세 대관식을 보기 위해서 랑스라는 정말 커다란 성당이 있는 그 옆에 뭐가 있다고 하셨죠, 선생님?
1: 소방처, 소방서.
0: 소방서가 있다고
1: 네네네,
0: 하셨죠.
1: 소방서.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귀한 성? 이건 절대 불타면 안 된다 해서 불이 나자마자 빡 가서 끌려고 거기 네. 소방대원들하고 소방서가 쫙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호텔로 바뀌었죠.
0: 아니 그래서 불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었을까요, 진짜?
1: 저는 모르겠습니다.
0: 아,
1: 난 적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어쨌든 소방서까지 딸린 뭐 그런 대단한 그 성당인데
1: 네.
0: 그 성당에서 대관식을 하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유명 인사들이 다 랑스로 몰려가는 거죠.
1: 지난주에 이제 파리 그 패션 위크 얘기해 주셨죠.
0: 맞아요.
1: 저 그래서... 파리 패션 위크에 네. 초대받는다면 꼭 갈 겁니다. 초대받는다면 언젠가.
0: 아 그렇구나. 그래서 블랙핑크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1: 네, 근데 네. 받을 일이 있을까요?
0: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야.
1: 오케이.
0: 출연하실 일도 있을지 모른다.
1: 네네, 그런 그 좋은
0: 해봅니다.
1: 인생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 왕관을 쓰고 가도록 하겠어요. 네,
1: 옆에 그 누구냐?
0: 김민영 PD가 비웃는데?
1: 네, 그렇습니다. 옆에 그 저 네. 저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0: 누구요?
1: 메릴 스트립 이런 분들.
0: 메릴 스트립. That's all.
1: 그렇습니다.
0: 재밌겠는데.
1: 네네.
0: 자, 그리하여 이 내용 자체가 정말 그 대관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그 로시니가 처음으로 부임에 가서 프랑스로 가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니까
1: 네.
0: 또 얼마나 이 황제 아니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어요. 신경을 써가지고 완전히 이 작품 전체가 우리 샤를 국왕 만세. 요렇게 방향이 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 유럽의 인사들이 곧 랑스로 가는 길에 이제 하루에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요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잠도 자야 되고 말도 물을 먹여야 되고 하니까
1: 그렇죠.
0: 중간에 숙소에 다 모인 거죠.
1: 네, 네,
0: 숙소 중에도 정말 호화판인 황금백합여관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네. 이제 유럽의 뭐 러시아,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인사들
1: 폴란드, 이탈리아
0: 그렇죠. 다 모여가지고 정말 대단한 노래를 부르십니다.
1: 네.
0: 지난 시간에 드렸지만
1: 예.
0: 내 모자가 없어졌어.
1: 원래 미네.
0: 그렇죠.
1: 그리고 사모님.
0: 그러니까 사과 이렇게 놓지 마라. 아리아. 뭐 이런 내용이 정말 없는 파리언 아리아들을 부르고
1: 네.
0: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서 막을 내렸냐면
1: 예.
0: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1: 네.
0: 밥상 이렇게 차리지 마 아리아와
1: 네.
0: 이제 백작 부인이 나와서 내 모자 어디 갔지 아리아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육중창을 하죠. 저렇게 모자 잊어버렸다고 노래를 부르다니 세상은 정말 미친 것 같다 하는 육중창과 이제 바리톤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다 있다. 그거를 들려주는 그냥 사람들이 아리아를 부르기 위해서 나오는 무슨 노래 경연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저는 네네. 언젠가 이 몇 년 안에
0: 네.
1: 요 Il Viaggio Rance
0: 네.
1: 요 작품하고
0: 네.
1: 그다음에 낙소섬의 아리아드네 이거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저 장인방 유쾌한 클래식 백제는 행복한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서
0: 네.
1: 할 것 같아요.
0: 이야, 하면 참 좋을 텐데
1: 누군가
0: 그러려면 정말 돈이 많은 단체가 해야 돼서
1: 그러니까 국립에서 해야 돼.
0: 아 그렇군요. 네 한번
1: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하여 그 바리톤의 그 세상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요 아리아까지 들으셨고요.
1: 네.
0: 자, 이 아리아를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모여서 이제 대관식이 열리는 랭스로 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1: 어떤 소식이요?
0: 어떤 소식이냐면 아니 마차를 끌려면 말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유럽의 유명 인사들이 다 가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1: 말이 없어.
0: 말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0: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네.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 예.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라는 14중창을 부르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아 정말 야 이거 어떻게 맞히냐 진짜 대단하다 정말.
0: 야 그러니까
1: 다섯 명 여섯 명도 정말 엄청 여덟 명까지 막 부르는데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14중창
0: 이게
1: 와우.
0: 오페라 사상 최대의 중창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네. 하고.
1: 야.
0: 아 그런데 중간에
1: 소개하는 데만 1분 30초 걸리겠네.
0: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쓰면서 네. 과연 이걸 다 어떻게 읽으실까 이런 생각 네. 마지막 곡도 있습니다.
1: 네.
0: 자 대관식이 끝난 중간에 편지가 와요. 편지요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 예, 예.
0: 아 대관식이 끝나면 왕이 파리로 곧바로 돌아간다.
1: 네, 네, 네.
0: 그리고 파리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린다.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프랑스까지 못 가는데 그거를 굳이 간에 못 가는 할 필요 없어. 그냥 프랑스로 가서 우리는 파티를 하면 돼.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정말 폭탄과 같은 그 뭐랄까요 로시니 피날레라고 하잖아요. 그 장면이 펼쳐지는
1: 네.
0: 정말 아, 즐거운 요란한 그런 1분 40초가 소개하는데 걸리는 뭐 그런 네.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 알겠습니다. 아, 화이팅. 아따 골포 이나스페타 또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Signor, ecco una lettera, lettera. 선생님 여기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자, Don Prudencio 여기에 베이스 Giorgio Surian, Giorgio Surian 아주 잘합니다. 자, 폴레빌레 백작 부인 소프라노 Lella Cubelli 그리고 Modestina 여기에 메초 소프라노 Bernadette Mancadinissa 그리고 트롬보노크 이제 예술을 사랑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트롬보노크 남작, 베이스 엔소 다라, 그리고 돈 프로폰도. 자, 아주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이름이죠. 프로폰도 하면은 기둥
0: 프로파운드.
1: 예, 기둥 남자. 예, 예. 자, 기둥 남자. 또 루체로 라이몬디 베이스 바리톤, 돈 알바로의 오 자그마치 바리톤 레오누치. 에멜리베 후작 부인에도 아주 유명합니다. 메초 소프라노 루치아 발렌티니 테라니. 리벤스코프 백작의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사. 오, 대단하네요. 그 다음 꼬린나 역의 소프라노 체칠리아 가스티아. 요 체칠리아 가스티아 뒤를 이어서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지금 요즘에 yeah. 하고 있죠. 아, 그러나 요즘엔 얘네 같지 않다.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시드니 경의 베이스 바리톤 사멜 레미. 오, 정말 점입 가경이네요.
0: 그렇죠.
1: 벨리아 역의 소프라노 안토넬라 반델리. 벨피오레 역의 테너 에두아르도 히메네스. 제페리노의 바리톤 에르네스토 가바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이 앨범을 최초로 낸 그런 앨범이죠.
0: 맞아요.
1: 정말 이 작품을 사랑해서 이걸 내가 한번 그 기념비적으로 내야 되겠다 이러고 낸 앨범 속에서 14중창 우리 파리에 못 가게 되었어. 말이 없대. 어떡하지? 이런 장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딸 colpo inaspettato. 아,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어? 이 말이 없어서 마차를 못 타고 랑스로 못 가다니. 이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Signor, ecco una lettera. 선생님, 여기 편지가 왔습니다. 자, Don Prudencio 역의 베이스 Giorgio Surian, 폴레빌레 백작 부인 역의 소프라노 레라 쿠벨리, 메소 소프라노 베르나데테 망카디니사는 모데스티나, 트롬보노크 남작, 예술 애호가 독일 사람, 베이스 엔소다라, 돈 프로폰도, 베이스 바리톤 루체로 라이몬디, 돈 알바로, 바리톤 레오누치, 멜베아 후작 부인, 이 사람은 이제 폴란드 출신 부인인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총 맞아 죽어가지고,
1: 엄마.
0: 나는 거의 처녀예요 이러고 다니고 있고, 남자들이 막 유혹하려고 합니다. 메초 소프라노, 루치아 발렌티니 데라니, 리벤스코프 백작,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사, 코린나의 소프라노 체칠리아 가스티아, 시드니경 사무엘 레이미 베이스 바리톤, 그리고 델리아 역의 소프라노 안토넬라 반델리, 벨피오레 역의 테너 에두아르도 히메네스, 제피디노 바리톤 에르네스토 가바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더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1984년 녹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중창 오페라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1: 아, 그러니까요.
0: 14중창 함께 들어보셨고요. 자, 여기 반갑습니다. 두분 찜통더비에 건강 조심하세요. 김영희 마리아 올려주셨고, 니콜라 에헤르레아. 이런 재밌는 작품은 국립이나 시립단체에서 공연을 해줘야 됩니다. 화이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랑스로의 여행,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앉아서 편하게 여행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시원한 바람 속에 얼그레이 한잔 마시면서 듣고 있는데, 오페라 음악을 듣니 마치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먼데이 올려주셨고요. 자, 장일번 이태리 발음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죠? 공부를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이 오페라 들으면서 따라했습니다. 오페라, 예,
1: 오.
0: 여러분들. 예, 그래서 풀꽃 HSM1. 안녕하세요. 남편이 차에서 방송 들으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온다고 전화 와서 참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김민영 PD님, 스튜디오가 온통 금과 은으로. 김영민. 김민영 씨하고 어떻게 되시죠? 김영민. 거꾸로 해도, 거꾸로 하면
1: 어머.
0: 김민영, 다시 하면 김영민. 해설이 잘 들립니다. 늠름합니다. 유쾌한 왕. 장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일상. 그리고 유경랑 씨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김영민 씨두분 왕실 잘 보고 있어요. 클래식 왕국 반짝반짝. 어울리셔요. 윤클라라. 자, 인쇄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많이,
1: 인쇄
0: 많이 나옵니까?
1: 많이 많이 나와야죠, 이제.
0: 네. 장일범 폐하. 이렇게 올려주셨고.
1: 오.
0: 김영민 씨, 그책 오페라 1위 축하드려요. 오페라 뮤지컬 1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뮤지컬 쪽에서
1: 감사합니다.
0: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 네, 그래서 이 정말 뭐랄까요? 보통 로시니 크레센도라고 하는데요.
0: 그렇죠.
1: 점점 이렇게 얹어 얹어 얹어 가면서 마지막에는 폭발적으로 커지는
0: 맞아.
1: 보통의 로시니 크레센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0: 그 빌드업을
1: 14중창.
0: 축구처럼 빌드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1: 그렇죠.
0: 뻥
1: 빌드업.
0: 터뜨리는 거죠.
1: 맞습니다. 로시니 악보를 이제 로시니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악보를 딱 보기 시작하면
0: 네.
1: 처음 연습실 앞에 한 2시간 정도는 계속 눈물이 나요.
0: 왜요?
1: 이걸 어떻게 외우지?
0: 아, 너무 힘들어서.
1: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박자에 맞춰서 붙이지? 이게.
0: 그치, 그치.
1: 근데 첫 번째 한두 시간 정도는 영영 못할 것 같다가 이게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넘어가면
0: 네.
1: 이거 되겠는데?
0: 오,
1: 그러다가
0: 입에 맞아요?
1: 네, 입에 맞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한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0: 네.
1: 연습한 지.
0: 네.
1: 그러면 입에 정말 너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반주보다 더 빨리 노래를 부르게 돼요.
0: 아하.
1: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입과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0: 계속 식사하실 때도 사람들 만날 때도 계속 이걸 하고 있겠네요.
1: 그래서 약간 옛날에 그 베이비 샥이 노래 있었잖아요.
0: 그 어리 아기상어?
1: 아기상어.
0: 네.
1: 그게 그 수능 때 생각나면 수능을 망친다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계속 맴돌아가지고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0: 뭔지 알겠습니다.
1: 이 14중창을 리허설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을까.
0: 야.
1: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0: 하여튼
1: 장면이었습니다.
0: 뭐 너무 훌륭하게 해냈네요.
1: 네,
0: 그 아바도
1: 그러니까요.
0: 마음에 들게. 네.
1: 맞을 것 같지 않아요?
0: 왜요?
1: 약간
0: 클라우디 아바도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1: 아, 좋으신
0: 네,
1: 분인데
0: 절대
1: 이게
0: 떼지 않습니다.
1: 그래도 이거를 못하면 이렇게 온유하게라도 화를 엄청 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0: 절대 화안 내십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런가요?
0: 자기가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위암 걸리고 그러셨잖아요. 혼자
1: 어머,
0: 삭히다가. 네네.
1: 어떻게
0: 다시
1: 그렇군요.
0: 한번 해보세요.
1: 어머나.
0: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1: 네. 어쨌든 네. 이들이 훌륭하게 냈습니다.
2: 네. 네.
1: 자, 그래서 우리 오페라는 그래도 십사중창 뭐 아리아 이런 것만 들으면 또 오페라가 아니니까
2: 네.
1: 그 남녀간의 사랑 얘기도 잠깐 나와야죠.
2: 뭐 그거 좋죠. 있습니까?
1: 그렇죠.
0: 네. 되게 짧은 것 같은데.
1: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스토리는 못 들려줘도 네. 아웅다웅하는 이중창을 하나 넣었어요.
2: 아,
1: 그래가지고 멜리베아 후작부인하고
2: 네.
1: 리벤스코프
2: 백작커.
1: 그렇죠. 러시아의 우리 장군님하고
2: 리벤스코프.
1: 정말 내용이 아주 긴데 이게 다 들으면 막 9분 막 이렇게 되는데
2: 아하.
1: 내용을 보면 정말 제가 실소를 금치 못한 왜 화가 났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내 사랑 나에게 돌아와요. 가 이어지는 9분의 이중창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2: 예, 좋습니다.
1: 네, 들어보시죠.
2: 듣고 싶습니다.
1: 네.
2: 9분이면 딱 그 오텔로의
1: 네.
2: 자넬라 노테 덴사 있잖아요. 자넬라 노테 덴사. 그게 9분 좀 넘거든요.
1: 네.
2: 딱 그 길이네요. 자, 달마 첼레스테 오디오 천국에서 온 영혼이요. 오 하느님 메조 소프라노 루치아 발렌티니 테라니가 멜리베의 후작부인을 불렀고요.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사가 리벤스코프 백작 불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더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1984년 녹음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Dharma celeste o Dio, 천국의 소원여원이여 오 하느님 이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막 지금 사랑보다는 요 박자 맞추는데 굉장히 전념하는 듯한.
1: 그래서 로스인이 이중창을 부르다가 이제 상대방을 네. 쳐다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너무
0: 영혼 없어요?
1: 영혼은 이미 탈출했고요. 이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부르는 사람은 네.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0: 야, 요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사가 리벤스코프 백작 러시아에서 온 멜리베 후작 부인을 지금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데 멜리베 후작 부인이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메초소프라 루치아 발렌티니 테라니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1983년 녹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욕에서 그 메네스 때 굉장히 로시니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1: 그게 로시니 우리가 얘기하기를 로시니 네. 멜리지만은 네. 그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부르는
0: 그래요.
1: 이게 희한한 게 핸델 멜리지만은 한번 딱 그 소위 말해서 걸리면 끝까지 가거든요.
0: 아하.
1: 되게 그 블록사트시 정교하게 갈 수가 있는데 오. 이거는 연습을 그냥 따로 떼서 계속 하지 않으면 오. 중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긴 프레이즈가 일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 그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랄까요? 그 밤중에 그 고구마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0: 얘기만 들어도 지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영희 마리아 두 분 너무 멋져요. 두 분 즉흥적 오페라 공연하셔도 훌륭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는 오페라 공연에서 빠지면 심심하죠. 한국에서 온 영혼이요. 천국에서 온 영혼이요. 오 하느님.
1: 한국에서 온
0: 죄송합니다.
1: 재밌습니다. 네.
0: 오 하느님 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김병희 마리아 올려주고 힘든 노래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1: 그리하여 이 그 어렵고 네. 의미는 별로 없었지만 아름답고 듣기 현란한 이 이중창이 지나면
0: 네.
1: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 놀러 가기로 한 거니까 이제 남은 돈을 거기 랭스까지 안 가니까 돈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오늘 밤 파티에 다 쓰자. 이러고 신나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노래 경연 대회를 해요.
0: 아, 노래 경연 대회.
1: 네. 왜 노래 경연 대회?
0: 희한해요.
1: 왜요?
0: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네. 우리 어차피 남는 시간이니까
1: 네.
0: 우리 노래 경연 대회 하자. 우리나라 노래방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노래방 경연 대회.
1: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게 좀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게 유럽의 각국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경연대를 한다는 게 이거 무슨 그래서 보면 그치 이게 극중 캐릭터는 뭐 인사들이지만
0: 네.
1: 너네들 다 성악가잖아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씩은 해봐야지
0: 그렇지.
1: 조금이라도 그래서 왁자지껄 노래를 하고요
0: 여기서 이제 뜰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1: 근데 못하면
0: 누가
1: 여기서 지는 거예요 14명이 노래를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탁 티가 나겠어요. 사람들이 진짜 긴장한 오페라일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자, 그 다음에 코린나가 나와서
0: 네.
1: 이 로마의 여류 시인이죠.
0: 네.
1: 이 오페라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이. 이 우리 샤를 10세 대마왕
0: 네.
1: 샤르 10세님의
0: 네.
1: 이 대관식을 축하하는 노래를 여기서 길고 장중하게 부르게 됩니다. 5절이나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들어볼 건데 정말 네. 아름답고 이 노래가 처음부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까지 기쁜 새벽을 프랑스가 본 적이 없다. 와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약간
0: 무슨 얘기예요 그게?
1: 그러니까 이 샤를 10세가 우리 등극을 하시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기쁜 날은 프랑스

0: 프랑스 건국일에 본 적이 없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 왕 만세.
1: 칭송도 이런 칭송이.
0: 그렇죠. 그렇죠? 네. 프랑스의 칭송이라 이런 것이다. 아, 뭐 그렇죠. 자, 그 아부의 정말 결정타적인 장면을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알럼브라 아메나, 아름다운 그늘 아래 꼬린나. 이 제일 중요한 또 아리아 중에 하나죠. 소프라노, 왜냐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체칠리아 가스티아, 클라우디아 바도가 주연 더 체인버케스트 유럽 1984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멋집니다. 자, 알롬브라 아메나, 아름다운 그늘 아래 소프라노 체칠리아 가스티아 꼬린나 역을 불렀고요. 더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연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클라우디오 아바디오가 두 번 이 앨범을 내는데 네. 첫 앨범 1984년 녹음이었습니다.
1: 그렇죠. 부활을 얘기하는 그전에 낭스의 모험을 네. 공연을 한참 안 했었는데 어허. 아바도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84년에 모여서 실황으로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네. 1992년에 다시 음반을 재발매를 했죠.
0: 그렇군요.
1: 조금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0: 그리고 이제 원래는 로시니가 일회용으로 이거 오페라 하겠다.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3일만 하고 말겠다. 그러고 나서 또 비엔나로 가져가가지고 비엔나에서 또 한 몇 또 우려먹고 아. 여기 있는 걸 쏙쏙 빼다가 다른 오페라에 넣고
1: 그렇죠. 오리백작에다가 거의 뭐 집어넣고
0: 오리백작 너무 재밌습니다.
1: 아, 오리백작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0: 네네네.
1: 자 그래가지고
0: 거 주인공이 또 저 네. 메초소프라노 나오니까요.
1: 아 그렇군요. 자 로시니의 음악적인 천재성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 방금 들으신 아리아를 보면 로시니의 사회적인 천재성 이게 드러나는
0: 사회성.
1: 왜냐하면 이 밑에 오케스트라가 깔리면 가사가 네. 제대로 들리지 않잖아요.
0: 여기 9463 쓰시는 분 처음 듣는 아리아인데 선율이 너무 아름답군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데 너무 부르기가 어려워서
0: 네. 그래요.
1: 그게 문제긴 합니다.
0: 오케이.
1: 자, 그래서 아래다가 오케스트라를 깔지 않고 이 중요한 샤를 10세를 찬양하는 내용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살짝 음정만 맞도록 하프를 깔아주고 여류신이 노래하는 내용을 관객들이 정말 속속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한 장면을 보면서 로시니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음식을 좋아하는 여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음악도
0: 살진 여우.
1: 아우 살진 여우. 네.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네. 여러 가지로 천재적인 면입니다.
0: 아우 저는 이거 보고 이 장면을 보고요. 네네. 이 오페라를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벨칸토판 네. 그 부다페스트 호텔이다.
1: 맞아요.
0: 로시니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서 랑스에는 도착하지 못하면서 그 호텔에서 놀아버리는
1: 그러니까
0: 야 정말 대단한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랑스에 가서는 또 이렇게 왁자지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못 가게 하고
0: 마음껏 자기
1: 그러니까요.
0: 그 기량 멜리즈마를 다 발휘하게 만드는
1: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시간 있으니까 노래 경연 대회
0: 맞아.
1: 노래도 다 들려주고
0: 그리고 또 파리에 가서 또 파티 한대잖아요.
1: 그러니까요. 우와. 그러니까 이 뭐 페스티브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다 들려주고 다 보여주면서
0: 맞습니다.
1: 이제 결국에는 랑스에서 하는 대관식을 더 궁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0: 그러네요.
1: 확 보여주지 않으니까.

0: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천지적인 면이 너무 잘 보이는 그런
1: 대단합니다.
0: 부분이다.
1: 예.
0: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 천국에서 온 영혼이요. 요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1: 네.
0: 우리
1: 더위 먹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0: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자, 아름다운 그늘 아래 코린나가 부르는 이 찬송 찬양의
1: 네.
0: 군주 찬양의 아리아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요거를 마무리를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존귀한 군주 만세. 요거를 그렇게 길지 않게 아까 14중창 해 줬으니까
1: 예.
0: 또 하면 또 힘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한 3분 조금 넘어가는 시간에 이 모든 노래를 정말 장중하게 끝내주는 그 해피엔딩 피날레
1: 네.
0: 들어보시겠습니다.
1: 예. 베이스 조르지오 수리안 돈 프루덴치오를 불렀고요. 폴레빌레 백작부인 소프라노 렐라 구벨리 그리고 모데스티나 역은 베르나데테 망카디니사 메초소프라노 트롬보노크 남작 엔소 다라 베이스 돈 프로폰도 루체르 라이몬디 베이스 바리톤 돈 알바로 레오누치 바리톤 다음에 멜리베아 후작부인 메초소프라노 루치아 발렌티니 데라니 리벤스코프 백작의 테너 프란시스코 아라이사 여기까지가 딱 반인데 벌써 이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죄송하게 되었어요.
1: 괜찮습니다. 꼬린나 네. 역의 소프라노 체칠리아 가스티아 시드니 경의 베이스 바리톤 사멜 레이미 시드니 경 영국 사람이죠.
0: 네.
1: 자 그리고 소프라노 안토넬라 반델리가 델리아 역을 불렀고요. 벨피오레 역의 테너 에두아르도 히메네스 제피리노의 바리톤 에르네스토 가바치 자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과 프라필하모니 코러스가 합창으로 함께했고요. 1984년 녹음입니다. 9463 쓰시는 분 백선생님 책 받았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쉽게 오페라에 다가가는 계기가 될 듯해요. 바로 그 책이었죠.
0: 네.
1: 제목이 뭐죠?
0: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1: 자 어제 투란도트 객석이 꽉 찬 것을 보니 아주 흐뭇했어요. 이 책이 한 지분한 듯요. 감사합니다. Love to 김도연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요거 1984년 녹음 함께 Viva il diletto Augusto Regnator 사랑하는 존귀한 군주 샤를 10세 만세 함께 감상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백버드 우리 메소소프라노 백재윤 씨 감사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 또 어떤 작품입니까?
0: 글쎄요.
1: 하여튼 알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백재윤 씨와 함께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랭스에 한번 랭스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살베.
0: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를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피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합니다. 최근 4일을

0: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를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브라질 현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를 언급하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피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형소법 개정안 조문안을 마련해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단 하나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서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자신의 거취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더불어민주당의 보완 수사권 피지 당론 인정과 사의 표명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인정한 국면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밝히면서 법사위에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6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0억 달러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새 주식을 발행해 엔비디아에게 넘기고 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는 엔비디아와 대규모 글로벌 인공지능 팩토리를 구축해 AI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네이버 지분 4.5%를 취득해 국민연금공단과 블랙록에 이어 네이버 3대 주주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AI 팩토리 구축 사업비로 글로벌 투자사 브룩필드로부터 최대 90억 달러를 조

출사표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출사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 과정에서 초대규모의 공급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기준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며 양도세도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등에 대해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다섯 차례에 걸친 정부 공식 토론회가 유용했다면서 다뤘는데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보완 방안, 대책 등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윤리위원 한 명이 추가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윤리위원은 최근 불거진 윤리위 내부 갈등과 신원 노출 등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어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로 임명했지만 지난주 다른 윤리위원 한 명이 사퇴한 데 이어 추가 사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윤리위원은 5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는 윤민우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아온 오종환 부위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라 공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 공표 이후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투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총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자 수가 6천 명 이상 늘어나거나 12시간 뒤에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수정보고 내역에는 기재 누락으로 인한 정정, 투표자 수 변경 등 구, 시군 위원회마다 수정 사유가 제각각으로 기재됐습니다. 이력에 따르면 선거가 종료된 시점에 수정이 이루어져 투표자 수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경기 충청 지역 세 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본격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오늘 오전 10시

0: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위원장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참석 전 오늘은 주제 선정과 위원 구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큰 권한이 주어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과 효율성 강화 등을 논의할 기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외부위원 모두 9명으로 구성된 TF는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와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들을 참배하며 충성심을 고취하고 중국과의 친선관계도 부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6.25 전쟁에 참전해 공적을 세운 북한군이 묻힌 묘와 함께 항일 빨치산과 독립운동가 묘지 등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6.25의 결과에 대해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결사수호한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관이 현재 수준의 대이란 공습은 군사적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공습 중단을 권고했고 이 판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일시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27일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공습으로 이란의 선박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됐고 주요 표적도 대부분 타격을 맞췄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은 뒤 호르무즈 해협 일대 공습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영광과 전남 광양의 최고 단계 특보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지금 기온 30.4도입니다. 김부궁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95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얼 드시나요? 이 요즘 같은 때는요, 얼큰한 국물에 이 감칠맛이 아주 매력적인 묵은지 김치찌개 어떠세요? 이 무더위에 이른 입맛을 확실하게 되살려주는 아주 든든한 한 끼로 사랑받는데요. 그런데 만약 묵은지가 없다면 토마토를 활용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래요. 이 토마토 특유의 산미가요, 김치 맛에 더해져서 부족한 풍미를 보완해준다고요. 늘 하던 대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의외의 것을 더해주는 게 기가 막힌 꿀조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0: 신신우 씨의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마멀레이드 키친의 마이 레시피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나요? 이 요즘 같을 때 뭔가 해도 화창하고 날씨도 덥고 이럴 때 어떤 걸 드시나요? 오늘 빵집 문을 열면서 이야기한 김치 토마토 찌개 드셔보셨나요? 아 뭔가 김치랑 토마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평범한 김치찌개에 토마토가 더해져서 풍미를 높여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료를 또 색다른 재료를 첨가해서 더욱더 맛을 내는 그런 레시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에는 고추냉이를 살짝 넣기도 하고요. 카레에는 커피를 한 스푼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익숙한 요리에 의외의 재료를 더해서 맛을 끌어올리는 이 마법의 치트키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더운 더위, 정말 이런 날씨에 입맛을 살려주는 마법의 치트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법의 치트키도 좀 보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빔면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비빔면 끓여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찬물에 헹궈서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소스를 뿌린 다음에 토마토 케첩을 살짝 한 바퀴 정도 둘러서 먹습니다. 그러면 매운맛도 살짝 중화가 되고요. 이 풍미가 확 살아나거든요. 이 저의 치트키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오픈 시간에 맞춰서 또 빵집 문을 두드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애니님께서 토마토 여러 음식에 넣어도 음식의 맛을 더해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어서 오십시오. 이 토마토 정말 어울리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샌드위치에도 들어가고요. 이 토마토 스튜도 있고 정말 많은 음식들에 토마토가 함께 했을 때 그런 풍미가 살아난다 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별사랑이님 오셨는데요. 샬롬 용디신부님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더워서 불 앞에 서기가 무서워요. 묵은지 김치찌개 얘기하니까 준비해야겠다 싶네요.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우리 별사랑이님 어서 오시고요. 정말 이 묵은지 김치찌개 오늘 저도 함께 해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점심 또 어떤 음식 드시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드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와 이야기 기다리면서 우선 광고 듣고 올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카엘 님께서요. 신부님, 저도 비빔면에 사과 식초와 알룰로스 조금 넣어서 먹어요. 새콤 달달 사과 향이 상큼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알룰로스를 조금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설탕을 넣으면 또 건강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알룰로스 살짝 넣어서 정말 달달하게 먹는 비빔면 오, 좋은데요? 저도 이 비빔면 끓일 때 한번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여행가자요님 오셨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우리 여행가자요님 안녕하세요. 베로니카님도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9203 문자로 참여했었는데 라방 채팅은 또 처음이네요. 천안에서 명동성당 가는 이 지하철 안에서 듣고 있으니까 정말로 신신우신역을 향해 가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네요. 정말 이 신신우신을 향해서 달려와주고 계시네요. 또 더운 날씨인데 조심조심 이렇게 명동으로 오시고요.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은 이렇게 라디오로도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또 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찾아와주세요. 1449님 오셨는데요. 찬미수님 샬롬. 지난 토요일에 저희 본당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여름 신앙학교가 있었는데요. 성황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희 본당 역시도 지난 이 주말과 주일 동안 여름 행사 함께 했습니다. 저희 본당은 중고등부 아이들 16명을 데리고 제주도 옆에 있는 작은 섬 우도를 다녀왔어요. 이 우도 가서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아주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이 여름에 우도에 가서 또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비도 안 오고 이 햇볕을 구름이 잘 가려줘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름 행사를 하면 아이들 보통 이제 재워야 되잖아요. 다른 일정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 둘째 날 저녁에 신부님이랑 같이 보드게임 할래? 라고 해서 아이들 8명이서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 부모님들께는 비밀인데 새벽 4시까지 보드게임을 하다 자가지고 아주 아침에 꾸벅꾸벅 졸았다는 그런 후회의 땀이 있습니다. 아이들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했고요. 우도 성당 안에 또 이제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도 성당 통해서 이렇게 숙소를 좀 구하게 됐고요. 아이들 모두 학원도 다 빼고 이렇게 여름 행사를 오다 보니까 더 행복했던 것 같네요. 이 우도에서의 좋은 추억들 함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도 아마 여름 휴가철에 맞아서 이것저것 가실 예정이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신신우신 운전하시면서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과 이 휴가 기간에도 저희는 휴가 없이 정상 영업하니까요. 많은 또 관심과 또 함께 해주시는 시간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신우신 매일 요일별로 또 특별한 빵 굽고 있는데요.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여름 신앙학교와 캠프 본당의 행사를 정말 감칠맛 나게 해주는 그런 진행자이자 문화 컨텐츠 기획자로서 나만의 길을 열어가고 있고요. 또 아론 밴드의 리더이기도 한 찬양사도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2부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2부 빵집 초대 손님을 목소리로 먼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론 밴드의 말씀의 숲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노래들 저희가 오늘 하루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1716님께서요 용대신부님 반갑습니다. 저는 토마토 농축해놓은 걸 사서 김치찜을 했는데요. 그동안 먹었던 김치찜과는 다르게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김치찌개류에 토마토를 넣는구나 했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와 우리 1716님 이미 해보셨군요. 이 김치찜에 토마토가 살짝 가미돼서 정말 그 감칠맛이 더 올라오고 풍부해지는 그런 맛. 아 갑자기 말하다가 침이 막 고여가지고 꿀꺽꿀꺽 넘어가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사연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아 저처럼 이렇게 침 꼬깍꼬깍 삼키고 계시진 않나 모르겠네요. 강명수님께서요. 말씀의 숲 이성과 사랑하는데 우리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 오신다니까 제 심장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방금 들었던 노래의 주인공 우리 형제님 벌써 오셔서 이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우리 2부에 형제님의 라이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하면서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16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아유 침이 꼴깍꼴깍 삼켜져서 안 되겠어요. 이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자두에 식사부터 하세요. 쿨의 맥주와 땅콩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실비아님께서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 많이 시장하신가 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네 조금 배가 고프네요. 아 왠지 오늘 콩국수가 좀 땡기고요. 제가 또 우도를 갔다 와서 이 우도에 땅콩을 이렇게 좀 먹었더니 아 또 이 땅콩 콩국수에 살짝 솔솔솔 뿌려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오가네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오가네님 어서 오세요. 와 우리 유진이 친구 왔습니다. 우리 남유진님께서 오랜만에 신신우신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 2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근두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유진이 친구 방학 때가 되면 또 찾아오는 우리 초등학교 손님인데요. 우리 유진이 친구 방학하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방학도 잘 보내면서 신신우신과도 늘 이렇게 기쁘게 함께 해주세요. 7655님께서요. 신부님 신부님 지난주 아이들과 같이 통영으로 휴가 다녀왔어요. 지금 봉숭아 물들이면서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통영 또 이제 거리가 꽤 먼데 사실 바다를 보는 맛이 있어서 그 먼 거리를 잊게 해주는 그런 곳이지 않겠어요. 7655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시원한 그 바닷바람 냄새도 맡고 행복한 휴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바다 하면 또 이 노래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0: 당신 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선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구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께서 아주 가득 채워주고 계시는데요. 이일사님께서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차 안에서 신신우신 아주아주 무지하게 재밌게 들으면서 친정집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신신우신 가족 여러분, 무더위 속에 휴가들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유라팔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휴가 중 어디서든 접수 가능한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또 기쁜 휴가 시간 함께 보내시고요. 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이혜경님께서요. 신부님, 저도 젊을 때 교리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활동을 못하고 있네요. 옛날 이용권 신부님과 함께 동해로 산간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그 시절이 그립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271님께서 2부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맞습니다. 우리 빵집 사람들 월요일 2부 신신우신 초대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 콘텐츠 기획자이자 생활성가 아론 밴드의 리더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사실 우리 형제님 한때 이 자리에서 라디오도 진행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형제님 오늘 모시고 이 여름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 뭔가 라디오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좀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그간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셨는지 함께 잠시 2부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끝곡으로요, DJ DOC의 여름 이야기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아이유와 피에스타의 달빛바다 함께 듣고 왔는데요. 요즘 정말 많은 본당들, 많은 단체들 이제 여름 행사 떠나는 기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득 채워주면 좋을까? 정말 많이들 고민하시고 장소도 찾아보고 노력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레크레이션 할 때 이 노래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시즌만 되면 이 노래가 왠지 저도 모르게 찰떡같이 다가와 붙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러한 기분과 분위기를 좀 이어가 보고자 이 달빛바다라는 노래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요. 이영란님께서 와, 이 달빛바다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신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케이트리님께서요, 오늘 탈출기 통독 마쳤습니다. 잘 탈출했는데 다음 레위기도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탈출기를 잘 탈출하셨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세 가지 또 잘 읽어보시고 우리 성경 안에서 또 주님을 기쁘게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란 스텔라님께서 우리 용주님 어서 오세요. 너무나도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오늘 신신우신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매운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싱싱우신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은 문화 콘텐츠 기획자로 또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고요, 가톨릭 찬양그룹 아론밴드의 리더이시기도 한 김용주 스테파노 찬양사도와 함께합니다. 우리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은요, 제13회 CPBC 창작생활선거제 인기상 수상하셨고요, 이 CPBC FM 그대에게 평화를 김용주입니다 진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함께 만나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론밴드 김용주 스테파노입니다.
0: 와, 우리 형제님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디오 찾아주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1: 제가 여기서 DJ를 한 지는 좀 오래됐고 나중에 이제 대전평화방송까지 한 게 2024년에 네. 게스트로 계속 만나다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작별 인사하고 한동안 못 만났었는데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 우리 형제님께서 앉아 계셨던 자리이기도 한데
1: 네,
0: 이 강용인의 빵집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 코너.
1: 네.
0: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1: 빵 너무너무 좋아하죠. 네.
0: 내가 좋아하는 빵, 나는 이런 빵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곳의 빵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튀김 소보로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지금 현재 대표이신 이명진 형제님께서 소보로랑 네. 어려서 단팥빵 이 딱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네네네. 제일 유명했잖아요.
0: 네.
1: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튀김 소보로거든요.
0: 네.
1: 저 자체가 이렇게 여러 영역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 뭐 좀 있어 보이기엔 융복합이라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융복합 콘텐츠가 튀김 소보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정말 튀김 소보로 같은 우리 형제님과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볼 예정인데요.
1: 네.
0: 이 평화방송 라디오 이렇게 또 진행을 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 갖게 되셨는데
1: 네.
0: 요즘 또 건강은 어떠신가요?
1: 네, 계속 추적 관찰 잘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아프고 나서 막 운동 같은 거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건강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건강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산티아고 길 800km도 다녀오곤 했는데
0: 네.
1: 다녀와서 더 튼튼해지고
0: 네.
1: 막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0: 네, 이 암투병 하시게 된 지 얼마나 또 되신 거죠?
1: 아, 네, 제가 2024년 1월 2일 새해 첫날 병원이었 날 요거를 네, 통보를 받았고요. 그해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고 5년이 지나야 완치가 판정이
0: 네네네.
1: 되니까 지금 네. 열심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또 형제님께서 그렇게 또 암투병 기간 보내시고 다시금 또 열심히 운동하시고
1: 네.
0: 산책도 걸으시면서 오늘 네. 강용인의 빵집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1: 네.
0: 네. 아니, 문화 콘텐츠 관련
1: 네.
0: 박사학위도 받으셨다고 또 들었어요.
1: 아, 네.
0: 어떻게 된 건가요?
1: 아, 네. 아무래도 이렇게 아프고 외부로 활동도 못 하고 제가 목소리가 한동안 안 나와서 뭐 딴 거 할 거 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네, 논문 쓰고 문화 콘텐츠

0: 중에서도 문화유산 콘텐츠로 네. 연구를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다 보셨겠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1: 네네네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유산이잖아요. 네. 스페인의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르셀로나의 관광객들의 대다수가 그 성당을 보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산티아고 길은 그 길 때문에 1년 내내 거기에 있는 모든 스페인 국민들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유산 거기에다 또 종교유산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융복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께서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또 기획하고 개발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0: 네.
1: 성심당 관련된 또 프로젝트를 활동을 하신다고요.
0: 아, 네. 제가 어떻게 보니까 한 15년, 16년, 17년 요 정도 성심당에 관련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앙이 깊으시다 보니까 네. 제가 신자라서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신뢰를 해주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성심당 70주년이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시무식에서 이제 특별한 것을 무엇을 할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성심 합창단을 만들어서 네.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70주년 기념 전시회가 있었어요.
1: 네네.
0: 전시 오프닝에서 그 공연을 했었고 기념 전시회에서 그 좋아하시는 딸기 시루가
1: 와.
0: 40kg짜리 네, 그걸 놓고 정말 오병이어처럼 네. 그걸 오신 분들이 다 한 조각씩 가져갔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도 남았습니다.
1: 와.
0: 어마어마한 크기에
1: 40kg 딸기 시루.
0: 네. 네.
1: 저도 이제 기사로 봤었거든요.
0: 아, 예.
1: 네,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네. 어떻게 7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행사를 할까 또 어떤 그런 나눔을 또 함께 하게 될까
0: 네.
1: 궁금하기도 했는데
0: 네.
1: 그런 또 문화 콘텐츠를 함께 또 만들어 가시고
0: 네.
1: 또 이렇게 진행을 하셨군요.
0: 맞습니다. 네.
1: 네. 이 찬양사도로도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시면서
0: 네.
1: 이제 아론 밴드 리더를 맡고 계시다고
0: 네.
1: 사실 이미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0: 네.
1: 그래도 아론 밴드 소개도 잠깐 부탁드릴게요.
0: 네. 아론 밴드는 2004년에 저랑 군대에서 만난 지금 뉴욕에서 네. 생활 중이신 황필구 요한 카페트라는 신부님이랑 둘이 군대 동기예요.
1: 네,
0: 군대에서 처음 만났는데 같은 부대까지 가서 같은 군종병을 하게 됐고 나와서 찬양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밴드로 2024년에 20주년 공연에 황필구 신부님 한국 들어오셔서 같이 공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창작성 생활성가제죠.
1: 네네네.
0: 거기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 우리 일부에 틀어주셨던 말씀의 숲을 뭐 좋아해 주시고 이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또 그 아론 밴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성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많은 신자분들께서 하느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하고 힘써주고 계시는데
0: 네.
1: 오늘 제가 우리 피디님께 얼핏 듣기로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0: 네.
1: 아니 목소리는 어떻게 이제는 잘 나오시나요?
0: 네. 이것도 주님께서 은혜이신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보통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림프절 전이가 돼 있어서 전체가 지금 갑상선, 임파선이 다 없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거의 10년에 걸쳐서 원래 목소리를 회복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일부에 나왔던 말씀의 숲을
1: 네.
0: 6개월 만에 부를 수가 있게 돼서
1: 네,
0: 그것도 되게 의사 선생님께서
1: 네.
0: 아, 내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두 손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가 운전한 거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1: 네, 너무나도 또 다행이고 또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0: 네.
1: 그럼 형제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 준비해 주신 라이브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떤 곡 먼저 준비를 해주셨나요?
0: 네. 이번에 한 2주 정도 후에 저희 아론 밴드 리메이크 음반이 나오는데요. 이 곡 한 곡만 자작곡입니다.
1: 네.
0: 이 곡 제가 2024년 투병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이게 병을 알았을 때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이렇게 아픈 이들이 많고 병든 이들이 많고 전쟁이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아니다. 나도 같이 아파하고 있었는데 라고 한 대답을 듣고 아 지금 하느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잘하고 있어. 잘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잘하고 있어라는 곡입니다.
1: 네. 우리 김용주 형제님의 목소리로 잘하고 있어 함께 오늘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브라보. 와, 우리 김명주 형제님의 이 라이브로 잘하고 있어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는 이제 음반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약간 신춘우신 최초 공개 느낌인가요?
1: 맞습니다. 선공개.
0: 야, 저 이 노래 들으면서 약간 저에게 해주는 말 같았어요. 아, 네. 신신우신 제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아, 네. 잘하고 있어. 아, 네. 괜찮아. 해주는 약간 뭔가 위로받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네. 네. 이 또 약간 내가 투병 중에 쓴 그런 노래라서 그런지 마음이 더 담기신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아이롯밴드가 약간 락에 가까운 음악을 하고 좀 강한 음악을 많이 했었다면 네.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또 다른 마음이 생겼고 이게 또 창작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이애니님께서 스테파노 형제님 사연 듣고 라이브 성가 들으니까 왠지 눈물이 나네요 라고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류아느님께서 용주 스테파노 찬양사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위로 한가득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저 라디오 할 때부터 애청자셨는데 네. 지금까지 그 평화방송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FK1님께서 와 뭐 너무 멋져요. 감동적이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지연소피아님께서 네. 용주오빠다 반가워요. 와 멋진 목소리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또 그때 그 시절 청취자분들 만나니까 또 감동이 약간 새로우시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저도 신부님처럼 약 한 8개월 됐을 때가 제일 떨렸을 것 같아요. 떨릴 때 같았는데 처음에는 네. 못 모르고 하다가 네. 아 이제 막 문자도 눈에 들어오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더 신경 쓰이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때가 기억나면서 또 즐거웠던 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0: 우리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의 목소리로 잘하고 있어라는 노래 함께 나누는데요. 네. 이 음원 언제쯤 나오나요?
1: 네, 지금 등록 중이라 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네 조만간 들으실 네. 수 있을 겁니다.
0: 2주 정도 후에 또 이렇게 음원 나오실 때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함께 많이들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빵집 사람들 아론밴드의 리더이자 문화 콘텐츠 기획자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형제님과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름 신학교와 또 여러 교구, 본당, 이 행사 또 전문가와 기획자로서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약간 K가톨릭 행사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네. 네, 궁금합니다.
1: 아무래도 주일학교 시절부터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 여름 캠프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당연히 20살이 되자마자 교리교사를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교구 캠프에 또 갔었어요. 그랬더니 와 여긴 또 스케일이 정말 다르고 네. 너무너무 더 재밌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우리 대전에 계시는 레크레이션 강사 선생님께 가서 배우면서 조금씩 기획을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0: 네. 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 아, 네. 저는 이렇게 교회 내에만 하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뭐 기업 행사부터 축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S전자라든지 뭐 지금 하고 있는 출생률 장려 캠페인이거든요. 네. 아이가 행복입니다라고 여러분도 공모전 모집 중이니까 제 아이디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이런 행사들의 굉장히 트렌드를 접목을 해요. 네네.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색달라 하세요. 보통 아직도 그거 뭐 잼, 주먹주먹 이런 거 있죠. 그런 네네. 거 그리고 옛날에 막 지글지글 박수 막 이런 거 네네.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요즘 갑자기 트렌디한 이런 게임들 갖고 오시면 깜짝깜짝 놀래는 막 큰 모니터로 요새 막 인형 뽑기도 하고 네네네.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이런 것도 융복합이 됩니다.
0: 네. 저도 이제 지난 주일에 네. 바로 이렇게 여름 행사했고 네.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여름 행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1: 네.
0: 우리 형제님 가시기 전에 제가 좀 콘텐츠를 쏙쏙 몇 개 이렇게 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1: 네.
0: 드는데
1: 너무 맞습니다. 네.
0: 이렇게 또 행사 전문가로서 또 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행사를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이제 구성하시고 네. 기획하시고 네. 타임테이블도 짜시고 네. 섭외도 하시고 네.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만약에 나도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좀 걸어가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또 기회잖아요. 월드유스데이가 있어서 요 여름에도 막 행사 되게 많이 하더라고. 명동 동당 가면 하고 성지 가면 하고 이런 것을 눈으로 막 가득 담으시고 좀 메모를 해두시고 이렇게 콘텐츠화 시켜놓으시면 요즘 뭐 좋은 또 플랫폼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노션이라고 그걸 쓰는데 네네네. 거기다 메모를 쭉 해놓으시면 다 잡히게 되거든요. 어, 예전에 제가 썼던 저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 같은 거 보면은 제 막 인생 목표에 그런 게 써 있습니다. 나는 35세에 라디오를 꼭 진행할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라디오 진행할 때 깜짝 놀랐던 네네. 경험이 있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0: 이렇게 형제님께서 내가 또 잘 기록하고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그게 나의 자산이 돼서 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 뭐 또 교회 안에 또 어떤 여러 기업이나 이런 행사의 트렌드 약간 어느 쪽에 초점이 있나요?
1: 네, 아무래도 기업 행사, 기업 연수 특히 뭐 S전자 신입사원 연수 이런 거 보면은 네. 굉장히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런 거 약간만 가져와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요즘 QR 같은 거 생성이 많이 되니까 네네네. QR에다 요새 AR 막 증강현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당 안에서 캠프를 하시더라도 QR을 찾아서 아이들의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네.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딱 나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야. 이런 걸로 미션 메시지를 좀 심어놓으면 네네. 아이들이 교리 공부도 하면서 너무 즐겁게 그거 스스로 하게 하는 걸 가장 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 접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또 이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네. 이제는 컨텐츠들이 많이 새롭게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분당에서 아이들과 퀴즈를 풀면 네. 아이들 예전에는 막 손 들고 막 저요 저요 했지만 네. 요즘에 이제 막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그 추첨 방식 이름 다 써놓고 네. 돌리면 네. 이렇게 막 와 화면이 움직여가지고 한 명 뽑아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또 접목하니까 많이 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행사만 잘하면 또 일반적인 뭐 기업이나 뭐 다른 행사와 차별점이 없는데 우리가 이 교회 행사, 이 성당 행사는 뭔가 신앙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것들을 잘 융합을 시킬 수 있을까요?
1: 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다 보면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좀 유행하는 게 보시면 저도 그 뮤지컬 영웅 중에 나왔던 누가 죄인인가 네. 이거를 무슨 강호동 버전으로 부르고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캠프 때 재밌게 하면은 네. 누가 죄인인가를 성당 버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미사 시간 1분 전에 도착해서 메뉴 자리에 앉은 죄 뭐 이런 거 그냥 생각만 해도 TV를 보면서 카톨릭 콘텐츠로 만들 네. 어떻게 만들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네. 있는 것들 이게 하느님 생각 좀 더 하시면 아무래도 콘텐츠로 만들기 쉽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0: 또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형제님 입장에서도 네. 네, 어떤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또 더 채워주기 위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1: 네.
0: 이런 또 교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형제님의 마음가짐 또 특별히 들으시는 기도가 있나요?
1: 네. 황금률을 가장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내가 캠프를 갔을 때, 내가 청년 행사를 갔을 때, 내가 참가자로 갔을 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제일 어려워했던 것, 뭐 어디 가서 음식이 맛이 없었다든가 그런 음식을 좀 더 준비하고 여기 동선이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럼 그 동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 저 옛날 게임 같은 거 너무 싫었어. 그러면 좀 트렌디한 거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역시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0: 네. 우리 형제님께서 정말 많은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시고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나요?
1: 네. 예전에 제가 라디오 할 때 에피소드를 하도 많이 얘기해서 최근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인성당에 가서 저희 아론밴드가 다 같이 가서 캠프를 해주고 온 기억이 네네.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과 막 낮에 신나게 놀고 밤에 노래기도 하고 막 했던 순간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 또 저희 성가로 친구들이 이렇게 롱테이크 영상이라고 해서 네네. 뮤직비디오를 찍어줬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아직까지도 감동으로 남아있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0: 그러면 행사 진행을 영어로 하셨겠네요.
1: 아니면 자카르타 한인성당 친구들이 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토요일이면 무조건 성당 온답니다. 네. 동네에서는 친구들이 다 외국어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한인성당 오면 한국어 쓰면 되니까 그래서 뭐 영어가 안 느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0: 네. 네. 아니 최근에 이제 한인성당에서 사목하셨던 신부님이 오셔서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제 또 2세대, 3세들이 되면 네.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린다라고 또 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잠깐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1: 네.
0: 우리 형제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행사 그런 전문가로서 내가 그런 걸 기획할 때 나만의 어떤 장점, 필살기가 있다면 하나만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1: 네. 아무래도 저의 장점이라면 네. 앞에 그냥 너무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복잡하지만 참가자는 편하게라는 주의를 합니다. 기획자가 너 복잡하지만 참가자도 복잡하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네네. 저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참가자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게임들. 뭐 그래서 가장 뭐 먼저 하는 가위바위보 이런 걸로 네네네네.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누구한테 설명을 오래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렇게 기획하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히 카톨릭 캠프 같은 경우는 끝났을 때 아 교리였구나. 네. 아 이게 예수님의 몸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네. 하하를 아하로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애들은 하하라고 웃는데 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콘텐츠들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야, 이 뭔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네. 딱 깨닫지만 네. 내가 그거 진행하고 나면 아 이런 깊은 뜻이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형제님께서 기획도 하시고 진행도 같이 하시나요?
1: 네 진행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최근에도 어농성지 같은 경우에 요청해 오시면 제가 레크레이션으로 캠프 프로그램 진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딱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캠프를 기획을 하고 네. 아무래도 본당 작은 차원 안에서 네. 아이들에게 이제 진행도 하는데 어느 순간 분명 나도 진행자인데 네. 아이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1: 네.
0: 내가 이제 중심을 잡아야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중심이 안 흔들릴 텐데 나도 모르게 막 그 안에서 막 섞여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저는 최고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캠프를 준비하던 대전교구 청소년 국장 신부님이셨는데 네. 본당으로 갔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청소년 국장을 한 이유는 아이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인데 어느 순간 아이들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더라. 아 이제는 내가 청소년 사목을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아이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정말 네. 청소년 사무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들고 계속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바로 진행자의 마음인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저는 지금 어느 성당 가서 연간 교리도 짜주고 있는데 네. 막 친구들이랑 같이 도미노 하면 저랑 같이 막 싹타가 막 쓰러뜨리고 막 아 소리도 지르고 네. 이런 걸 아이들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오히려 함께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군요.
1: 네 네네. 맞습니다. 네.
0: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더 좋은 사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아 우리 형제님의 또 이러한 행사 전문가 기획자로서의 꿀팁을 쏙쏙 이렇게 몇 가지 제가 빼서 얻을 수 있었는데 또 다시 본업의 모먼트로 약간 느낌으로 라이브를 한 곡 더 이렇게 청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곡 두 번째로 또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이번에 아롯밴드 리메이크 음반이 나오는데 저희가 내년 WYD를 준비하면서 아롯밴드가 무슨 어떤 걸 좀 이바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오래된 우리나라의 생활성가 중에 굉장히 신나는 곡들을 많이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유명한 곡들을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혜인 수녀님의 사랑한다는 말은 이라는 곡을 락 버전으로 편곡을 했는데요.
0: 야.
1: 아시아 청년대회 저 2014년에 참여를 했을 때 많은 찬양팀들이 미사 위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무대에 섰을 때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편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우리 아론 밴드의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형제님의 목소리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브라보. 아, 이 노래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잠시 라디오 스튜디오가 싹 사라지고 그 여름 행사 한가운데서 약간 뛰노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듣게 되네요. 우리 실비아님께서 와 멋지시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류아느님께서 오 사랑한다는 말은 락 버전 아주 떼창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신란스텔라님께서도 사랑한다는 말은 아, 너무 좋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이 노래 또 이렇게 신나게 부르니까 훨씬 또 마음을 좀 뛰놀게 만들어주네요.
1: 네, 내년 8월에 더울 거기 때문에 네. 많은 청년들이 이거 틀어놓고 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봅니다.
0: 네, 그때 또 그 순간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네. 사랑한다는 말은 함께 듣고 왔고요. 오늘 신신우신 빵집 사람들 생활성가 가수 김용주 스테파논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사랑이님께서도 와 갑자기 세계 청년대회가 생각나서 이성가로 함께 떼창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한국에 오셔서 청년들이 요거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아 이렇게
0: 딱 이 의미도 좋고 네. 노래도 흥겹고 네. 멜로디가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 오 사랑한다는 말은 네. 이렇게 이러면서 네. 돌아갈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의 또 이 신앙 활동과 여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말 어제도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나날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아까 저희가 잠깐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신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네.
0: 장완진 형제님과 함께 가셨다고.
1: 네, 네. 장완진, 요한 그리고 저랑 같이 아룻밴드 만들었던 뉴욕에서 지금 사목 활동 중심 황필구 요한 신부님 네. 이렇게 셋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0: 어쩌다가 산티아고를 또 갔게 되셨나요?
1: 네, 또 맞아요. 우리 이민호 베드로도 같이 가서 촬영을 또 해줬었죠.
0: 네네네.
1: 이렇게 네 명이서 갔다 왔는데 황필구 신부님께서는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저랑 같이 좀 아프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한테 한번 같이 걸어보지 않겠냐. 회복도 되고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마침 그해 2024년에 JPM이랑 뉴욕에 같이 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JPM에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장완진 형제님도 합류를 한다고 해서 여기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뉴저지 한인방송 그 채널에 다 올라가 있고요. 네네네. 그걸 촬영해주기 위해서 또 이민호 베드로가 네네네. 같이 가서 네, 찍어주었습니다.
0: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신 건가요?
1: 네, 저희 완주를.
0: 며칠이나 걸리셨어요?
1: 40일이었고요. 야. 성경에서 40일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다 걷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중간에 전 막 무릎도 아프고 네, 우리 장완진 형님께서도 좀 아픈 데도 있고 한데도 굉장히 좀 열심히 더위 엄청 타거든요. 장완진 님. 땀 뻘뻘 흘리면서도 열심히 걸었던 모습이 네. 기억에 남습니다.
0: 이 산티아고 순례길 정말 긴 시간, 긴 거리를 또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데 저도 버킷리스트 중 하나기도 하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좀 걷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좀 그렇게 걸어가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 나의 다가온 마음들이 좀 있으신가요?
1: 네, 처음에 일단 첫 고비가 피레네 산맥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맥을 넘고 그다음에 힘이 너무 빠지고요. 정말 걷기가 싫어져요.
0: 네.
1: 어떻게 안 걸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무릎을 한번 다치고 며칠을 쉬었어요. 며칠 쉬고 나니까 아 너무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행복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그 길을 걷는 자체가 행복이었다. 다시 산티아고에 돌아오고 나서는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자체가 행복하다는 걸 좀 다시 느끼게 된 것 같고 다시 또 가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 800km 40일 어떻게 가 생각을 하실지도 네네. 모르지만 짧은 코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3박 4일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으니까 추천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개인마다 또 이렇게 걸어가시는 여정이 나눠져 있으니까 네. 또 맞춰서 가시면 되겠고
1: 네.
0: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느끼고 뭔가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의미를 새롭게 찾는 또 순례의 여정 네.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 네.
0: 이 KCB 미주 가톨릭 방송 채널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며라는 네. 제목으로 네. 이렇게 또 함께 가셨던 그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1: 네.
0: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50부작입니다.
0: 50부작.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산티아고를 걸으시면서 네. 중간에 막 노래도 부르고 하셨나요?
1: 네, 우리 판디랑 장완진 요한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네. 노래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성가도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들려드리기도 했고 네. 뭐 꽃처럼 이렇게 예쁜 성가들 들려드리기도 했고요.
0: 어, 네. 제가 이제 산티아고를 걸어갈 때 약간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주머니 하모니카 같은 거 하나 꽂아놓고 가서 네. 성가 이렇게 부르면서 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네.
0: 갔다 오신 제 동기 신부님들이 너 그 이틀이면 버리고 싶어질 걸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네. 저희 조그만한 통기타가 있거든요. 백패커라고 그걸 하나 가져갔었고 저는 정말 옷 딱 두 벌만 갖고 가면서도 기타는 끝까지 메고
0: 와.
1: 완주를 했던. 하지만 기타는 장완진 요한 형제님께서 주셨습니다.
0: 아, 아 가져가긴 했지만
1: 네네.
0: 지고 간 건 네. 요한 형제님이.
1: 아 제가 지고 갔고요. 네. 장완진 요한이 연주를 했습니다.
0: 아 연주를 가져. 네. 어 약간 네. 아닙니다. 농담을 하려다가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오셨는데요.
1: 네.
0: 사실 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그냥 여행의 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형제님의 삶에 있어서 신앙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나요?
1: 어 신앙은 아무래도 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성장이라는 단어거든요. 성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을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믿음이 없었다면 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것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느님한테 배대하면 정말 미미하게 올라가 가까이 간 거잖아요. 더 남은 삶 동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만들어주는 게 제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0: 주님께서는 멈춰 있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군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0: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라고 자꾸 네. 이렇게 부르시는
1: 네. 네.
0: 그런 주님이시네요.
1: 저는 바울로 사도를 존경하지만 아, 이 말씀은 조금 네.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네. 아직 길이 남아 있고요. 가야 될 곳이 아직 멀리 있습니다.
0: 네. 가끔 막 그런 기도도 해요. 저는 네. 주님 잠깐만 좀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주님 제가 멈추면 안 돼요? 아, 갈 길이 너무 먼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형제님의 이 성장 정말 네. 달릴 길을 다 달릴 수 있는 그 약간 지향점이랄까요?
1: 네.
0: 어느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버킷리스트를 항상 적어놓는데 라디오 DJ도 있었고요, 가수도 있었고요. 기획자로 꿈은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니까 S전자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를 세운 것은 이제 혼자가 좀 외롭고 팀으로서 내는 성과,
0: 네.
1: 아론 밴드로서 한 지금 현재 기획팀이 저희가 이제 꾸려졌고 이런 팀으로 많이 성과를 내고 싶고요. 경제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최고 인생 목표가 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퇴사할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버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1: 네.
0: 네, 여러 가지의 그런 목표와 꿈들 우리가 또 하나씩 하나씩 그걸 향해 나아가다 보면 또 언젠가는 더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보다는 정말 나의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딱 세워놓고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또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4년에 이제 저희가 AYD
1: 네.
0: 아시아 청년 대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때도 한몫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1: 네.
0: 저희가 내년에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좀 이렇게 어떤 목을 담당하시게 될까 궁금하기도 해요.
1: 아, 네. 저희는 그 아론밴드 리메이크 음반을 준비하고도 있고 지금 아무래도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이 가톨릭계에서는 유일한 찬양 DJ로 DJing 제가 부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네네.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동성고등학교에서 달콤한 찬양에서 좀 선을 보였었고 올해 전주교구 성소주일 행사에서도 했었고 8월에 또 전주 JYD라고 준비하는 행사에 초대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과 좋은 성과 많잖아요.
0: 네네.
1: 그거로 춤추면서 뛸 수 있는 청년축제다운 이런 것들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서
0: 네.
1: 아무래도 참여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혹시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도 이렇게 DJing 파티가 좀 가능할까?
1: 네. 예전에 제가 라디오 할 때 네. 1년에 딱 이틀 했었거든요.
0: 네네.
1: 부활대축일 그 성탄대축에 두 번 제가 기계를 갖고 와서 네네. 확인했었는데 신난 시간 좋아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0: 와 그러면 네. 저희가 또 이제 생명의 빵과 음악과 디쟁이 함께하는 라디오 빵집 한번 꿈꿔봐도 될까요?
1: 아, 네. 뭐 기회를 주시면은 네.
0: 피디님 네.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좋은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생활성가밴드의 일원으로서 또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나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 여러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 나 여러 가지 또 아픔과 어떤 투병의 시간들 이런 것도 지내온 나에게 만약에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1: 네, 오늘 첫 번째로 했던 라이브고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들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여기까지 잘 견뎌왔어. 앞으로도 잘해낼 거야. 예, 이런 말들이 가장 감동이 되고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멈추지 않는 우리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 앞으로 어떤 일을 좀 계획한다, 어떤 이벤트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계획되는 일들은요, 저희 아론 밴드로 좀 교회에다 이바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찬양 팀들이 많은데 본당 저기 뭐 거제도 끝에 있는 성당에서 초대를 하고 싶으면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는 무료 공연을 다니는 팀이 되고 싶어서 아로 밴드는 자체 장비, 뭐 팀들 이렇게 운영,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기부금도 좀 마련을 해서 다니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이벤트는 또 여기 빵집에 나왔으니까 네. 성심당 70주년 한가족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캠프 안에서 가을에 전 직원이 모이면 이제 1200명이 돼요.
0: 세상에.
1: 제가 15년 전에 25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네. 가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좀 감동을 선사하려고 해요. 성심당의 그 70년 역사가 되게 감동적입니다. 네네네. 저희 아버지가 그 흥남철수 때 같이 내려오셨고 그 창업주님도 같이 내려오셨고 저희 다 이북 출신이세요. 네네. 그 안에서 밀가루 한 포대로 이렇게 성공을 하셨고 그 성공에 그치지 않고 나눔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성심당과 또 저희 아룬밴드가 같이 나눔을 네. 실천하는 그런 의미를 네, 마련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1200명이 함께하는 행사 어떻게 진행해야 돼? 저는 감도 안 오는데요.
1: 네, 예전에 뭐 제주도 가서 오리엔티어링을 한 적도 있고, 작년에는 공원에다가 어뮤즈먼트 파크 그 어트랙션들 네네. 막 네네. 바이킹 같은 거 놓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감동 메시지를 네네네. 좀 전달도 드리고 네. 했었는데 올해는 비밀이긴 한데 듣고 계신 분 없겠죠? 네. 창업주님 70주년이기 때문에 네. 고 창업주님을 AI로 좀 복원을 해서 직원들 고맙다는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까 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런 감동과 네네.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채워가는 네. 그런 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어떤 걸 기획하고 내가 준비한다라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사이즈의 차이가 워낙 이제 크게 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행사, 어떤 본당 행사에 행사를 할 때 그 안에 정말 사람들에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감동, 그런 감정들을 잘 소중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도움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런 데서는
1: 네, 지금 마침 제가 지금 대전교구 파남동 성당에 네. 연간교류를 해주고 있는데 파남동 성당 신자분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것저것 해가면서 저도 거기서 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것은 뭐 간단하게 뭐 펜 드로잉 막 이런 거였는데 처음에는 눈을 가리고 친구를 보면서 친구 얼굴을 그리고 눈을 감고 자기 얼굴을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 얼굴을 그리고 그렇게 그려서 세 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닮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0: 이마고 대의를 떴다.
1: 맞습니다. 주제가 네. 이마고 대의. 역시 신부님 바라시네요.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닮아있고 내 친구도 하느님과 닮아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표현하자.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건데 저도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랑 지금 막 2년째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저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이 안에서 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좀 보람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0: 이 결국에는 그런 콘텐츠나 기획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또 영향을 이렇게 주고 네. 그것들이 또 이렇게 이어갔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교구에서 내년에 큰 행사, 큰 축제를 준비하면서 혹시 자칫하면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많은 분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그러한 교회의 방향들, 교회의 또 나아감들, 많은 행사와 기획 안에서 하느님의 그런 손길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네. 응원도 해 주시고 도움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론 밴드의 리더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과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부스에 모셔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1: 네, 9층에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게 변한 건 없어서 굉장히 좀 정겹고요. 굉장히

0: 좋은 시간이었고 또 많은 분들께 또 그동안 살아온 진짜 살아났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다시 좀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많은 분들 반겨주셔서 문자 메시지 다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형제님 나중에 정말 기쁜 시간, 정말 DJing 파티로 신신우신을 다시 모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인데요. 가톨릭 찬양 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 라디오 여름 캠프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내일도 우리 라디오 빵집에 함께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해피송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7말 8초가 시작됐습니다. 요즘도 휴가철이 따로 있냐고들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방학이 있는 7월 말과 8월 초는 그야말로 휴가의 피크죠. 거기다 남들 다 놀 때 나도 함께 노는 재미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또 요즘 워낙 덥다 보니 혹시 쾌적한 실내에서 일하기 vs 더운 자연 속에서 놀기 이 둘 중 한 가지를 고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더운 자연 속에서 놀기를 선택할래요.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꿈꾸는 이유가 단지 몸 편히 푹 쉬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늘 쫓기듯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을 떠나 초록의 자연 속에서 평소 듣지 못했던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여행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쾌적한 실내에서 일하기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쾌적한 실내에서 행복찻집 들으시면 되죠. 오늘은 7월 27일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이에요.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노래였습니다. 30년의 울리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뜻의 사자성어. 바로 과유불급인데요. 요즘 날씨가 딱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물론 한여름이니까 어느 정도 더운 건 각오를 했지만 그래도 지난 주말 동안에 와 날씨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폭염주의보도, 폭염경보도 아니고 폭염중대경보까지 발령이 됐잖아요. 올해 처음 신설된 이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야외 활동을

0: 부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단한 정답에 즐거운 오답이 뒷받침해 줄 시간이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 본당마다 본격 가동에 들어갈 여름신앙학교. 예전엔 이 여름신앙학교를 여름땡땡학교라고 불렀죠. 원래는 도시성당의 청년이나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농촌이나 산간 벽지에 공소성당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했습니다. 여름신앙학교의 옛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여름 산간학교, 2번 여름 별빛학교, 3번 여름 놀자학교.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토,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 남겨주신 분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시원한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 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 커피콩 크루에겐 영상 한 개당 5만원 커피 상품권 드리는 거 아시죠?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한 1분 쇼폼 영상을 만들 크리에이터 상시 모집 중입니다. 대구 CPBC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름 신앙학교, 여기로 가는 본당도 많으시던데요. 한국 천주교 셀레시오회, 우리를 꿈꾸게 하는 꿈 1 광고 듣고 띄워드릴게요.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 영진전문대학교 제공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우리를 꿈꾸게 하는 꿈 1이었고요.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여름 산간학교죠. 우리 행복가족들은 여름 산간학교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름 신앙학교 추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엘리사베님 제일 먼저 산간학교 잘 맞춰주셨고요. 대건하늘이야님도 1번 외쳐주셨고 오늘 뭐 새싹 문자도 많으시네요. 1965님 여름 산간학교 1965님도 1번 산간학교 해주셨고요. 너튜브로도 박채현님 1번 여름 산간학교 하고 잘 맞춰주셨는데요. 우선 오늘의 퀴즈 정답 랜덤 선물 1965님께 드리고요. 또 시원한 음료를 받아가실 기프티콘 받아가실 5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1850님 정답 점점점 하시면서 여름 산간학교 어른들이 여름 산간학교 하시길래 저는 어? 이름이 왜 산간학교지 했어요. 엄마한테 여쭤보니 빵 터지면서 산간학교가 아니고 산간학교라고 하시더라고요. 산간학교면 큰일 나요. 뭘 배우는 학교예요? 절대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워낙 이 산간학교라는 말이 요즘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치과 요정님은요. 정답 여름 혹독 캠프 하셨어요. 아마 이분은 어린아이라기보단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참여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겐 천국일수록 선생님들에겐 지옥이라고 어떤 신부님께서도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공구 이사님 여름 미꾸라지 학교 어릴 적에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으로 맨손으로 미꾸라지 잡기를 했어요. 대박. 패밀리가 떴다가 인기여서 그거 따라했던 거였습니다. 그 미끄덩한 기분 나쁜 촉감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와, 이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 치고는 난이도가 꽤 상당한데요. 그 미끄미끌하고 미꾸라지들 풀어놓으면 왜 이렇게 막 쉬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맨손으로 잡는다? 대단한, 정말 강하게 자라는 세대네요. 덕분에 보세요. 여름 신앙학교 기억이 확실하게 각인돼 있잖아요. 뭐 그 밖에도 여름 사랑학교도 있고요. 또 가브리엘님은 별빛 학교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기프티콘 받아가실 5단 문자는요. 우리 치과 요정님과 또 상간학교 하신 1850님께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여름 신앙학교, 뭐 여름 상간학교 즐거웠던 추억들 있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이창민 수사신부님이 부릅니다. 항해.

상가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여름 신앙학교, 여름 상간학교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율리안나님은 자모회하면서 애들 따라가서 밥해주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상간학교, 신앙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가시지만 자모회 어머님들이 같이 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기서도 또 밥해주시고 애들 뭐 옷도 입혀주시고 갈아입혀주시고 우리 율리안나님도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 덕에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했을까요? 허인영님, 저희 아들과 며느리도 청년회에서 수녀원으로 1박 농화에 다녀왔대요. 아이들 말을 들으니 여름땀 보람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밭에서 땅콩을 캐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아 이런 식으로 뭐 농사 체험도 해보고 하루나 이틀 정도 청년들이 같이 떠났다니까 꼭 여름 신학교를 주일학교만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청년들도 그렇게 가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부럽습니다. 7632님, 저희 본당 주일학교도 여름 신앙학교 준비하고 있어요. 무사히 잘 다녀오길 하셨고요. 8813님, 저도 상간학교 세대입니다. 대구에 유학 와 있다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시골에 가면 상간학교가 그야말로 꿀잼이었죠. 그때의 기억이 지금까지 단단한 신앙을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큰아이가 교리교사로 신앙학교 준비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게 되네요. 이런 거 보면 여름 신앙학교가 그냥 마냥 놀다 오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쵸? 물론 그때는 열심히 놀지만 그 기억이 점점 단단한 신앙으로 바뀌고 내 자식에게까지도 이어지고 결론은 여름 신앙학교를 즐기자! 열심히 즐기자! 4144님, 저는 교사로만 참여했지만 여름 신앙학교 마지막 날 역시 캠프파이어죠. 신부님 기타에 맞춰서 성가 부르고 마시멜로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저도 행복했어요. 그렇죠. 또 이 캠프파이어는 뭐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애들도 없고 예쁘고 저녁 밤이니까 더위도 좀 가시고 거기다가 이제 신부님이나 누가 참 고마웠다.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 언제나 즐겁게 계신다. 이런 한 말씀 해주시면 또 감동의 물결이 오면서 신앙으로 샥 다져지잖아요. 아휴 갑자기 여름신앙학교 가고 싶네요.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우리 율리안나님과 4144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청년대회. 월요 청년대회 오늘 코너 속 코너는 나의 청춘술래인데요. 이분들을 진작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놀랍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배꼽 잡는 유머까지 곁들인 SNS의 성지 중의 성지 인동성당의 미카엘 청년회가 운영하는 영상 콘텐츠가 있는데요. 콘텐츠에서 늘 남주를 자처하시는 조재근 마르코 신부님과 아이디어 뱅크의 중심에 서 계신 김학진 율리아나 자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드디어 뵙네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선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만 조회수를 앞두고 있는 인동본당의 행복한 본당 신부 조재근 마르코 신부입니다.
0: 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이 깊이 대상하는 1호 미카엘 청년회 회장 김학진 율리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회장이셨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 하는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우리 인동성당 청년회에서 응원단도 오셨습니다. 네, 카메라에는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분위기 좋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요. 일단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인동성당 청년회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미카엘 청년회 맞죠?
2: 네, 맞습니다.
0: 왜 이름이 미카엘이에요?
2: 때는 이제 바야흐로 8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이. 그때 이제 청년회 분들께서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청년회가 한번 해체가 되었으나 또 미카엘 대천사님께서 또 보호해 주신 덕분에 지금 38년째 청년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아, 또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 청년회이군요. 또 너튜브로 응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웅님, 인동성당 파이팅 하셨고요. 또 상고기님, 반가운 얼굴들이네요. 멋져요 하셨고요. 가브리엘님도 우리 신부님과 율리아나 자매님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응원단도 함께 하고 너튜브에서도 댓글 응원해 주시고 좀 든든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예,
1: 좋습니다.
0: 고마워 한마디 해주세요.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미카엘 청년회가 인별그램에서 또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청년회 활동 사진을 올린 지는 좀 꽤 되셨죠?
2: 네, 맞습니다.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는 영상으로만 영상. 올리고 있어요.
0: 맞아요. 저는 사진이랑 영상 쭉 보면서 옛날부터 청년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되게 끈끈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부럽더라고요. 좀 청년들이 오늘도 이렇게 같이 와주시고 똘똘 뭉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아, 비결이 있죠.
0: 오,
2: 네, 비결 있습니다.
0: 과연?
2: 똘똘 뭉칠 때 찍으면 돼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을 좀 포착한다면 네. 그렇게 보이는데 네, 농담이고요. 사실 이제 미카엘 청년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이 뭉치고 하는데 일단 본당에서도 어르신들 분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신부님께서 워낙 좀 편하게 해 주시니까요. 이제 인스타 보시면 신부님도 저렇게 사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게 해 주시는 또 신부님의 역할이 있어서 네. 더 뭉치게 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0: 아, 신부님 인정하시나요?
1: 무엇보다 비결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0: 아, 청년들 그 자체?
1: 예, 지금 제 옆에 있는 청년회장 김학진, 율리아나
0: 네.
1: 또 옆에 응원하러 온 보이나요?
0: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예, 사진
1: 김효진, 나사라, 이미랑 모니카 이 동갑내기 새언니들
0: 네.
1: 바로 이 친구들이 그 비결입니다.
0: 아, 또 맏언니들도 잘해주고
1: 예,
0: 계시고
1: 책임감도 강하고 아이디어도 반짝이고
0: 네.
1: 신앙심도 매우 깊은 이 새언니들이
0: 네.
1: 그 비결입니다.
0: 아, 오늘 이렇게 잠깐 보기만 해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분위기가 좋은 인동성당인데 그렇게 즐겁게 청년회 활동을 하던 중에 우리 이제 인별그램에서 이 눈물 사진을 시작으로 이제 빵빵 터지는 쇼폼 영상들이 업로드 되기가 시작했죠. 네, 우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지금 벌써 웃기거든요. 이 눈물 셀카,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2: 이제 좀 추억, 이제 옛 저희 이제 90년대 생들은 너무나 다 아는 싸이월드 감성.
0: 네. 네.
2: 그래서 뭔가 독자들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옛 추억을 또 찍어봤는데 신부님께서 워낙 또 표정 연기를 잘해주셔서 네. 더 살아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때부터 약간 이런 재밌는 콘텐츠의 시작이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이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아련하게.
0: 아련하십니다. 아, 아무튼 이 재미있는 사진 시작으로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영상 하나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차차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사진은 잠시 넣고요. 자, 이런 식으로 쇼폼 영상을 만들어보자 하게 된 첫 계기가 있으세요 혹시?
2: 이제 워낙 이제 사진만 올리다가 그 홍보가 될까라는 좀 생각을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0: 네.
2: 이제 이후에 좀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자. 네. 그래서 뭔가 청년들의 공감할 수 있고 재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뭘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신부님이 뭔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를 이렇게 깨는 이미지를 하면
0: 네.
2: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0: 네.
2: 우리 신부님이 저런 모습이
0: 방금 네. 그 사진처럼
2: 네, 그 사진 한 장으로 뭔가 이제 도화살이 돼서
0: 네.
2: 더 네,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때가 거의 뭐 2024년인
2: 네,
0: 것 같던데
2: 맞아요.
0: 지금까지도 영상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최근에 보니까 양남성당으로 1박 2일 청년의 여름 연수를 다녀오셨던데 우선 이 연수는 어떠셨어요?
2: 네, 일단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청년회에서 바닷가로 이제 피정 연수를 잡아왔는데요. 이제 양남성당 자체가 너무 바닷가에 보이고 힐링 자체였고요.
0: 그쵸.
2: 네, 거기서 또 물놀이도 하고 고기랑 회, 뭐 소주도 마시면서 네, 또 찬양도 하고 네, 서로의 신앙 고백도 잘 풀어줄 수 있는 또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한 모습이 청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아, 그래요? 다들 좀 즐겁게 함께 하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0: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누구 한 명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잠시 보시면 끊어. 예, 머리채예요?
2: 예, 예.
0: 아, 옷이 아니고
2: 예, 머리채를
0: 머리채를 잡고 바다에 둥둥 떠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 댓글에 누군가는 아, 이게 다 순종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던데
2: 맞습니다.
0: 아, 이런 식으로 짧은 영상이 정말 많거든요. 이 아이디어들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2: 일단 제 메모장에도 뭐 수십 개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0: 네.
2: 뭐 영화 패러디나 인스타 밈이나 네. 뭐 어떤 것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신부님만 들어가면
0: 네.
2: 너무 웃기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0: 또 우리 신부님 인상이 약간 근엄해 보이기도
2: 맞아요.
0: 하거든요. 첫 인상이.
2: 반전의 이미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1: 그런데.
2: 네.
0: 아닌 것 같던데요.
2: 더 쏟아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더 자극을 받아서 저장해두시고 신부님도 열일 해주셔야 할 것 같나요? 어떻게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영상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그 눈물 영상이 올라가기 전 다음에 올라온 이제 첫 번째 아마 영상일 텐데 너튜브로 보시겠습니다. 라디오 음성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제목이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3: 미안나, 신부님이 되게 좋아하는 과자 뭔지 아나?
0: 신부님이 좋아하는
4: 사나라다.
0: 과자?
4: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3: 바로 기도!
0: 네. 네,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신가요? 비록 청각은 잃었지만 신앙을 얻었으니 괜찮아 하는 영상이었어요. 네, 신부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1: 기도.
0: 기도. 네. 네, 이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약간의 병맛 하지만 메시지. 이거 오늘 차근차근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그동안 인별그램에서 우리 인동성당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또 다른 콘텐츠 좀 보시고 나면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들을 곡은 화사의 굿굿바인데요. 이 노래를 왜 선곡했는지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큐!

0: 화사의 굿굿바이였습니다. 선생님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그 아련한 눈빛으로 그렇게 복사단을 바라보시는지. 우리 월요차담에 인동성당 미카엘 청년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 미카엘 청년회 콘텐츠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대배우가 있어요. 마르코짱! 하이 해주셔야죠. 하이
1: 내향이세요.
0: 이신부님이 사실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듯이 내향 파워 아이시라고요. 진짜예요?
2: 예, 그럼요.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는 연기를 보여주시는지. 지금 우리 너튜브 댓글에 김영민님께서 신부님 맞으시죠? 재현 배우신 줄 알았어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이 신학이 아니고 연기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2: 아, 부끄럽습니다.
0: 어떻게 지금 우리 청년 회장님께서 즉석 연기를 한번 요청해 주셨거든요.
1: 메소드 연기를
0: 아,
1: 즉석에서
0: 네, 대배우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야 되잖아요.
1: 진정한 스타라면 뭐
0: 레디.
1: 이게 뭐 이렇게
2: 역시
1: 상황을 또 설정해
2: 기피 대상 1호.
1: 그러면
0: 디렉팅을 좀
1: 네,
0: 해주세요.
1: 청년 이제 미사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제 전례를 펑크를 냈어. 그때 그 당황스러운 어떤 표정과 연기를 하신다면?
2: 뭐 당황스럽지 않지. 뭐 혼자서도 다할수 있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0: 연기죠?
1: 아,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 즉석이라, 예.
0: 이런 연기가
1: 야.
0: 나오면 편집으로
1: 예,
0: 만져주시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편집으로 인해. 네.
0: 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즉석 연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영상 콘텐츠를 보시면, 뭐, 눈물 셀카로 시작해서, 그 왕사남의 단종, 그 연기도 참 좋았고요. 또, 우리 방금 노래 나갈 때 봤던 유죄의 눈빛, 박정남 씨, 그 연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으세요. 이 역할들이 모두 신부님의 아이디어신 거예요?
2: 그럴 리가 없죠.
0: 아니에요?
2: 예,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0: 네.
2: 배우로서 역할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0: 그 우리 회장님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보세요.
1: 일단은 카메라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요. 그냥 일단 뭐 표정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볼게요 하고,
0: 네.
1: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나서도 뭐 컨펌을 받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인스타 올려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부님이 이제 메시지로 율리안나야 그래야만 했었니? 뭐 이런 정도.
0: 철저하게 정말 연기만 딱
1: 네,
0: 하시는군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더 이렇게 재밌고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너튜브로 상구 김상구님께서 오늘따라 우리 신부님 더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1: 수줍음이 많으세요.
0: 대배우의 포스를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배우로서 내가 연기를 열심히 했지만 이 영상만은 좀 너무 흑역사가 될것 같다 하는 콘텐츠가 있으세요?
2: 예, 있습니다.
0: 네.
2: 그 마르코 짱 나니가 스키. 이건 정말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0: 그 하이 하시는 그거죠?
2: 예, 근데 정말 처음에 한번 거절했거든요.
0: 네.
2: 오늘 낮에 그날 좀 더운 날이었는데 성당 마당에서 정원 좀 일하고 있었는데 전화 와서는 지금 영상 찍을 수 있겠냐고
0: 오, 지금.
2: 성당에 가고 있대요.
0: 아, 네.
2: 꼭 찍어야 된다면서. 그래, 그런 열의를 봐서라도 제가 못 넘어가는 척 그렇게 찍었는데,
0: 네. 네.
2: 찍으면서도 이게 맞나? 찍고 나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또좀 후회한 후회도 있고.
0: 너무 귀엽게
2: 전그
0: 찍으셨더라고요.
2: 영상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못 봤어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0: 그 하이 하시면서 이 뭐라
2: 아,
0: 그러죠? 그네 같은 것도
2: 예.
0: 타시고 이것도 돌리시고 그 영상 여러분 이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율리아나 자매님이 이 제작자 입장에서 최고의 콘텐츠다 꼽아주신다면요.
1: 저도 같은 것 같아요. 마르코짱, 나니가 스키.
0: 진짜요?
1: 네. 그래서 뭔가 신부님의 귀염 뽁짝한 이 이미지랑 뭔가 찰떡으로 잘 맞지 않나. 그래서 대신 뭐 신부님도 충격받고 모든 사람도 충격을 받았지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콘텐츠입니다.
0: 아, 이 연기자와 제작자가 지금 통한다고 해야 될까요? 부딪힌다고 해야 될까요? 신부님 한번 영상 틀어도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각오하고 나오셨잖아요.
2: 예.
0: 자, 여러분, 만나보시죠. 하이 나리가 스키

0: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1: 좋아하는 것은?
0: 성경해주세요. 성경.
1: 예수님.
0: 나니가 스키가 뭐가 좋냐 이런 네. 뜻이죠. 네. 네. 한동안 정말 유행했던 밈인데 이걸 또 성경이 제일 좋다, 예수님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만드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참 인동성장 콘텐츠 보면 아이디어도 정말 좋고 편집 센스도 정말 좋은데 원래 우리 자매님이 영상 편집 일을 쭉 하셨어요?
1: 전혀 아닙니다.
0: 네. 아니에요.
1: 그래서 그 휴대폰 예부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화면이 또 작다 보니까 흐린 눈 하면서 열심히 좀 B급으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0: 세상에 모든 걸 다 녹여내셨군요. 우리 가브리엘님께서 이렇게 청년회가 활기가 넘치니까 어른들도 보기가 너무 좋다고 해주셨어요. 아, 저도 이렇게 보면서 흐뭇한데 우리 본당 어르신들은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영상도 사실 편집자는 뭐 컷 편집하면서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돌려보고 1초 단위로 쪼개서 자막 달고 편집하고 정말 저는 영상 편집이 현대판의 막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작업하시면서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1: 정말 힘든 작업이 있어요. 근데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제 머리 상상 속에 하는 걸 뭔가 실현하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그보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신부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워.
0: 그러실만 합니다.
1: 네, 신부님 이거 하면 신부님 막 쎄하다 싶으면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막 제가 막 서로 빌어요.
2: 특히 한 번만. 나니가 스키 이후부터는 좀 사전 건면을 해요.
1: 네. 그래서 막 제가 막 신부님 한 번만 찍어주자 하면 신부님 이제 데려 저한테 율리안나는 하기 싫다.
0: 제발 안 찍게 해줘.
1: 서로.
0: 주로 누가 네. 이기시는 편이신가요?
1: 주로 제가 좀 네. 이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기피 대상이라고 하셨군요. 네. 우리 8814님이 두 분을 보고 있는데 왜 톰과 제리가 생각나죠? 하셨어요. 아, 그리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고복수님 해주셨어요. 아유, 저 물론 신부님 참 힘든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나서서 영상 편집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모습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2: 참 기특해요. 기특하고 저는 제 한 몸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된다면 참 좋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예쁩니다.
0: 맞습니다. 네. 또 신부님도 예수님의 희생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쇼핑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 되나요?
1: 노력하겠습니다. 이 신부님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각서를 여기서
0: 신부님도 딱해요.
2: 250여 개 정도가 준비되어 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할 때마다 좀 쥐어 짜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래도 뭐 재밌으면 당땡이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신부님 너무 재밌어요 하셨고 잘 따라와 주셔서 좋아요 하셨는데 이렇게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해줄게 한번 해주시죠.
2: 예, 저도 사실은 그 나니가 스키 이후로는 좀 이건 아닌가 싶고 저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이 본당 신부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0: 네.
2: 다시금 초심을 잃지 않고 예, 그 제 한 몸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웃음이 또 위로가 된다면 기꺼이 찍겠노라
0: 뭐
2: 얘기했습니다.
0: 아, 정말 이보다 멋진 신부님이 계신가요? 정말 아, 너무 좋습니다. 어떠세요, 청년 회장으로서?
1: 네, 오늘 또 각오를 들었으니 제가 더 적극적으로 더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별그램에 인동성당 검색하면 바로 계정 나오거든요.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인동성당 미카엘 청년회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하길 바라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부터.
1: 네. 저희 콘텐츠가 유머가 있는 것처럼요. 저희의 신앙에도 유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유머를 통해서 좀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힘들 때 눈물로써도 이겨낼 수도 있고 또 한 번은 또 풋하고 웃으면서 또 웃음 속에 하느님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여유를 만들 줄 아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아멘입니다. 우리 신부님.
2: 네, 청년 시기는 학교나 또 취업, 결혼 등으로 이동이 잦은데 또 일정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청년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인동본당에서 이 청년이라는 같은 시기를 함께 보내는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0: 네.
2: 그래서 함께 있을 동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교리 공부, 또 성경 공부, 복음 나누기 등 신앙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0: 네.
2: 그 안에 저도 예,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0: 아유, 훈훈하네요. 저희가 앞에서 여름 신앙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런 신앙학교를 통해서 어른이 돼서 신앙을 굳혀나가듯이
2: 예.
0: 우리 청년들도 또 이런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신앙을 굳건히 하지 않을까. 또 신부님의 역할도 크시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너튜브에서 현욱님께서 트렌드를 담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멋진 쇼폼도 좋고 또 어떤 영상이든지 기꺼이 희생하시는 신부님의 모습도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해주셨고 또 마르코 신부님이 인동성당에 부임해오신 후에 청년회가 참 활기가 넘치다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많이 찍어주세요. 또 김상구님 유머가 있는 신앙 좋아요. 인동성당 멋집니다. 직과요정님 하고 함께 파이팅 하고 외쳐주셨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도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댓글 남겨주신 김상구님 고복수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문자메시지로 또 신부님 오늘따라 멋있어요. 우리 율리안나 회장님도 파이팅 해주신 2781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월요 청년대회 인동성당의 조재근 마르코 신부님과 김학진 율리안나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대구 CPBC에서도 이런 쇼폼 영상 종종 올리거든요. 저희도 나중에 어떻게 합작으로 좀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요?
1: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그날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 미사 복음에선 하늘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내어 맡길 때 큰 그늘을 드리우는 작은 겨자씨의 놀라운 성장으로 또 반죽 전체를 온통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누룩의 엄청난 확장력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은 하루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느님 평화 안에 고요히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오후 2시 사제의 플레이리스트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배호선 작은 믿음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옥수성당 박도현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1967님의 신청곡 아이브의 애티튜드로 문을 열었어요. 8월로 가는 길목에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빛디와 함께 보내보십시다 라고 하신 분이죠.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삼세판 퀴즈 노래 듣고 와서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선물 푸짐하게 챙겨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퀴즈와 그리고 세 가지 선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김미란님 오셨네요.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 성공적으로 끝나고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만 남았어요. 병원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그나마 큰 거 이제 지나갔으니까 물리치료랑 도수치료 잘 받으시면서 완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플 때 병원에만 있는 거 이렇게 이 답답한 것도 없죠. 그렇죠? 네, 나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고 싶은데 가고 싶을 때 가고 이제 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치료 남은 치료 잘 받으세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는요 에어비앤비 코리아 KT 함께 하고요. 노래 두 곡 듣고 3세판 퀴즈 시작할게요. IOI의 갑자기, 도경수의 팝콘.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월요병 그게 뭐죠?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하는 시간 삼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 날려주고요. 더위도 날려주고 싶고 월요병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이죠. 두쉐뮤직의 선물 창고 활짝 열리는 삼세판 퀴즈 문을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와 세 가지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은 100억의 행복 100억 커피에서 커피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드리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지난 토요일 삼복 중 중복이었어요. 모두 보양식들 잘 챙겨 드셨나요? 복날에 관련된 속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속담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묻은 이것도 무겁다. 삼복에는 더위가 너무 심해서 입술에 붙은 가벼운 이것도 무겁게 느껴질 만큼 사소한 일도 힘들어지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밥알, 2번 물.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인지,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묻은 물도 무겁다인지 보내주세요. 1번 아니면 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곡 준비했어요.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와 넬리 펄타도가 함께한 Cuando, Cuando, Cuando.

두셴뮤직 김빛나입니다. CPBS 라디오 함께 듣고 계시고요. 월요일 도파민 터지는 코너 삼세판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묻은 이것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가장 유명한 속담이라는데 왜 저는 처음 들어보는지 저희 무식함을 또 탓하면서 4827님 면발? 아가야, 네 입에 묻은 면발도 아깝다. 이건 뭐예요? 아가야, 네 입에 묻은 면발도 아깝다. 이거는 정답 밥알이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아이들 방학이라 매일 점심 메뉴 고민이에요. 오늘은 결국 비빔국수 했는데 라면이 좋다네요. 속 터진다.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설거지 다 하고 나니까 조금은 풀렸어요. 아, 이제 처음부터 라면 해달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은 진짜 국수 삶고 이거 이 소스 만들고 이것도 물에 헹구고 막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진짜 비빔국수가 훨씬 손 많이 가고 훨씬 맛있는데 라면이 좋다고 미리 얘기해 주지. 그냥 속이 막 터지네요. 그냥 그냥 주운 대로 먹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여름방학 때 다들 조마조마 아이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약간 엄마가 주는 대로 먹을 텐데 눈치 없는 해맑은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은 어, 나 라면 좋은데 막 이러면 그때부터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저녁은 나가 사 먹고 와!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여름방학에 예, 아이들 진짜 뭐 먹나 진짜 고민이죠. 저도 매일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갈비탕 또 이렇게 해놓고 밥 냉동실에 있으니까 먹으라고 해놓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집에 가보면 아마 또 컵라면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밥알 맞추셨고 9941님 삼복 더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 처음 들어보는 속담인데 무섭네요. 밥알이 남아 붙어있다는 게 보통 다 먹는데 아니 그쵸 다 먹죠 다 먹는데 혹시나 이게 뭐 묻어있을 수도 있지 뭐 그것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5815님 밥알 남기셨고 7930님 밥알입니다. 정말 무더운 요즘인데 맛있는 음식 먹고 힘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삼복더위에는 보양식을 챙겨 먹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쵸? 네. 여러분 중복 세상에 저는 방송에서는 중복이라고 얘기해놓고 토요일에 중복인지 모르고 넘어갔어요. 세상에. 안 먹었네. 캣 러버홀릭님. 안녕하세요. 빗띠. 중복에 찜닭 가족들과 먹었습니다. 아우 잘하셨네요. 2113님. 밥알이요. 주방에서 일하는데 밥 넘기기도 벅차요. 강제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 주방에서 일하면 이 후끈하는 그 열기 때문에 땀 범벅되고 그럼 입맛도 없어요. 진짜 입맛이 없어서 그냥 밥을 먹는데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맛으로 먹는 건지 진짜 살려고 먹는 건지 그렇다니까요. 강제 다이어트 중입니다. 이왕이면 다이어트가 되면 좋은데 이게 또 못 먹은 거를 나중에 집에 가서 밤에 먹는다고 그러면 또 다이어트도 안 돼요. 그러면 미안해요. 이렇게 웃어서. 네, 제가 그래서 그래요. 낮에는 그렇게 입맛이 없어요. 근데 밤에 꼭 되잖아요. 밤 한 11시, 12시 이쯤 되면 배가 고파. 아, 또 배고픔은 잠 안 오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뭘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짜로. 9006님. 문제와 보기 일부러 못 들었는데요. 삼복 더위에는 입술에 묻은 미숫가루도 무겁다? 미숫가루도 무겁다. 미숫가루 맛있겠다. 네, 미숫가루 타먹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신다는 2113님께 백업 커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백업 커피 가면 또 시원한 또, 네, 또 여러 가지 음료 있으니까 요거 또 나눠 드시면서 이 여름 시원하게 좀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제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 다이어트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말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두 번째 선물 시트 세제 에코뱅 걸고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빠밤이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네, 새로운 빠밤 좋아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아, 또 어렵다. 조선시대 궁중 나왔어요, 여러분. 삼복때 벼슬이 높은 신하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빙표를 줘서 장빙고에 있는 이것을 맛보게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흔하지만 전기가 없던 조선시대에는 너무 귀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커피, 2번 얼음. 추첨을 통해 시트세제 에코벤 드리겠습니다. 빙표를 줬대요. 빙표. 장빙고에 있는 석빙고 아니고 장빙고예요. 장빙고에 있는 이것을 맛보게 해줬다고 합니다. 오, 1번 커피, 2번 얼음. 무엇일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왕국2 OST 중에서 Into the Unknown, 이디나 맨젤, 오로라가 함께 부른 노래에 이 노래 하고요. 그리고 홍광호의 지금 이 순간 들려드리는 동안에 1번 커피, 2번 얼음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홍광호 씨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속이 시원해요. 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뭐다? 얼음이다. 지금 이 순간 얼음 너무 필요하다. 여러분 맞죠? 자, 정답 2번 얼음이었습니다. 빙표, 장빙고 요게 모두 얼음 빙자라는 거 눈치채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제가 또 속빙고 아니냐고 또 그랬더니 우리 신동철 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장빙고는 얼음을 저장하던 창고를 뜻합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대에 겨울철 강이나 호수에서 얼음을 채취해 여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던 시설입니다. 장빙고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잘라낸 천연 얼음, 얼음이 녹지 않도록 덮는 집, 왕겨 등의 단열재, 얼음을 꺼내고 관리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설명 땡큐 베리 머치. 비띠바라기님이 오늘은 AI 방글이 휴가 갔나요? 네, AI 방글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휴가 보냈어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준이 그럼 서빙고는 뭐죠? 네, 서빙고도 빨리 찾아주세요. 신동철님. 동빙고도 있었고. 아, 이것들이 다 장빙고 중에 동쪽에 있는 빙고와 서쪽에 있는 빙고였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궁금하니까. 석빙고라 그랬어. 그 와중에. Sorry. 캣 러브홀릭님이 아, 이주은님이네요. 전 어릴 때 엄마가 짜장면, 냉면, 카스테라, 쿠키, 약식 이런 거 다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맛있었는데. 와, 세상에. 어머니가 진짜 와 너무 대단하시다. 짜장면에 냉면, 카스테라에 쿠키에 약식을 다 만들어주시다니. 이야. 0756님. 방금 채널 돌렸어요. 정답 얼음. 문자 못 들었어요. 그냥 느낌으로 보내봐요. 아니죠. 찍기의 달인이시네요. 예, 네, 찍기의 달인. 0430님. 퀴즈 정답 2번 얼음. 얼음이 귀하던 시절에는 한여름에 제일 귀했던 얼음입니다. 맞죠? 8766님은 얼음 없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1번 얼음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8894님이 얼음 딸이랑 용산으로 놀러 왔어요. 기찻길역 추억 돋네요. 땀이 줄줄줄 너무 더워요. 시원한 카페 찾아 들어가야겠어요. 서울 구경 실컷 합니다. 라고

또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오늘 날씨가 하늘이 너무 예뻐서 지금 잠깐 요 옆으로 보이는 데는 약간 지금 먹구름 끼긴 했는데 아까 여기 출근할 때 보니까 하늘이 그냥 뭉게뭉게 구름이 예. 어우, 그 기찻길과 이 뭉게 구름이 너무 예쁘네요. 서울 같지 않아요.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9264님. 2번 얼음. 제가 얼음 할게요. 땡 해주세요. 땡. 이거 너무 좋아. 9220님도 얼음 얼음 하셨고요. 자, 오늘 정말 센스 있는 9264님께 시트 세제 에코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당첨되신 2113님도 성함을 지금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가야죠. 세 번째 문제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아우고소의 청춘 누룽지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그렇지. 7월 27일, 오늘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자 1953년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판문점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정답 맞히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문제가 판문점이어가지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문소리의 내가 만일 들려드렸어요. 이 오아시스 같은 목소리는 문소리님 맞죠? 참 좋아하는 버전의 노래입니다. 9006님이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아주 청명한 그런 목소리죠. 자, 오늘 살짝 어려웠는데 여러분은 맞추셨나요? 파주, 그러니까 판문점이 경기도 파주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O예요. 판문점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정리고요. 북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개성특별시 판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도 파주시면서 개성시라는 건데 이 같은 장소를 서로 다른 지역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정답 O 보내신 분들 0741님 문제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뭔가 맞을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정답 O 간포 휴가 가는 길에 귀에 익은 단어가 들리길래요 하셨는데 오늘 찍기에 달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답 O였고 8894님 아니다 시원한 카페 찾아 들어왔어요. 아니다 X 시원해서 살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들으며 추억여행했네요 하셨고요. 스테파노님도 파주시 행정구역 아니다. 누룽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답은 O였습니다. 7796님이 O입니다. 제가 파주시 주민입니다. 오늘이 53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파주시 주민이면은 이거 다 아는 건가요? 파주시 주민이어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생일을 맞아서 파주시 주민께서 맞춰주셨어요. 6771님 주소는 모르겠어요. 오늘 한국전쟁 휴전한 날이에요. 참고로 제 생일이기도 하고요. 경산은 지금 35도입니다. 아유 경산도 지금 엄청 덥네요. 8953님 정답 O 문제 듣자마자 예전 생각이 나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오랜만에 자신 있게 보내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서빙고, 동빙고가 모두 장빙고래요. 예. 모두 조선시대 국가가 관리하던 장빙고가 맞고 각각의 쓰임새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신동철님과 우리 권대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정답 O 보내셔서 청춘 누룽지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7796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53번째 생일도 함께 축하드리면서 네, 파주시 주민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2418님, 오늘 엄마 병원 모시고 다녀왔어요.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해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괜히 기분 좋은 오후네요. 벌써 끝날 시간인데요. 빗띠 내일 만나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또 인사 나눠주셨어요. 더운데 빗띠와 제작진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또 먼저 또 집에 갈 준비 다들 하셨군요. 알겠어요. 엄마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해서 다행이네요. 네, 기분 좋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더운데 더위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더위 잘 지나가면서 얼음도 좀 배 앞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잘 드시고 내일은 여러분의 선곡 센스가 필요한 날,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도 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딸이랑 서울 구경 중이신 8894님이 신청하신 곡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들으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이 곡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모데스타 수녀님께서 일주일 수고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떠나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새로운 공간의 집 냄새, 수녀원가의 다른 온도, 그리고 오랜만에 듣게 되는 또 다른 소음들이 느껴져서 참 좋죠. 여행이나 휴가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재충전하는 기쁨도 있고 다시 돌아온 또 익숙한 일상을 감사하게 맞게 되는 행복감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오솔길 가족들과 다시 함께 걷는 산책길이네요.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그럼 저와 함께 산책 떠나볼까요?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오늘 첫 곡으로 박정선이 부른 일상 듣고 왔는데요. 예, 저번에 뭐 며칠 잠시 쉬었다 오면서 역시 제일 좋은 건 뭐 일상이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도 참 또 다른 충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뭐 꼭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보다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애틋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잊어버렸을까?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아유, 우리 오솔길 가족은 여전히 다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물론 뭐 못 만났던 가족도 만나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어요.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많이 더웠죠? 그럼요. 뭐 서울이나 아니면 지방이나 다 똑같이 덥더라고요. 수녀님 안 계시는 동안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님께서 깔끔한 진행으로 기대의 오솔길 잘 지켜주셨네요. 목소리가 정말 옷구슬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 수녀님이 아우 정말 잘 뭐 깔끔한 진행이시더라고요. 제가 딱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잘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했답니다. 예, 오늘 무더운 날씨에 방송국 나오시기에 힘드셨죠? 오늘도 수녀님께서 전해주시는 기도 들으면서 함께 아고파서 4시에 알람 기도의 오솔길 들어왔어요 하셨어요. 이렇게 충실하신 우리 2037님 뭐 수녀님이 바뀌던 뭐 누가 어떻게 하던 똑같이 기도의 오솔길에 귀 기울이시는 그 정성은 마음으로부터 정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네, 그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카엘님, 네, 수녀님, 저도 수녀님 안 계실 때 기도의 오솔길 휴가했어요. 휴가 잘 보내셨는지요? 활기차 보이셔서 좋습니다. 예, 사람은 좀 지칠 때는 쉬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헉헉거리면서 제가 방송 다닐 때 아 쉬고 싶다 했는데 아, 그런 기회가 그래도 며칠이라도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꿀맛같이 좋은 휴식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맙고 또 대신해 주신 모데스타 수녀님께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네, 하하대사님. 네, 주말에 지방 출장으로 며칠 못 들었는데요. 모데스타 수녀님 가셨네요. 예, 오면 또 오는 분이 있고 가면 가는 분이 계시고 그러죠. 가신 분은 가신 대로, 다시 오신 분은 오신 대로 아시고 또 기쁘네요. 하하하. 네, 하하대사님께 하하 웃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고 가는 걸 이렇게 느껴주시니 이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네, 그리고 황베드로님,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휴가 잘 다녀오셔서 저도 기분 좋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 방송은 네,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기도하려고 모여온 분들이니까 이 기도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죠. 함께 해주셔요.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 가난한 사람들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예. 류채칠리아님, 네, 반갑습니다. 네. 휴가 잘 지내시고 오셨죠? 온화한 목소리 좋습니다. 하셨네요. 아, 휴가는 뭐, 정말 은총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서, 나름대로 참, 알차게 하고 싶은 뭐 일도 좀 했고요. 보고 싶은 분도 만났고 그러면서 잘 지내다 왔습니다. 예, 별빛 사랑 안젤라님, 수녀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전향금 수녀님 더 그리웠어요. 아, 이런 때 구관이 명관이란 말을 또 쓰시는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뭐 어쩌다가 누구나가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이렇게 구관이 명관이 되는 거고 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명관이 됐다가 또 새로운 분이 오면 또 그 사람 반기느라 여러분들 막 정신없이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것도 같은데 저희는 수녀들이 다 이렇게 소임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게 큰 뭐랄까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또 저에게도 아주 가치로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난 소중해 안나님. 네. 수요일에 병원 가는 날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수요일에 병원 가시는군요. 아유, 이 더운 여름에는요, 병원 나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기가 참 힘들죠. 땀도 나고, 뭐, 몸도 또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잘, 그래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예, 안나님, 축일이 어제였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하루 늦었지만요. 네. 윤철 베드로님, 초등학생 병아리 천사들, 오늘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하하하 하셨네. 이번 주는 저도 편안한 방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크크. 와, 이렇게 참 학교와 연결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요. 선생님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출퇴근, 아니 뭐 학교 이거 이렇게 맡고 계신 베드로님처럼 정말 아이들이 방학하면 너무나 꿀맛 같은 방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참 이게 즐거운 묘미인데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런 때 정말 하고 싶은 책도 좀 읽으시고 뭔가 운동도 좀 해보시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예, 꾸루실료 하시나 그랬나요? 레지오 열심히 하시죠? 네. 네. 오늘도 네,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은동생,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아, 오늘 글이 너무 재밌네요. 전임 신부님을 보내고 슬퍼하는 시간은 새로 부임하신 신부님께서 오실 때까지만이라는 얘기가 생각났어요. 자매들이 새 신부님 오신다고 하면 울음을 멈추고 톡톡 화장을 고친 다음에 새 신부님을 위해서 와 웃으면서 박수 치신다고요. 하하하. 아, 다 그래야죠. 뭐 그건 뭐 언제까지 눈물 짓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새로 오신 신부님한테 또 기쁘게 맞이하시고 또 박수도 쳐드리고 그 새 신부님이 또 기뻐하시잖아요. 누구나 오고 가고 하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너무 웃기고 재밌네요. 늘 이렇게 재미있는 그러나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하게 해주는 걸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제게는 참 도움이 되는 글이었고 아마 오솔길 가족님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어서 오세요.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어제 주일이지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갔다가 정말 아름다운 성당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녁 미사와 새벽 미사를 참여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어머나,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어머, 벽면이 모두 하얀색입니다. 이런 성당의 이렇게 외형이 많지 않은데 정말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네요. 아우, 괜히 기도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당일 것 같습니다. 정말 사진 잘 찍어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개는 빨간 벽돌로 뭐 이렇게 쌓아 올린 성당이 많거나 그런데 여기는 종탁같이 생긴 곳서부터 지붕 가까이까지 다 하얀색인데 노을이 약간 이렇게 벽면을 비춰서 더 뭐라고 그럴까요? 멋진 어떤 케이크? 하얀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익명의 형제님 신청해 주셔서 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가족과의 갈등이 참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 안에서도 가족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부모님 말고 따스한 배우자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토닥토닥 마음으로 기도 희망 드려봅니다. 생명의 양식 성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기도로 또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어려운 마음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무엇보다도 가족들과의 어려움 또뭐 다툼까지 병원에서 있다고 하시니 굉장히 실감이 나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더구나 부모님께서 병환으로 입원 중이면 뭐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가족도 걱정과 불안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또 거기에 붙따르는 금전적인 걱정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이 금액을 더 지불해 낼 건가 뭐 이런 것도 따라오더라고요. 보면. 예, 몸이 아픈 환자분이 사실은 가장 많이 힘드시겠지만, 예,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 많이 지치고 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서로 예민해지다 보면은 마음에도 없는 말이 또 어떤 땐툭또 던져지고 그래서 상처를 막 입죠. 병원에서 다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까지도 되는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유 정말 많은 가정이 뭐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거나 체험을 하는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상처가 되고 또 갈등으로 또 이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또 함께 기대서 살아가고 싶은 어떤 배우자가 꼭 있었으면 나도 참 좋겠다. 이게 나 혼자 끌탕을 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세요. 네,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을까 해봤는데요. 뭐 정말 품을 수 있는 소박하고도 귀한 희망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형제님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또 간절한 바람도 누구보다도 하느님께서 모두 정말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시겠지만, 예, 힘내시고요. 오늘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형제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을 가진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가족과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는 이 형제님을 따뜻이 품어주소서.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조금씩 가족과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형제님의 마음을 나눌 좋은 인연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허락해 주소서. 병환 중인 부모님께도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평화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형제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아멘. 예, 형제님께서 청해 주신 성가 생명의 양식 함께 들어볼 건데요. 예, 이 노래가 형제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가톨릭 합창단의 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모아,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는 늘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응원기도가요. 예, 많이 왔는데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형제님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기를, 또한 소망처럼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가족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가 그런 평화를 나눌 수 있어야 그게 행복도 더 주어지는 것 같고요. 배우자 참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만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또 선물처럼 만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별빛사랑 안젤라님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이 말씀 너무 재밌네요. 맨날 타닥타닥거리면서 싸우는 가족들 많잖아요. 뭐 되게 네, 더구나 병동에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네요. 기도해 드리겠어요. 힘내세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고 싶어요. 맞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뭐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외면하고 싶어도 주님은 바로 내 마음속 안에서 네 생각하고 나는 다르다. 그러니 조금 더 힘내렴 하면서 새로운 더 좋은 방법으로 어떤 것을 눈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네, 고맙습니다. 2037님 형제님 가족 간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군요. 그리고 아직 미혼이신 것 같은데 얼른 이쁜 짝 만나서 행복한 성가정 이루기를 기도드려요. 아멘 하셨어요. 와, 고생은 고생이고요. 그렇게 고생하다 보면 정말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짝이 있으면 덜하겠죠. 어려운 것뿐 아니라 뭐 억울한 일도 있을 테고 그럴 때 막 투덜거리면서 짝이 있으면 막 그럴 것 같아요. 얼른 짝 만나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7855님 형제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군요. 형제님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분이 나타나시길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형제들과도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간절하면 꼭 주님은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뭐 마음 불편하고 형제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뭐 어떤 어려운 투닥거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고 그냥 아 이거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분 정말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데요. 저도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연중 제17주일이자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잠시 멀고 가까운 곳에 계신 조부모와 노인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저희보다 먼저 삶의 길을 걸어오신 조부모님들과 모든 어르신들을 기억합니다. 긴 세월 가족을 위해 애쓰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를 키워주신 은혜를 갚을 길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위로해 주소서.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질 때에도 외로움보다 평화를, 두려움보다 희망을, 아픔보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더 깊이 느끼게 하소서. 자녀와 손주들이 자주 찾아뵙고 공경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소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이웃을 보내주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치유와 용기를, 삶의 마지막 여정을 걷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빛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랑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조부모님들과 모든 노인들이 언제나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남은 날보다 당신 사랑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황소리와 루빈 피처링한 노래 감사해요 듣고 왔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아이고, 닉네임도 너무 이쁘네요. 가을여자님. 예, 찬미예수님, 역시 여기서 성가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와,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을여자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정말 선곡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들은 노래 감사해도 제가 들으면서 멋진 노래 하고 옆에다가 끄적거려 놨네요. 정말 성가는 또 한 번의 기도라고 한 말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노래를 선곡해 주신 PD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었어요. 8766님 형제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배우자님 만나실 거예요 하셨어요. 아마 간절한 만큼 주님도 뭐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르실 리 없을 것 같아요. 네, 꼭 들어주시리라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생각나면 이름은 없지만 그분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줄 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네, 황베드로님, 수녀님, 수원교구 안중성당 자랑이고 미래인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부터 여름신앙학교 일정에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시작과 끝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청하고 또한 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겨자씨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유, 이젠 정말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 다들 어느 본당이나 다 하죠. 이미 마친 본당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정말 애쓰십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또 보좌 신부님, 수녀님 다 무사하게 물놀이 같은 거 갈 때 굉장히 안전사고 정말 사고가 없어야죠. 네, 다들 수호천사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안중성당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좋으네요. 네, 유스티나님, 네, 저는 지난 주말 첫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여름 신앙캠프 참여했는데 걱정보다 주님 안에서 날씨도 좋아서 잘 마쳤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한 물놀이가 너무 즐거웠다고 하셨네요. 그게 최고죠. 아이들 물놀이 여름에 튜브를 안고 들어가든 뭐 하든 물속에서 시원하게 풍덩거리고 나오다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네, 이제 사고가 없도록 잘 옆에서 또 봐주시고 그러셨나 봅니다. 잘 마쳤다고 하니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구상 세례자 요한 시인의 시 꽃자리라는 아주 짧은 시였는데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이 한 구절이 오래도록 마음에 머뭅니다. 우리는 늘 지금보다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듯이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내가 머무는 이 자리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꽃자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시방석처럼 힘들고 버거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꽃을 피워주신다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네, 언젠가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꽃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엘리가 부르는 데오 그라치아스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많아서라기보다 화는 성찰과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난폭운전이나 얌체운전자를 보면 제가 상상만 해도 화가 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가 금방 풀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더라도 비상 깜빡이를 몇 번 켜고 창문을 내리고 미안합니다 같은 손짓을 할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내가 순간 화냈던 마음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또 누룩도 작지만 밀가루 서말에 넣어지면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라면 당연히 우리 삶에 아주 큰 행복이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은 것이 하늘나라의 비유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한 것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자라나고 스며들어서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운전 중에 비상 깜빡이 몇 번, 창문을 내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작은 손짓, 세상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용서와 이해가 태어나고 더 나아가 성찰로 이어집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룩처럼 제 안에 스며들어 저를 바꾸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 자라나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가 나무가 되려면 햇빛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려면 빵 전체에 스며들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사랑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이 자동으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다기보다 우리의 작은 사랑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져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자라고 퍼져 나간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하늘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만약에 여름이 우리를 때린다면 몇 대나 때리는 걸까요? 그것은 10대입니다. 10대, 10대야. 띠로리 너무 썰렁한가요? 비록 이 썰렁한 유머로 조금이라도 썰렁해질 수 있다면, 그런데 정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나면 아침엔 몇 대쯤 맞은 것처럼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채원 작가의 시 열대야를 보면요, 이런 내용인데요. 무엇으로 시킬까? 잠 못 드는 밤, 열에 들뜬 내 이마를 짚어줄 시원한 한 줄기 소식, 어디쯤 달려오고 있을까? 시원하게 열대야를 시켜줄 가을이 퀵으로 배달시켜놓은 배달 음식처럼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한 줄기 소식 있다면 전해주세요. 시원한 한 줄기 휴식 같은 시간,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월요일 첫 곡 10cm Into Your Summer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여름이 말하는 몇 대 맞을래? 열대! 열대야! 밤마다 지금 여름한데 열대 맞고 있습니다. 열대야 맞고 있는데요. 더워도 너무 덥죠? 썰렁한 이 유머로라도 잠시 썰렁하게 만들었다면 저 오늘 잘 찾아온 거 아닌가요? 5시엔 설레라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월요일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현철님이 설디 랩만 오랜만입니다. 이 불볕더위에도 이렇게 쾌활할 수 있다니, 만약에 불볕더위가 없다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그래서 지난 7월 23일에 불볕더위에게 라는 곡을 작사했지용 라고 보내주셨는데 들어볼 수 있나요? 아 그냥 막 엄청난 사운드일 것 같아요. 불볕더위에게 라고 하면 지금 그냥 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덥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락 느낌으로 왜 이렇게 더워 막 이런 느낌일 것만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영민님께서 설대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요. 그냥 덥다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진짜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그 유명한 7말 8초잖아요. 이때가 진짜 너무너무 더울 때니까 여러분들 물 많이 마시고 좀 쉬어가면서 바깥 활동을 하고 웬만하면 안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차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아, 아시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추복님도 인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레라 준비해온 코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내는 시간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아서

한량이 많은 사람들 있죠? 나의 사춘기가 어땠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I 뮤직드라마 기적인가요에서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듣고 싶은 신청곡 오늘 이야기 주제인 나의 사춘기에 대해서도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실시간 채팅으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튜브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들어오시면요. 함께 실시간 채팅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신청곡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쭉 신청곡 틀어드릴까 봐요. 일단 영민님께서 신청해주신 최애나의 캐치캐치 듣고 올게요. 헤이!

태연아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영민님이 설디춤 따라하나요? 라고 했는데 물론이죠. 근데 저는 내적 댄스만 하기 때문에 그걸 누굴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춤신춘왕이 막 열심히 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죠. 왜냐면 겉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우리 세훈님께서 설디님 난지 한강공원에서 여행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낭만 있다. 난지 한강공원. 저 한강공원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여름에 한강공원? 그것도 낭만 있다. 여행하면서 지금 듣고 있으시다고. 그리고 여의도공원에서 서울 달개구 타러 갈 예정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와, 저 이거 작년에 서울 여행 갔다가 여의도에 들를 일이 있어가지고 여의도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KTX 타러 가는 길에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

기차를 타고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봤는데 그 빌딩들이랑 국회의사당 그길 약간 사이로 지붕 같은 것들 사이로 진짜 하얗고 엄청나게 큰 둥그런 물체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래서 제가 막 눈을 비비면서 잘못 보고 있나? 저게 뭐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서울 달 기구더라고요. 그게 이제 달 기구라는 이름으로 관광 상품 중에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멀리서 버스에서 저게 뭐야? 하면서 멀리서만 봤는데 세훈님은 직접 타보시는군요. 저 후기 궁금해요. 사진으로만 그 이후에 검색하면서 찾아봤거든요. 나중에 꼭 후기 알려주시고요. 주봉님께서 오늘 이야기 주제는 제가 사춘기입니다 했더니 사춘기? 저는 절대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어땠는데요? 주봉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더 궁금해지는 거 아시죠? 조금만 이야기해줘봐요. 뭐 우리끼리만 알게요. 다른 데 가서 소문 낼게요, 주봉님. 아니 소문 낼게요. 아 나도 모르게 아 정말 거짓말을 못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진실을 말해버렸다. 호 있잖아 이런 사춘기도 있대. 이렇게 안 할게요. 정말로 정말로 안할 테니까 조금만 그냥 맛보기로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봉님만큼이나 사춘기가 강렬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는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내는 대뜸 퀴즈.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영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가요, 제23회 보현산 이것 빛 축제를 앞두고, 그러니까 땡빛 축제를 앞두고 청소년 AI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초중 고등학생 가운데 이것 빛 축제와 관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30초에서 90초 정도의 영상물을 출품하면 되는데요. 접수 기간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우주와 보현산, 그리고 영천 관광, 축제의 즐거움,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이것과 관련된 주제로 보내주면 됩니다. 과연 무슨 빛 축제를 홍보하는 걸까요?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보현산 하면은 이것 관측하는 곳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밤에 이것 보러 갈래? 라는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호감 있는 이성에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과연 뭘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돈, 2번 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정답은 돈일까요? 별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요찬님께서 신청해 주신 썸머댄스 듣고 올게요.

이정현 썸머댄스 요차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문제가요. 이것을 맞춰주는 건데요. 이것 빛. 저는 못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캠핑장에 가면 이거 볼 수 있거든요. 캠핑장이 보통 이제 뭐 산 속에 있거나 좀 자연과 함께 있으니까 하늘 올려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보석처럼 정답 말할 뻔했다. 이게 막 보석처럼 반짝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여름방학에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 올려다보면 이게 쏟아질 듯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이제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이거를 막 많이는 못 보고 자랐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도시라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밤하늘에 이것이 꽤 많이 보일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안 보이네요.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돈, 2번 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이것이 왜 밤에만 보일까요? 라는 영민님의 질문. 왜일까? 이거, 이럴 때 멋들어지게, 그것은 말이죠. 그래서 막 어떤 이런 과학 용어를 좀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올게요.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세훈님이 정답은 3번 달. 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빛이라고 할 때 달빛도 있고 오늘의 정답인 이것빛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온 힌트송이 있습니다. 그거 들려드릴 거고요. 1번 돈, 2번 별 중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선택하셔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네이처파크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이 부르는 이것빛 달빛 듣고 올게요.

시크릿, 별빛, 달빛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올해 보현산 별빛 축제가 10월 9일에서 11일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홍보 영상 공모전이 열립니다. 별과 우주, 보현산, 그리고 영천 관광, 축제의 즐거움 등 다양한 주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고요. 심사 후 결과는 9월 중에 발표됩니다. 대상이 100만원,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상 4팀 각 20만원 등 총 상금 260만원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9513님이 2번 별 하시면서 별 보는 것도 하루에 하늘 한번 쳐다보는 여유도 잘 못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늘 쳐다보고 별 보기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다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휴대전화 보느라 하늘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죠? 9513님 문자 주신 이 타이밍에 다 같이 한번 하늘 봅시다 지금. 다 봐, 빨리 위로 봐요. 다 위로 이렇게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9485님이 찬미예수님 별입니다. 2번요. 너무 더워요. 라고. 진짜 더워요. 그쵸. 물 많이 마시고 시원하게 하고 있으세요. 3368님 당연히 별이죠. 그런데요.

돈도 저를 반짝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세해지는 문자를 보내시다니. 그건 그래요. 별만 뭐 반짝이나? 나도 반짝일 수 있지. 뭐가 없어도 스스로 반짝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뭐 4023님도 2번 별, 1672님이 반짝반짝 별 해주셨고 1166님도 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 별이었고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뭐냐 생태동물원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동물원 이용권은 저희 다음 주 중에 발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짱구뭉치님께서 신청해 주신 내기의 캔디 듣고 올게요.

0: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아우,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한 주간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0: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 안부처럼 우리 밥 먹었어? 하는 것처럼 네. 항상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오늘 진짜 덥지를 네, 이야기하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1: 이번 주도 엄청 덥다고 하니까 항상 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맞아요 여러분. 이럴 네. 때 진짜 물 많이 드시고요. 잠깐씩 쉬셔야 되고요.
1: 맞습니다.
0: 현철님께서도 상홍님 반가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가 이렇게 해주셨고 영민님, 배우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네. 인사 남겨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서울에 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놀았는데
0: 네. 이제 그러니까 대구를 떠나서
1: 네, 그래서 포레스텔라라고 그 팬덤싱어에서 엄청 네네. 유명한 지금 이제 크로스오버 그룹이 있잖아요.
0: 네네.
1: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0: 네.
1: 와 너무
0: 너무 좋았나요?
1: 너무 좋았어요.
0: 더위가 싹 잊혀지네요.
1: 처음에 엄청 더웠어요.
0: 네.
1: 거기가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했는데
0: 네네.
1: 온도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올라가고
0: 더위에.
1: 네 그리고 또 사실 좀 싼 좌석에 해서 또 계단을 엄청 타고 올라가서 이제 딱 앉았는데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선풍기로 이렇게 왕 했는데 갑자기 노래가 이번에 그 불후의 명곡에서 우승한 네. 창기라는 노래를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춥더라고요.
0: 역시 이렇게 더울 때는
1: 네.
0: 우리 이거 사연에 약간 공포 특집 한번 해야
1: 네.
0: 되나?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나 봐요.
1: 또 그것도 보고 그리고 또 영화 요즘에 되게 핫한 호프라는 영화 를 봤는데
0: 어땠어요?
1: 꼭 보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재밌나요? 아니 이게 근데 뭐 이야기가 많은데
1: 그래서 그 이야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꼭 보셔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이 트렌드에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0: 어렵다. 트렌드 따라가려니까 네. 너무 어려운데 한번 꼭 시간 내서
1: 네.
0: 보도록 해보고요.
1: 추천드립니다.
0: 너무 더운데 선풍기로 왕 했다가 너무 순둥이 같아. 상홍 씨 사춘기 없었죠?
1: 저는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요.
0: 나중에
1: 네 원래는 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저학년 때 이제 좀 온다고
0: 그때
1: 많이
0: 오잖아요.
1: 하잖아요. 근데
0: 네.
1: 저는 고3 때 좀 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0: 좀 힘든 시기.
1: 네 그래서 뭔가 그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또 이제 부모님의 반대와 그리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부딪히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반항을 해보고 막 싸워보고 막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0: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사춘기랑 갱년기가 만나면 갱년기가 이긴다 네. 이런 말도 있고 그 당시에 어땠나요? 어머님과 이 시기가 어머니 아버님과의
1: 시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버지가 엄청 바쁘셔가지고
0: 네.
1: 뭐 저한테 뭐라 하실 새도 없이 바쁘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이제 아유 어떡하노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가지고 막 이렇게 반대를 하셔도 어떡하노 약간 항상 이런 식이셔가지고 항상
0: 그랬군요.
1: 감사하면서 정말 항상 죄송하고 한번 더 이렇게 어머니께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0: 짱구국치님이 설디는 사춘기 있었나요? 라고 했는데 저는 뭐 사춘기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사춘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랑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0: 네.
1: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나의 사춘기 때는 이랬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사춘기 때는 진짜 북한군도 무서워할 정도의 질풍노도를 겪었다 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도 좋고
0: 그렇죠.
1: 아니면 한 단어로도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난 이런 행동까지 해봤다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으로
1: 들어가 볼까요?

0: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만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갱년기도 그렇다. 아들. 학원에 방학특강 엄마가 수강 등록해놨대.
1: 안 한다고요.
0: 안 하기는 뭘 안 해. 방학 이래. 그럼 놀 거야. 놀 거야.
1: 아, 방학은 쉬라고 방학이잖아요. 네?
0: 옆집에 민혁이는
1: 또 다른 애들 다른 애들은 뭐뭐 한다 그만 아 정말
0: 때리치해 마. 다 때리치해 뭐. 니 뭐 내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학원 보내는 줄 아나. 이 땅 파봐라. 이거 돈 100원 한 장에 10원 한 장이 나오다니. 니 멋대로야 니. 그 순간 좋게 말할 법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시달린 회사 탓이었을까, 아니면 갱년기 탓이었을까. 문을 닫고 들어간 건 갱년기의 엄마였다.
1: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엄마는 뭐든 자기 마음대로. 아니 내 시간이고 내 방학인데 아니 왜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건데.
0: 방문 사이로 진짜. 아이의 투덜거림이 들려온다.
1: 엄마? 엄마가 뭔데 진짜.
0: 엄마 다 들린다. 말 다 했어. 2차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0: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일까? 남편 아이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 사춘기 아이가 울고 있다. 큰아이는 뻥진 표정으로 그 둘을 바라보고 있다. 잠깐만. 이게 다 뭐야? 왜 이러고 울고 있어?
1: 잘못했어요.
0: 이게 뭐야? 상황은 이러했다. 아들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안방 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물컵을 꼭 쥔 채 눈에는 방향키를 가득 담아서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야! 이 사춘기여, 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디?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뭐 물컵 지금 던질 거야.
1: 아니 아빠, 그게 아니야.
0: 네 아빠가 네 그래 가르쳤나? 어?
1: 네?
0: 엄마는 뭐라 했어? 우리가 보호해야 한 존재라고 했어 안 했어?
1: 아빠, 그러니까
0: 엄마가 집에 유일한 여잔데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했지? 눈빛으로라도 네 반항 한번 더 해봐라. 어?
1: 아이, 그게 아니라고요.
0: 아빠에게 멱살을 잡힌 아이는 당황했다고 한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반항에 당황해서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 둘은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서로 울었다고 한다. 아이, 그니까 둘이 지금 뭐 해? 아, 네. 많이 황당하다 진짜. 황당하지만 그런데 피식 웃음이 났다. 남편을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 아내는 이렇게 남편에게 한 번 더 반했다. 이렇게 잊혀져 가던 감정을 되살려주는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 아닐까

0: 남편분이 아내분을 일단 편을 딱 들어주면서.
1: 네, 너무 스윗하시고.
0: 다시 한번 반할만 하네요.
1: 네. 제가 봤을 때 이 아내분이 그 남편분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0: 보기 좋다.
1: 맞습니다.
0: 오늘 사연 보내주신 0933님의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1: 네. 방학을 앞두고 아이의 학원 문제로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 번 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회사에서 쌓인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갱년기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집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길래 나와보니 남편과 아들이 서로 부둥켜안은 채 울고 있는 겁니다. 큰 아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저를 바라보며 씩씩거리던 아이가 손에 물컵을 들고 안방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남편은 아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물컵을 던지려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놀란 남편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고 남편은 혹시라도 엄마를 향한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처음 겪는 사춘기의 감정이었고 남편에게는 처음 마주한 아들의 반항이라 서로가 모두 당황했던 것입니다. 방학 특강 하나를 두고 시작된 작은 다툼이었을 뿐인데 그날 저는 잊고 지냈던 사실 하나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같은 건 말이죠. 사춘기와 갱년기가 한 집에 살면 하루도 조용한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한 번 더 반했습니다. 이렇게 잊혀져 가던 감정을 다시 꺼내주는 평범한 일상.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진짜 보기 좋은 사연이에요. 네,
1: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원래 제일 진짜
1: 새우등이 퐁퐁퐁퐁
0: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래도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주신 게 아닌가.
1: 약간 표본 같은 거죠.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같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이래왔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뻤겠어요. 네. 그런 나의 말도 잘 듣고 착하기만 하고 그랬던 아들이 막 문을 쾅 닫고 막 유리컵을 들고 이렇게 막
1: 하면서
0: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춘기 때는 다 한 번쯤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 몰라 뭐 이런 거라던가 뭐 몰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현장 체험 학습 가거나 아니면 성당 갔을 때 처음에 엄마 같이 가 하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안녕 엄마 이제 가 엄마 이제 가 나 이제 됐어 이제 아 빨리 가라고 빨리
0: 진짜 야, 내가
1: 쪽팔려 빨리 왜 하는가 이러면서
0: 그 얘기를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좀 아픈데 어쨌든 그 몰라 빨리 가 아 됐어 이거를 사춘기 때 진짜 많이 하게 네. 되는 말인 것 같아요.
1: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그랬는데 엄마가 막 이놈 시키 이러면서 속으로
0: 내가,
1: 막
0: 내가 널 어떻게 키워
1: 아유 하면서 으이구 약간 이러셨다고 했습니다.
0: 아 저는 근데 진짜 사춘기가 세게 와가지고 세게 와서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세게 와서 막 그 누구도 저한테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근데 막 공부 안 할 거야. 너 10시까지 공부해야지. 막 이런 집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막 그런 어둠의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럴 땐 이렇게도 안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집에. 약간 이렇게 하면서 너 좋은 대학 안 갈 건데? 나한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내가 막 그럼 안 갈 건데? 나 공부 안 할 건데? 막 이랬던. 그랬던.
1: 아, 저는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지금 네. 그때 이제 막
0: 그때 너무 애긴데?
1: 막 엄마가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장난치고 형도 막 아 이래서 다리에 주워내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장난쳤을 때 저는 아, 안 되겠다. 진짜 엄마를 찾아 나가야겠다. 이러고.
0: 아니, 사망이 안 돼.
1: 막 그러면서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도 막 혼자서 상상하면서 네. 막 그랬었거든요. 막.
0: 아니, 근데
1: 아,
0: 너무 진짜 순수했네.
1: 이제 나는 못 참겠다. 이제 진짜 엄마를 찾으러 나가야겠다. 날 주워온 다리는 어느 다리일까? 라는 생각을 했던.
0: 그렇죠. 나 이제 진짜 찾으러 갈 거야 해서 나가고 한 저녁쯤에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막 너무 이런. 싫어 막 나갈 거야 블라블라 막 이렇게 하고 나 진짜 집 나간다 막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막 가방을 이만큼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1: 맞아.
0: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집에 왔어요.
1: 포장마차 오뎅 하나 먹고
0: 외출
1: 네네
0: 외출하고
1: 나간지도 모르셨어요.
0: 그 누구도 몰라. 네. 나의 이 거래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현철님이 사춘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1: 네. 현철님께서 나의 사춘기는 반항인 것 같아요. 라디오로 열심히 영어 공부랑 언어 공부들을 하곤 했는데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어머니가 묵직한 라디오를 없애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전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와 싸우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저도 어머니도 둘 다요. 지금은 의사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그런 반항기는 없어진 듯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그래요. 맞아요. 엄마 눈에는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저 라디오 때문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이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는 서로의 어떤 이해심이 너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인 네.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이 사춘기를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사회가 인정한 질병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인 만큼 온 가족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싶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온 거잖아요.
1: 네. 또 사실 또 여기 집은 사춘기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어머니의 갱년기까지 함께해서 사실은 조금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 잘 대처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시는 이런 되게 다정하시고 이렇게 너무 스윗한 이 남편분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좋다 좋다.
1: 그러면서 이 평균 남자들의 원한을 조금 받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약간 교양 특집 같은
0: 그렇죠. 약간 우리가 최수종님 이야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최수종님이시니까 우리 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상홍씨와도 인사를
1: 네,
0: 나눠야
1: 알겠습니다.
0: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인사 한번 남겨주실까요?
1: 네, 오늘 또 저도 이 남편분을 보면서 또 많이 배웠고요.
0: 네.
1: 또 아, 이렇게 너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지 않았나? 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끄러울수록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잘 이겨내시면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성욱 씨. 다음 주에 만나요.
1: 다음 주에 뵐게요.
0: 안녕.
1: 안녕.
0: 오늘의 비타민 5시. 수박씨를 삼키면요. 배에서 수박이 자란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 말. 어릴 땐 왜 그렇게 믿음이 가는지. 정말 저는 잘못 먹은 그 수박씨가 자라는 줄 알았다니까요. 수박씨가 배에서 자라나 아빠의 두둥실한 배가 되는 줄 알았던 날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수박씨를 아무리 삼켜도 수박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나이가 됐습니다. 수박씨는 배에서 자라지 않지만 좋은 생각들을 마음에 심어두면 그 생각들이 현실로 자라나지 않을까요? 말씀의 씨앗을 품어보는 한 주가 돼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마음의 씨앗들이 자라나 삶에 쉬어가는 그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더웠죠? 오늘 하루 하느님의 그늘 아래 쉬어가는 시원한 하루 되시기를, 내일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세훈님이 신청해주신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올게요. 마지막 곡 듣고 오면 안 된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과장 시절 윤유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가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바 있음에도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일반 유권자가 듣기엔 단순히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 행위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 씨와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그를 법당과 주거지에서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무속인과 연관이 있는지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행위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정치인의 발언의 무게감 그리고 정직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불리한 사안이 불거지면 모호한 거짓말로 넘어가려는 정치인의 관행에 재판부가 철퇴를 내린 겁니다.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재명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최종형이 확정되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임기가 끝난 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오면 434억 원을 민주당도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최종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도 그만큼의 무게로 처벌해야 할 겁니다. 7월 27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과 응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삼김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0: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

0: 티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천국. 월요일에 정치 길라잡이 삼김천국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김한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리한 또 다른 김 시사인의 김현희 기자 그리고 우리 삼김 식구 김종일 시사전화 기자와 함께 시사연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예.
1: 두 분은 서로 알고 지내셨나요?
2: 저는 너무 바이라인은 잘 보고 있었고 예. 기사와 쓰신 책도 제가 되게 팬이에요. 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책을 사인을 받고 싶어서 예. 책 갖고 와야지라고 했는데 깜빡 회사에 두고 왔어요.
1: 그렇군요. 네. 실제 뵌 거는 처음이네요.
2: 네.
1: 제가 이 코너가 삼김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멀쩡한 김씨 기자 찾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씨, 박씨, 네. 최신에 있는데 김씨 기자가 생각보다
3: 제가 그렇게 멀쩡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팀이라서 국회에 출입하고 있지만 막 예. 그렇게 여의도 빠꼬미까지는 아직 못 된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두 매체가 시사저널과 시사인이 좀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예. 있는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돈독하게 좀 많이 의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기자분들은 다 친하시더라고요.
2: 네,
1: 매체는
2: 맞습니다.
1: 또 탄생부터 네. 경쟁 관계 있었지만 예 어쨌든 화기애애하게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세게 나왔어요.
2: 네.
1: 벌금형도 아니고 와 징역형이 나왔어요. 다 일단은 허위사실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 네. 예. 일단 저는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보아라 결국 파국이다.
1: 아. 네,
2: 파국의 결정이 나왔다.
1: 예.
2: 법원에서부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정치 그 보수는 보수의 정치적 어려움은 아니 보수의 어려움은 정치적 어려움이었어요.
1: 예.
2: 계엄, 탄핵, 선거 패배. 이렇게 계속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게 됐어요.
1: 아. 예.
2: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자산이 지금 1315억 원이라고 하는데 현금 자산은 115억 원밖에 없어요.
1: 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많은 금액을 토해내려면 결국 당사를 팔아야 되는 그럼 집을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정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1: 근데 당사가 네. 450억인가에 사가지고 지금 네. 엄청 올랐다고 더블로 두 배로 올랐다고
2: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2020년에 현재의 당사를 480억 원 주고
1: 480억
2: 네. 네. 근데 지금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1: 예, 천억 정도 된 거잖아요 지금.
2: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 예.
2: 국민의힘도 그 효과를 보게 됐다. 가 있습니다.
1: 예, 징역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파국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1: 예.
2: 방금 앵커도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법에 걸려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퇴임 이후에 선거 받았을 때 민주당은 더 큰 금액이에요. 434억 원. 근데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야 이제 공세적인 입장을 표하지만 수면 위에서는 수면 아래에서는 오늘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도 이거 결코 만만치 않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을 수 있어.
1: 네.
2: 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됐었어요.
1: 그렇군요. 양당의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조금 침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3: 네,
1: 김현희 기자.
3: 네, 그리고 그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도.

0: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재산과 관련해가지고 재산 파국이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어떤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정당 자체를 해산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1: 정당을 해산한다고요?
0: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내야 되는 돈이니까 국민의힘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꼼수처럼 그냥 해산을 하면은 이거를 사실 물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게 약간 맹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저는 오늘 좀 들었어요.
1: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뭐 그거를 실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 제가 또 이 시나리오를 그 이제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한테 들었었는데 이 모든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상상력적인 차원이었다. 저게 같이 나와요. 이 선거가 633의 원칙에 따라서
1: 비슷한 시기에
2: 선거가 나와서 선거가 4월에서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재보궐이 열리면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지금의 국민의힘을 배드뱅크처럼 만들어놓고 새로운 정당을 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그 4월 선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이제 기각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1: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윤석열 파이팅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제 전륜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당내에서는 약간 당권파나 주류 쪽에서는 윤석열 그 지지자들은 특히 윤어게인 쪽이 좀 있잖아요, 사실.
2: 그럼요.
1: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어요, 이게 지금.
0: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 판결을 보면은, 그러니까 법리 다툼을 할 부분, 법리 다툼을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대선 당시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도 허위로 이제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저 22년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 이런 것도 사실 허위 사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법리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면은 뭐 2심이라든지 대법원에 가가지고 뭔가 좀 그 윤석열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법률적인 전문가로서 그리고 되게 좋은 그 변호인단으로서 뚫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1심에서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긴장이 되는 그런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예, 뭐 국민의힘은 이제 당장 닥친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2022년 당시 대선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이 지금 중지된 상황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 얘기인 즉슨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이 재판은 재개가 될 테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받았던 그 혐의가 하나는 김문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2021년 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형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격하게 재판부가 봤다면, 물론 재판부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2: 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되게 주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재판부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오늘 재판부가 아주 강하게 질책을 어떻게 했냐면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이재명 그 후보가 받았던 그 시기가 20대 대선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 그렇죠.
2: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 같은 논리, 방금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논리, 오늘 재판부가 내린 논리 그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이 선거가 속게 됐을 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가 됐습니다.
1: 그 민주당은 지금 반환해야 될 돈이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은 다시 뭐 대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434억 원이에요. 돈이 더 커요. 의석수가 많으니까.
2: 그렇죠.
1: 예, 거기도 그러면은 당사를 팔아야 되는 건가요?
3: 파국입니다. 만약에 이게 끝까지 가면.
0: 근데 네. 이 사건이 지금 조작희소 특검법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1: 예,
0: 만약에
1: 맞아요.
0: 하게 되면은
1: 예.
0: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더욱 그 법안을 사실을 추진할 그 동력이 더욱 좀 절실해지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 아, 그럼 이거를 공소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0: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엄하게 판단을 한다면은 사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서
1: 예.
0: 그러니까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민주당에서도 그 시그널을 받아들인다면 그 법안을 사실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1: 아, 예. 뭐 이게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2: 맞아요.
1: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판부가 화가 났어요.
2: 네.
1: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재판을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정도로 강하게 지금 내려서 앞으로 정치인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2: 네.
0: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이라는 수준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질이 무겁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1: 네.
0: 왜냐하면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 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사실 윤우진 그 세무서장의 동생이 윤대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1: 소윤 대윤
0: 그렇죠. 검찰에서 그 둘이 네. 불리던 그 검찰 실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뇌물 수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하는 어떤 의혹과도 관련이 된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잣대였는데
1: 예.
0: 그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본 것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아니다 이걸로만 그러니까 그런 좀 그 1차원적인 잣대로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1: 그렇군요. 예. 이게 약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이게 작년 5월 14일에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법사위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250조 제1항에 보면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타인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하게 되는데 행위를 뺐어요.
2: 그러니까.
1: 행위는 쉽게 얘기를 하면 토론회나
2: 네.
1: 뭐 연설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2: 본회의 못 올린 거죠.
1: 그 이유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뭐 유야무야 된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 법을 그때 협력해서 통과시켰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네.
2: 그렇죠.
1: 결과론적으로
0: 네.
1: 보면.
0: 아 근데 소급 적용은 안 될 테니까.
1: 예예. 예. 아 그런
0: 네네네.
1: 건가요?
0: 네네.
1: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참 재밌는. 비극적인 상황이긴 한데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 1월 정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각한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미 주말 사이에 일부 언론 보도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에 대해서 반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왔어요. 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 제가 최근에 정성호 장관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심신이 지쳐 계시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1: 예.
2: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제가 오늘 민주당 취재를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책임지는 법과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지는 법 서로 다른 거예요. 정성호 장관의 소신은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단 1%의 국민도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1: 예.
2: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거고 지금 당에서 준비한 그 대안으로는 자신이 얘기하는 그 소신, 신념, 1%의 폐자도 생기면 안 된다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사권자 대통령과 당은 그거와 뜻이 다른 거잖아요. 일단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너무 이걸로 세게 치고 나가니 김민석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좀 각을 뭉뚱그리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통과시키고 이후에 보완하자라는 게 지금 청와대와 여권의 그러니까 친명 측의 생각인 거잖아요. 이거에
1: 그런
2: 대해서
1: 분위기가 있다.
2: 네, 분위기가 예. 있는 거잖아요.
1: 예.
2: 이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자기는 책임지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예.
2: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근데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당장 10월 달에 중수청 출범을 하는데 이것까지 당연히 현직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면
3: 개각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후임 인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1: 예.
3: 그 자체가 여권에서는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이거는 무책임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1: 그렇군요.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좀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좀 진화하려는 건가?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해외

0: 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어떻습니까? 김현희 기자님.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청와대 입장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정성호 그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 그게 단독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 실제 내가 사의 표명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뭐 기류를 보자면은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그 10월까지 장관직을 맡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그렇군요. 이제 10월 달에 중수청이 출범을 하고 그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그것까지가 이제 이제 검찰개혁의 완료다. 이렇게 좀 민주당 내에서는 보니까 박지원 의원도 10월까지는 해달라 뭐 이런 거 같고, 이건 결국은 인사권자의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뭐 이번 올해는 휴가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 그렇죠.
0: 국내 복귀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2: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SNS나 혹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순방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이게 첫 번째로 풀어야 될 퍼즐이 될 거고, 특히 지금 청와대나 여권 그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만약에 진짜로 사임을 하게 되면 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냐. 그럼
0: 예.
2: 다시 8.17 전당대회에서 보안수사권이 핵심 전선에 쓰게 된다. 선거라는 건 결국 선을 긋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안수사권을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다시 그게 선이 그어지게 된다.
0: 예.
2: 이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더라고요.
1: 근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너무 고민스러운 인사인 게, 근데 또 이제 여론을 보면은, 그리고 그 검찰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그 강하게 원하는 특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럼 정성호 장관의 그 사의를 받그 사의 표명을 받지 않 사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 이거는 검찰개혁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닌가
0: 예.
1: 이런 식으로 또 풀이하는 그런 그 일각의 움직임도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기는 해요.
0: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 20일부터 24일 만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6.3%로 2주 연속 하락했고, 지난주보다는 2.1%포인트 떨어졌어요. 부정평가도 49.5로 오차범위 내지만은 부정평가가 더 높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김현희 기자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계속 2주간 하락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1: 글쎄, 일단은 뭐 주가의 코스피의 하락과 맞물려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0: 단일
1: 수
0: 종목 레버리지
1: 없다.
0: ETF 논란 뭐 이런 것들. 예.
1: 네. 그리고 실제로도 코스피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라는 게 이재명 정부를 부양하는,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지지율을 부양하는 되게 중요한 축이었는데, 그게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그 숫자로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0: 예.
1: 그렇게 하나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 저는 삼중파고라고 보는 게, 방금
0: 삼중파고.
2: 김현희 기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가 지금 어렵잖아요. 주가 어렵고 부동산도 어려워요.
0: 예.
2: 지금 트리플 강세라고 하잖아요. 전세, 월세, 매매 다 어려운데, 그 청년들도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위기의 진앙지는 지금 2030세대로부터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0: 예.
2: 그래서 거꾸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역세대 포위론을 당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를 지금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은 40대와 50대인데, 예전에는 2030들이 민주당을 아주 지지했다면 이제는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고, 더 무서운 거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0: 예.
2: 여기에 지금 당내 겁나게 그 명청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은 어려워, 청년들은 불안해. 그런데 솔루션은 안 내놓고 민주당을 보고 여권을 보면은 계속 다투는 모습만 보이니
0: 예.
2: 지지율이 높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0: 그렇군요. 그 명청 갈등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 후보가 띄우고 박선원 의원도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친청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증거를 대지 못하면은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나요?
2: 일단 친명계 쪽을 두루두루 취재를 해봤더니 이것도 3단 논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신천지가 정치권에 로비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0: 예.
2: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들이 국민의힘만 로비를 했을까? 그들이 로비한 목적이라는 게 있을 텐데 당연히 힘이 더 센 최근에 민주당도 로비하고 가입했을 것이다 라는 게 1번이고 2번은 신천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원한이 아주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이만희 잡으러 가평까지 갔었잖아요. 그 코로나 사태 때.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절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또 있다라고 해요. 그런 의심이 친명계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 대 이낙연 후보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반 당원 투표에서 갑자기 확 이낙연 후보가 앞섰던 결과가 있었어요.
0: 예.
2: 그때 친명계에서 이게 대거 신천지가 들어왔다라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0: 김어준 씨가 그때 강하게 그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2: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이게 여전히 살아있는 의혹이고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라는 서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그 서사는 알겠는데 물증이 있는지 궁금해서.
1: 아, 제가 이번에 민주당에서 예. 신천지 의혹이 나왔을 때 되게 불현듯 그 생각이 났던 게 몇 달 전에 한 그 나름 저명한 정치학자 한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의혹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보기에는 국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점점 그 정당의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대의원의 권한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0: 예.
1: 그리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시절에 이미 2010년대 초반에 대의원 제도를 먼저 민주당보다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대의원 제도를 유지를 했었지만 그 대의원의 권한을 점점 축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어떤 특정 세력이 작정하고 들어가서 점령하려고 하면은 너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약간 이르자면 값싼 매물처럼 되는 그런 구조로 취약해지고 있다.
0: 예.
1: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거를 국민의힘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대거 입당을 했을 어떤 이거는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개연성은 충분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좀 나눠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대거 입당을 했다. 이것만으로 이게 어떤 사법적인 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업무방해가 되려면은 이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지시를 받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네네.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정당 가입이야 뭐 그냥 자유죠.
1: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정당 내에서 어떤 개파를 밀어주기 위해서 여기와 모종의 어떤 그 관계가 있다. 이것까지 가야지.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친정계로 지목을 뭐 김민석 캠프에 김민석 후보는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입증하는 건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2024년 총선 당시에 그때 이제 나름 치열했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 완전 완패로 끝났지만은 그때 당시에 신천지 쪽에서 도와주겠다고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일산 쪽이 지역군데 그쪽에 무슨 교회 건립 뭐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 그거를 좀 협조해달라라고 해서 김종혁 그 후보가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끊어버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나 그 생각
2: 네.
0: 들어요.
2: 네. 일단 어쨌든 이번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이게 핵폭탄이 됐어요. 그래서 친명계도 사실 되게 내부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2: 당내 선거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당이 숙대밭되는 거 아니야? 또 하나의 또 슬픈 기억을 얘기해 소환하는 게 이거 대장동이 소환됐던 것처럼
0: 예.
2: 그 악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예약하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제 나올지 그리고 김민석 후보 측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국민의힘 징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원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지금 호되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 잘못했다라고 했고
2: 네.
0: 자진 탈당 지금 권유까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2: 네.
0: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원들 징계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기강잡기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현희 기자.
1: 예. 아,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예. 그 나온 속보인데 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2시부터 회의를 해서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당원에 대해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세 명이 다 다른 이유네.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운 혐의.
2: 그렇죠.
0: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전화. 박덕흠 의원 국회 부의장 투표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투표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여기는 멱살 권영진 의원 멱살

0: 뭐냐면 어쨌든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는 거는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도영 대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방금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장 최근 잘못은 권영진 의원이 했지만 관역은 비당권파와 친한계에 맺혀져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했지만 이참에 윤리위의 명분과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한계를 중심으로 하는 비당권파에 대한 경고적 의미도 가져가려고 하는 다중 포석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뭐 여러모로 장경 대표의 리더십이 더 공고해지면서 계속 내년 8월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 뭐 그런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김천국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현희 시사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노래로 이어갑니다.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통과하고 대구 경북 출신 첫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분입니다.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1: 네, 안녕하세요. 기호 8번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입니다.
0: 일단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4명 중에 8명 네네.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좀 제가 뭐 제 평가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임미애가 올라갈 줄은 몰랐다.
1: 그래서 그날 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1등, 2등 막 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1: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러면서
0: 좀 떨어지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네. 박성준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하시고 네. 이건태 의원 또 뭐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인 뭐 해서
1: 최고위원 재수생이에요. 지난번에 나왔다 떨어졌잖아요.
0: 그러시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친명 후보들 중에서 임미애가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예비 경선을 통과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 일단 제가 중앙위원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다들 공감해 주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영남을 버리고서는 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렵다.
0: 예.
1: 2028년 총선도 그렇고 30년 대선도 그렇고 그러니 영남을 품어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민주당 만들어보자. 이제 영남의 대표주자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0: 예.
1: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명분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 주셨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면서 느낌이 아 이분이 찍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0: 그랬어요?
1: 네. 그리고 당원들 표도 제가 사실 몇 등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0: 예, 이건 순위는 밝히지 않죠.
1: 예, 예. 그런데 당원들도 저는 임미의 개인에 대한 지지였다기보다는 그래도 오랫동안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외롭게 싸움을 해온 영남에 대한 특히 대구 경북의 당원들에 대한 일종의 응원, 위로, 격려 이런 차원에서 표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지요.
0: 예, 임미애 의원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구 경북 TK에서 오랫동안
1: 네.
0: 뭐 당직을 맡아서 시당
1: 제가 2006년부터 예, 예. 열린우리당 후보로 의성 군의원에 출마해서 그때 예. 경북 전체에 딱 5명이 당선됐거든요. 그때 한 명.
0: 예.
1: 2010년도에 딱 5명 출마해서 딱 한 명이 당선됐어요. 그게 바로 저였고.
0: 예.
1: 그리고 2018년대 도의원도 지역구로 당선됐고 22년도

0: 과거에는 당의 부름을 받아서 전략공천으로 도지사 후보가 됐고
1: 예.
0: 그리고 도당위원장 그러다가 이번에 24년도에 비례대표가 된 거죠.
1: 그러니까요. 이제 이 비례대표도 사실상 이제 TK 지역에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이
0: 권리당원 경선을 통해서 된
1: 예,
0: 거죠.
1: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인정을 네네. 받아서 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인데 사실 어렵잖아요.
0: 많이 TK가. 어렵죠. 저희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일단.
1: 예, 일단 뭐 거기에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득세하는 곳이고. 근데 거기서 계속 도전을 하시면은 어디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좀 탈출하시고 싶은 생각은 안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0: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만약 수도권에 살았으면 정치 안 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어. 근데 제가 경북 그것도 의성이란 곳에 살다 보니
1: 마늘이 유명하죠. 의성 마늘.
0: 그렇죠. 예. 예, 그 마늘 먹은 소도 유명하고 예. 자두도 유명하고. 아 근데 어쨌거나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정치가 저는 민주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가치가 저한테는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수도권이었으면 정치를 안 했을 거다. 경북이어서 민주당으로 정치를 한 거다.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옮겨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소영 의원이 인미애 아, 의원님을 네. 공개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뭐 김부겸 이제 네. 전 대구시장 후보 또 당연히 이제 지지를 선언을 했고 의원들에서 좀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서 지지 선언이 좀 나오네요.
0: 네. 예. 그게 이제 제가 계속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영남의 동지들에 대한
1: 예.
0: 특히 대구 경북 동지들에 대한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1: 짠한 마음.
0: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지방선거 때 김부겸 후보 떨어지면서 그 마음 아픔, 김부겸 후보의 그 절절한 눈물과 뭐 이런 것들을 호소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 그 득표가 56만 8천 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아요. 한 번도 그만큼 얻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 표를 저희가 사표로 둘 수 없잖아요.
1: 예.
0: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당 찍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민주당의 지지 기반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가가 우리한테 숙제인데 그것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원식 의장도 그렇고 이소영 예. 의원도 그렇고.
1: 그렇군요. 그 권리당원 수가 1.8% 정도 되나요? 지금 대구 경북?
0: 대구 경북 다 합쳐서.
1: 다 합쳐서 1.8%밖에 안 돼요?
0: 네.
1: 왜 이렇게 적죠?
0: 근데 제가 2006년도 처음 할 때 예. 권리당원 숫자가 17명이었어요.
1: 아, 17명이었어요?
0: 네네. 그런데 지금 저희 700명 넘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니네 당원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단체장 선거에서 경선을 하면 보통 당세가 커지는데
1: 예.
0: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1: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의원님은?
0: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 1년 차,
1: 예.
0: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예, 그리고 무한 책임을 지는, 성과도 공유하는 그런 정당, 집권 여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연스럽게 좀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후보하고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0: 네.
1: 정청래 후보가 SNS에서 당원을 이기는 국회의원은 없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네. 의원과 당원을 갈라치게 한다. 뭐 강덕구 의원도 이런 취지의 SNS 쓰고 그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거죠?
0: 제가 어젯밤에 그 지방을 돌다가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1: 예.
0: 저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어떻게 그래도 전 대표잖아요.
1: 예.
0: 대표가 160명의 국회의원과 160만 명의 당원을 비교하면서 당원을 이기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의원들과 당원들을 진짜 이건 현격하게 갈라치게 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의원과 당원의 예. 생각이 다르고 내가 의원의 지지는 별로 못 받지만은
0: 못 받지만
1: 당원의 지지는 예. 열광적으로 받고 있다. 여성적으로 뭐 이런
0: 네.
1: 얘기를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게 당원들의 지지를 단순히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당신들이 뽑았던 의원들은 당신들과 생각이 달라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어떤 민주당 리더십도 이런 분열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
1: 예.
0: 왜 이렇게 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군요. 오히려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의원들이. 예. 이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서로 화합해서 지역위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대표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걸 굳이 그렇게 갈라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1: 그게
0: 설사 마음에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 하더라도
1: 예.
0: 그건 그렇게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0: 네.
1: 이게 지금 약간 정쟁화된 것 같아요. 근거를 못 대면은 정청 내 친청계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민석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근거를 못 대면은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거는 사실 이 발언을 했을 때 왜 그 대상이 정청래 개를 향했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오히려 그냥 예. 그럴 때는 딱 받아야지요.
1: 아.
0: 받아서 어 예. 그래 우리 당내에 그렇게 들어올 수는 있어. 그래 입당을 신천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당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당의 중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래 당무를 해방하려고 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입장을 내고 이런 일이 있다면 함께 수사합시다. 공개적으로 밝힙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게 굉장히 수세적으로 받았잖아요.
1: 예,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네. 친청계 쪽에서 받아들인 것 같은데
0: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었나? 저는 처음에 기자회견인가 하는 걸 보면서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받지? 그냥 객관적인 팩트로 던져놓고 오 그래? 그럼 이거 함께 수사합시다 라고 했으면 이게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하는 네. 아쉬움이 있죠.
1: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라는 네. 그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은 처음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 목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야 신천지하고 정청래 후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네. 받아들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 그런 걸 의도하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의도에 말린 거잖아요.
1: 예.
0: 예. 굳이 그렇게까지 말릴 필요가 있나? 이럴 때는 오히려 받으면서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지금, 예.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것이 경고성 메시지든 뭐든 간에 이번 전대 과정에 조직적으로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하고
1: 예.
0: 전대 끝나고 나면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이제 친청계 후보라고 분류가 되는 세 분이 이제 이성윤, 네. 뭐 최민희, 네. 한민수 이 세 분이 이제 14명 중에서 다 8명에 다 들어갔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구도가 이제 3대 5, 5명을 뽑는데 3대 5 구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그 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분들의 단일화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 있고 특히 이제 서미화 후보랑 우리 후보님이랑 단일화 여성 표가 분산되니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0: 처음 들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아마 서미화 후보와 저는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1: 예.
0: 사실 공통점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단일화는
1: 그러니까 이게 룰이 뭐 예. 의원님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좀 청취자를 위해 설명드리면은 여성은 무조건 한 명이 올라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이 이쪽에 있으니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0: 뭐 그러니까. 3명 다 들어가면 안 되나요?
1: 아, 3명 다요?
0: 네. 네. 사실 그런 당규를 저희가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되어서 순위권 밖에 있던 여성이 들어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1: 그러니까 그 예.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0: 예, 다 자력으로 들어갔어요.
1: 순위가 다 높았어요.
0: 맞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도 전현희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하고 둘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세 명 들어가면 안 되나요?
1: 아, 예. 그러니까 뭐 단일화나 이런 거는 뭐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0: 저는 영남을 대표한 주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친정청래계 그 지지자들이 만든 것 같은데 생애별로 이렇게 네. 그룹을 나눠가지고 1월부터 4월은 예를 들면 뭐 네. 이성윤 한민수, 5월부터 8월이니까 그냥 제가 임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민수 최민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륜전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어야 된다. 그래서 세 네. 명을 다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게시물들이 좀 돌아서
0: 봤어요,
1: 논란이 됐는 화제와 논란이 됐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저 이거 딱 보면서 오 쌈박한데 근데 너무 유치해.
1: 아 유치해. 쌈박한데 네. 유치해.
0: 그러니까 이거는 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에 전대가 열렸을 때 제가 젊은 우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번 전대의 키워드는 민생으로 가야 된다.
1: 예.
0: 우리 당이 국정을 잘 뒷받침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 미래를 열어가는 의제가 단 한 꼭지도 없다. 그러니 이 의제를 가지고 싸워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좀 나가야 된다. 다양하게 나가자.
1: 네.
0: 자본시장의 정상화, 인권, 민생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전대를 채우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의원들을 만나서 막 설득을 했어요.
1: 네.
0: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뤄지는 이슈는 국민들이 참 걱정할 만한 얘기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는 특정한 계파에 서로 이야기가 딱딱 손발이 맞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의 지도부답게 각자의 의제를 가지고 민생과 그 최접점에서 이 의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1: 예.
0: 그런데 그거를 자기 개파라고 해서 그렇게 짝짓게 해서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나?
1: 예.
0: 지지자들이 그 개파의 지지자들이 표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1: 예.
0: 매우 부끄러운 짓이다. 도를 넘었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보죠.
1: 부끄러운 짓이다. 정리하고요. 그래서 의원님의 의제를 제가 좀 여쭤볼게요.
0: 네.
1: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정치개혁 전담기구 상설화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1: 조금 어떤 안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0: 전국정당이라는 거는
1: 지금 전국정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0: 이제 저희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국정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의 그 이 뭐랄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동진 정책 소위
1: 예.
0: 예 그래서 영남과 광원 쪽으로 민주당의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왔잖아요.
1: 예.
0: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고 그러면서 뭐 2003년도 국회에서 발언에서는 어쨌거나 특정한 정당이 3분의 1을 넘으면 뭐 내각 구성권을 넘기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1: 배현정.
0: 거고 네, 예. 그런 얘기도 하셨던 거고 여전히 영남권에서는 민주당이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1: 어려움이 있죠.
0: 예,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영남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영남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1: 예.
0: 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민심을 민주당은 단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민심을 꾸준히 자신들의 지지세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선거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그렇죠. 좀 개편해야 된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0: 그러니까 예. 기초의회의 경우는 이번에도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단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어요.
1: 예.
0: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는 선출직으로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소선거구제가 아닌 비례성을 닮은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전국정당으로 가는 길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 예.
0: 저는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뭔가 개혁 의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의제들을 주도적으로 민주당이 풀어나갈 때 비로소 전국정당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 예.
0: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의제들을 풀어나갈 알겠습니다.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 이거죠. 예.
1: 그거를 일단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한 20초 있는데
0: 네.
1: 왜 인미애를 뽑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0: 아까 말씀드린 중에도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후보가 아닙니다. 영남에서 어려운 곳에서 영남의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한 정치인이고 지금 민주당은 1200만 영남의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영남을 버리고서 민주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미애를 뽑아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7월 27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 폴리텍 대양로보 캠퍼스. 한국 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주님의 영광과 함께.
4: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5: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의 피서벌을 보니까요, 대나무 돗자리 위에서 바둑을 두거나 연못에서 연꽃을 구경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시를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35도, 30폴도, 38도 뭐 이랬을까요? 지금은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연꽃 구경은 시도조차 힘들고, 아이들 모아서 시를 짓기는커녕 아이들은 물놀이 가서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제일 좋아하겠죠? 자, 그래도 하루를 잘 버틴 서로에게 수고했다라는 한마디 잊지 않고 건네주는 일이 우리에겐 피서이고 작은 시원함의 시작일 겁니다. 더위 속에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케이시의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 들려드렸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뭔가 본격적인 폭염도 시작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젯밤에 열대야 때문에 중간에 주무시다가 깨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와, 저도 중간에 너무 더워서 와 이거 뭐지? 이러고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거의 1시 반쯤 잠들었거든요. 4시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에어컨을 좀 켜놓고 그러고 다시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이 32도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도 덥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경남 지역이 뭐 37도에서 38도까지 기록한 것 같던데 얼마나 더우셨을까요? 아유 참. 경남 지역을 포함해서 상당히 좀 더운 편에 속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프닝에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피서법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멋스럽고 막 운치 있죠. 보면은 뭐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고 그리고 바둑 두고 아이들 모아서 시짓게 하고 그렇게 여름을 났다고 하는데 자 갑자기 궁금한 게 그때는 과연 몇 도였을까요? 몇 도였을까? 뭐 그때도 꽤 더웠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즘처럼 진짜 막 어디 35도에서 38도 막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이 폭염에 어디 앉아서 바둑이나 뭐 연꽃 구경 어렵죠. 어렵겠지만 그 멋스러운 마음만큼은 잃지 말고 또 서로를 챙기는 그런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박인실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 함께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자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그저 평범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자풍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핫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님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장인혜님께서, 쩡대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라디오로 피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님. 어서 오세요. 시원한 두 시간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자, 이미혜님께서, 저 거의 두 달 만에 로그인 됐어요. 빵토 그리웠어요. 미혜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아니 뭐 어쩌다가 두 달 만에 로그인을. 아유, 그래도 이렇게 로그인 되셨으니 앞으로는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김수정님께서, 뜬금없지만 쭝디로 이행시 지어볼게요. 쭝! 쭝디스! 진짜! 진짜! 디! 디따 잘생겼다! 네,

내가 운띄고 내가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수정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웃었어요. 아마 이 라디오 듣는 모두가 다 박장대소하고 웃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수정님. 자, 이지영님께서 오늘증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곡물에 체다 치즈, 양배추가 듬뿍 들어간 저녁 식사. 아빠, 엄마와 엄마가 저와 아빠를 위해 만드신 저녁인데 고기 땡겨요. 치즈가 고기 만나서 정녕 위로가 됩니다. 아유, 맛있게 드셨네요. 설마, 설마 뭐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반찬 그 투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눈치 없이 조심하세요. 쫓겨납니다. 항상 엄마가 해주시는 건 맛있게 감사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류영진님께서 오늘도 출첵, 중디 주말에 영화관에서 피서 다녀왔어요. 영화관은 춥더라고요. 기다리던 호프 보고 왔는데 중디 왜 말 안 해줬어요? 쿠키 영상 있다고? 집에 와서 알았답니다. 다시 보러 갈 수도 없고. 네, 영진님. 쿠키 영상 저도 모르고 갔어요. 저도 쿠키 영상 있는 거 모르고 갔어요. 근데 영화를 집중해서 보면 끝까지 보면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 극장 가서 영화 보시고 나서요, 왜 그 크레딧 올라갈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오시잖아요. 그때 조금만 좀 여유 있게 크레딧 속에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도 한번 쭉쭉 이렇게 봐주시면서 음악은 누가 했는지, 어? 특수효과는 누가 했는지, 무술감독은 누군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쓱 읽어주세요.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뜻하지 않은 이런 선물 같은 쿠키 영상도 볼 수 있고. 자, 영재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보러 가야죠 뭐. 네? 한 번 더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구혜연님께서 중디 학교 돌봄 방학이라 이번 주는 쉬어요. 목요일 남편이랑 휴가로 통영, 여수, 광양 아랫지방으로 둘이 떠나요. 아이들이 커서 신혼처럼 지내니 너무 좋네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들려주세요. 아유, 너무 좋네요. 네,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남편분과 행복한 휴가라니, 행복한 휴가, 즐거운 휴가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그리고 8439님께서 이제 진짜 폭염의 시작이네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이 더위를 또 우리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구혜연님이 신청해 주신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8439님의 신청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보사노바 감성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명품 리메이크 곡 두 곡을 만나볼까 합니다. 원곡의 애틋한 감성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여유롭고 따뜻한 리듬을 입혀서 전혀 다른 매력을 들려주는 곡들인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조규찬의 흩어진 나날들입니다. 이 곡은 1991년 강수지 씨가 발표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발라드죠. 그 곡을 조규찬 씨가 새롭게 해석한 곡인데요. 원곡이 이별 뒤에 남겨진 그리움과 허전함을 애틋하게 그려냈다면 조규찬 씨는 여기에 보사노바 리듬을 가미해서 한층 부드럽고 세련된 분위기로 다시 빚어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기타 리듬과 여백을 살린 절제된 편곡, 그리고 조규찬 씨의 섬세한 보컬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오래된 추억을 천천히 꺼내어 들여다보는 그런 감성을 전해주는데요. 이별의 아픔을 애써 끌어올리기보다 시간이 흐른 뒤 문득 떠오른 추억을 담담하게 되새기는 마음을 담아낸 점이 이 리메이크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이수영의 꿈에입니다. 이 곡 원곡은 1980년대를 풍미한 싱어송라이터 조덕배 선배님의 곡이죠. 조덕배 선배님은 그 특유의 담백한 감성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가수이고 그분의 명곡이 바로 이 곡이죠. 꿈에. 이수영 씨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원곡의 감성적인 분위기에 보사노바 특유의 여유로운 리듬과 세련된 어쿠스틱 사운드를 더해 한층 부드럽고 감각적인 그런 분위기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절제된 편곡 덕분에 이수영 씨의 맑고 섬세한 음색이 더욱 돋보이는데요. 담담하게 시작해 조금씩 감정을 쌓아올리는 그녀의 노래는 꿈속에서 다시 만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듯한 애틋한 정서를 한층 깊이 전해주죠. 자, 오늘은 익숙한 멜로디에 새로운 색깔을 입혀 또 다른 매력으로 태어난 보사노바 스타일의 명품 가요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조규찬 씨가 불러주는 흩어진 나날들, 그리고 이수영 씨가 불러주시는 꿈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보사노바의 감성을 더해 탄생한 명품 리메이크 곡두곡 만나봤습니다. 이 강수지 선배님의 흩어진 나날들 워낙 좋은 노래라서 예, 이 조규찬 씨가 부른 버전도 참 듣기가 참 좋네요. 그리고 이 꿈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조덕배 선배님 엄청 팬이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제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학교 때이 노래에 꽂혀가지고 맨날 이 노래 듣다가 어느 날 국어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어요. 다음 시간까지 시한 편을 꼭 써와라. 네, 근데 전날까지 시를 안쓴 거지. 그러다가 고민고민하다가 꾀를 부렸다는 게이 조덕배의 꿈의 가사를 내가 쓴 시인 양 가사를 써가지고 선생님께 냈죠? 국어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천재야? 중학생이 이런 시를 써?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옆에 계신 도덕 선생님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는데 시를 보세요. 그랬더니 도덕 선생님이 하필 조덕배 선배님 팬이었던 거네? 그래가지고 들켜가지고 어유 엄청 혼났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곡입니다. 꿈을 이재영님께서 수영님의 담백한 보컬도 너무너무 좋네요. 쫑디 오늘 선곡감 좋으세요라고. 네. 박진경님께서 쫑디 저 오늘 몸이 불편한 신랑 장애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께 맡겨두고 도균이랑 단둘이 임원에 동탄 왔어요. 난생 처음 대중교통 탄 도균이 너무 신기해서 오는 내내 고생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2박 3일 일정 마치고 광주 갈 때도 무사히 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승현재부랑 진선이모랑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함께 듣고 있어요. 오늘 다 같이 들으면 신나게 힐링할게요 하시면서 수족관에 갔던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갔었나 봐요. 그 수족관 앞에서 도균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보내주셨는데 뒤에 아주 예쁜 해파리 맞죠 이거? 아주 예쁜 해파리예요. 그걸 배경으로 도균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어떤 해파리보다 도균이가 제일 귀엽네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장재희님께서 크크크 잘했다 잘했어 좀 고쳐 썼어야죠 커스텀 시라고 하죠 라고 그러니까 제이님 그 정도의 정성도 없었던 거지 가사를 어떻게 그대로 쓸 생각을 해 그리고 사실 그거를 제가 커스텀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됐으면 그냥 뚝딱 시를 하나 썼겠죠 어쨌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꾀돌이였어요 꾀돌이 꾀돌이라는 말 요즘에도 쓰나요, 여러분? 많이 안 쓰시죠? 나 꾀돌이란 단어가 익숙한 세대야. 박효진님께서 전 어제 익선동에서 대학 동기들 만나고 왔어요. 익선동도 처음 가보고 맛점, 쇼핑, 수다 떨며 빙수랑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힐링하고 왔답니다. 어찌나 반갑고 즐겁던지요. 25년이 지나도 다들 그대로여서 깜놀. 네, 아유, 저도 가끔 그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좀 재밌게 수다 떨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시간 가지고 있거든요. 글쎄, 그냥 그대로 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친구들, 그때 친구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25년이 지난 지금도 다들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30, 40년이 지나도 아마 만날 때마다 어쩜 다들 그대로야 이러실 것 같아요. 우정 평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곡더 들려드릴게요. 이젤의 푸르른 이 여름 지나.

음접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8127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쭝디, 지난주 금요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날 신랑이 돼지고기 김치찜 해준다고 부엌을 어지럽혀놨는데 정숙이 매니저 여사님이 사정상 6시 넘어서 오실 수 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고 저녁을 안 먹고 매니저님을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지친 얼굴로 도착하신 매니저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제 귀에 들린 겁니다. 마침 밥도 다 차려놨고 저희 집 매번 오시는 분이라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되니까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여사님도 같이 저녁 드시면 어때? 라고 했더니 남편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사님 저 생일이거든요. 남편이 밥 차렸는데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저녁 먹고 가실래요? 라고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약간 울컥하시면서 아침에 빵 하나 먹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숙이 매니저님과 저녁을 먹었던 잊을 수 없는 생일을 보내고 주말엔 친정 시댁 다니며 또 축하받았더니 오늘까지 계속 배부른 것 같아요.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응원 전하고 싶습니다. 김건모 박광현 버전에 함께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요 사연 보내주신 8127님의 신청곡 김건모 박광현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내 마음의 풍요 사연 정말 너무 감동이네요. 그죠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8127님과 남편분 두분 너무 멋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생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매니저 여사님도 아마 너무 감동받으셔서 그 힘으로 다시 힘내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8127님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80s의 Bad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트 확보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봬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부산에서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7년에 퇴직하신 황경목 선생님은 제자들의 안부가 늘 궁금하셨습니다. 주로 저학년 담임을 맡으셨고 동네와 학교에서 오토바이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유명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은 약해지셨지만 지금도 제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계시는데요. 그 마음을 알게 된 황경목 선생님의 손녀가 SNS에 저희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제자들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함께한 추억이 있는 제자분들은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연은 빠르게 확산했고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의 가족, 지인의 댓글이 끝없이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학년 때 이민 가기 전 담임선생님이셨어요. 전 아직도 선생님만 그리워하며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글도 있고요. 친구들이 실수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면 회초리로 학생 대신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치시면서 내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이세요 등등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 글들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황경목 선생님께 고3 때까지 편지를 보내왔는데 선생님이 한 번도 답장을 못하셔서 늘 마음에 걸리셨다는 제자 박수현 씨도 나타났습니다. 박수현 씨는 눈물이 쏟아진다면서 선생님 정정하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셨던 힘과 지혜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선생님의 손녀는 이 모든 댓글을 크게 프린트해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돋보기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시다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황경목 선생님과 제자들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이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잊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양희은의 그대가 있음에였습니다. 1997년에 퇴직하신 황경목 선생님의 손녀가 이 SNS에 할아버지가 제자들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글을 남겼는데 아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나 봐요. 참 우리는 가끔 이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사실은 좋은 얘기보다는 더 안 좋은 얘기들을 더 많이 듣죠. 근데 정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연락이 끊긴 사람의 안부를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이 이 황경목 선생님은 정말 평생 존경하는 어른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손녀가 할아버지께 이 댓글을 프린트해서 보여드리고 또 할아버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연을 하나씩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했대요. 할아버지가 댓글을 모두 가보로 남겨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참 얼마나 따뜻한 선생님이셨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우리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양수정님께서 더워서 머리가 띵. 중대 안녕하세요. 네, 수정님. 많이 더우시죠, 지금? 그래도 저녁 때는 낮보다는 좀 시원해졌을 텐데.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이럴 때그 더위 먹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냉방병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수정님도.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자, 류영진님께서 저도 학창 시절 환경 글짓기 써야 하는데 015B에 수필과 자동차 베껴내던 기억이 전 다행히 들키진 않았네요. 요즘은 참 좋아요. 챗GPT가 있어서요. 네. 안 들켰다는 게더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안 들키지? 이거 안 들키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는 환경 글짓기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잖아. 의문의 1패인데 015B 형들 의문의 1패인데요. 네. 요즘엔 진짜 챗GPT에 뭐 부탁하면 다 써주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참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것들은 좀 알아서 제거해주는 그런 AI가 좀 나와주면 또 어떨까? AI인가 인터넷상의 보안관 같은

0: 주시기 바랍니다.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열대야를 헤치고 음악에 몸과 마음을 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을 향해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 없고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 없고 뮤직 고! 자, 오늘은 2019년 영화, 드라마, 배우, 스텝 정보를 모아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가 선정한 한여름에 듣기 좋은 영화 음악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IMDB라고 줄여서 약자로 얘기하는데 이 IMDB는 차트를 공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유난히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더욱 선명하게 남겨주는 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여름 영화 음악은 화려한 계절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한 번쯤 지나간 여름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은 바다보다 더 시원하고 어떤 곡은 여름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자, 그럼 10위부터 만나볼까요? 10위입니다. 퍼시 페이스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Summer Place 테마 곡입니다. 무명 스타인 트로이 도나휴를 일약 청춘의 우상으로 만들어주었던 1959년 동명의 영화죠. 한국에서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던 영화. 이 영화의 러브 테마곡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영화음악 작곡가 막스 슈타이너가 작곡을 했고요. 퍼시 페이스가 편곡하고 연주해서 1960년 빅히트를 쳤던 곡입니다. 9주 연속 빌보드 핫텍 차트 1위를 기록했던 곡! 자, 그 곡 개운하게 한번 한 곡 듣고 가볼까요? 퍼시 페이스와 히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테마 for a summer place.

8783님께서 쫑디님 안녕하세요. 삼열이 인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부산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또 인천에서 원주로 마지막으로 원주에서 다시 울산으로 각자의 차를 배달해주는 와중에 잠깐 인사 나눕니다. 이번 차는 블루투스가 전혀 없어서 오랜만에 라디오랑 쭉 함께하네요. 그럼 잘 들을게요. 이거 그 탁송이신가 보다. 자동차 탁송 하시는 분인가 봐요. 와, 그 커다란 트레일러에 차들 여러 대 싣고 다니시는 분들. 아이고, 진짜 엄청난 이동거리네요. 아유, 운전 너무 힘드시겠다. 네, 조금만 힘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새 차 받으실 분들 얼마나 기분 좋을까. 자,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토크 뮤직고. 오늘은 2019년에 선정된 한여름에 듣기 좋은 영화음악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위 만나보죠. 9위는요, 영국의 걸그룹 바나나라마의 Cruel Summer. 1983년 유럽에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해 이듬해에는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곡이죠. 바나나라마를 인기 정상의 그룹으로 만들어준 곡입니다. 자, 8위입니다. 영국 밴드 멍고제리의 1970년 데뷔 히트곡 In the Summertime. 밴드의 리더 싱어인 레이 도시시, 한 회사 연구실에서 일할 때 단 10분 만에 만든 곡이라고 해요. 레이 도시시는 어린 시절 여름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계절송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복잡한 메시지 없이 자유와 낙관, 젊음의 에너지를 담아내며 듣는 순간 휴가철의 풍경을 떠올리게 만드는 곡입니다. 자, 7위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블루 아이드 소울 듀오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Oh my love, my darling, Unchained Melody. 원래 1955년 영화 Unchained를 위해 만들어진 곡을 1965년 Righteous Brothers가 리메이크한 곡이죠.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에 삽입되면서 다시 한번 역주행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극중 이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여주인공 데미 무어와 남자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가 함께 도자기를 빚는 그 장면은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손꼽히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중 두 곡 들어볼까요? 9위를 차지한 바나나라마의 Cruel Summer, 7위를 차지한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이지영님께서 아, 그 도자기 장면 이 노래 배경이었나요? 박진경님께서 오늘 팝송입니까? 크크크 중대 노래 실력을 못 듣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 알아두시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아미가 나도 알만한 노래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이에요. 차트업고 뮤직고! 오늘은 세계적인 컨텐츠 플랫폼에서 선정한 한여름에 듣기 좋은 영화음악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6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6위는요, 패트릭 스웨이지의 She's Like the Wind. 자, 그가 주연한 1987년작 Dirty Dancing의 삽입곡이죠. 스웨이지는 공동 작곡가로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녹음은 1986년 11월에 했는데 이 패트릭 스웨이지가 너무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바람에 NG가 좀 많이 났었다고.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 5위는요, 서핑 뮤직의 상징적 존재인 비치보이스의 1966년 히트곡 Wouldn't It Be Nice. 여름과 청춘을 상징하는 곡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영화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쓰였습니다. 자, 4위입니다.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 두 사람이 주연한 1978년 영화 그리스의 주제가 중 하나죠. 영화 개봉에 앞서 먼저 공개되면서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극 중에서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익살스럽게 춤을 추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히죠. 워낙 인기가 많았던 덕분에 드라마와 광고 등에서 수없이 패러디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정우성과 고소영이 출연한 청바지 광고를 통해 그 장면을 재현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자, 역시 6위부터 4위까지 곡들 중에서도 제가 따라 부를 만한 곡이 아쉽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좀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6위를 차지한 패트릭 스웨이지의 She's Like the Wind, 4위를 차지한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s.

0: 공다윤님께서 크크 아는 노래다. 박진경님께서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크크크이라고.
1: 네.
0: 나도 다 아는 노래야. 하지만 따라 부르기는 쉽지 않은 노래들이라는 거 두 분이 불러보시면 아실 겁니다. 8439님께서 좋은 곡 잘 듣고 있어요. 저는 냉풍기 켜놓고 취침하는 걸로 열대야를 이겨내고 있어요.
1: 네.
0: 자, 열대야는 몸으로 내가 이겨내려고 한다고 싸운다고 이겨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열대야 없는 그런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한여름에 듣기 좋은 역대 영화 음악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만나볼 차례네요. 3위는요, 미국의 3인조 밴드 베를린의 그 노래

여기까지. 베를린의 그 노래 Take My Breath Away, 디스코의 전설 도나 서머의 Hot Stuff,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만든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 조르지오 모르도가 텀 휘틀록과 함께 만든 곡입니다. 모르도는 곡을 완성한 뒤 이 노래는 반드시 세계적인 히트곡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을 정도로 큰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곡이 처음부터 러브 테마곡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곡을 들은 영화 탑건의 감독이죠, 토니 스콧이 음악에 매료된 나머지 아예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이 노래가 흐르는 러브씬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하네요.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2위입니다. 2위는 비치보이스의 그 노래! 그 노래! 아루바, 자메이카, Oh, I wanna take ya, Bermuda, Bahama, Come on, pretty mama, Kilago, Montego, Baby, why don't we go, Jamaica, La la la la la la. Kokomo, 여름 OST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클래식이죠. 1988년 리즈 시절에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칵테일의 주제가입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했고요. 이 곡도 원래 영화를 위해 만든 곡이 아니었다고 해요. 비치보이스의 26집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영화에 삽입되면서 그 영화의 인기가 함께 큰 사랑을 받게 된 곡입니다. 비치보이스의 멤버 마이클 러브가 샌프란시스코로 유명한 스콧 맥켄지와 공동으로 작곡한 곡이고요. 코코모는 실제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바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곡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안 들을 수 없죠. 함께 들어보시죠.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이재진님께서 최고다 코코모, 김수정님께서 코코모는 못 참죠, 장재희님께서 저 정말 좋아하는 코코모, 이상숙님께서도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는 와중에 이지영님께서는 무서워요 유유라고. 네, 코코모 대체 어느 부분이 무서웠다는 건지. 아루바 자메이카 Ooh, I wanna take you Bermuda Bahama 어디가 무섭다는 거야? 겁이 많으신 분인 걸로. 자,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한여름에 듣기 좋은 영화 음악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뒀네요. 자, 1위입니다. 비지스의 그 노래 Stay in a

Stayin' Alive. 1960년대 후반 감성적인 발라드 그룹으로 출발했던 비지스는 1970년대 들어 디스코 사운드를 앞세워 당대 최고의 팝 그룹으로 거듭났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1977년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의 대표곡으로 디스코 열풍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죠. 한번 들으면 잊기 힘든 베이스라인과 경쾌한 리듬 그리고 비지스만의 독보적인 팔세토 창법이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곡입니다. 자, 제목 그대로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 노래는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던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1979년 제2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보이스 편곡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 노래 얼른 들을까요?

박진경님께서 쭝디 남양 특집? 네. 조금 무리가 있었던 곡 비지스의 Stayin' Alive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차토크 뮤직곡 아주 즐거운 음악들, 좋은 음악들 함께 봤는데요. 이제 끝곡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끝곡으로요. 오랜만에. 이 노래도 어떻게 보면 비 내리는 여름 캠퍼스에 풋풋했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뮤직비디오가 그런 장면이니까. 뮤직비디오가 아니지? 아, 그건 아니다. 네, 어쨌든 이 노래도 여름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너무 억지다. 말해놓고 나니까 억지네요. 오늘 끝곡 김형중이 피처링한 토이의 좋은 사람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시간 마련된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접풍으로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

0: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모데스타 수녀님께서 일주일 수고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떠나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새로운 공간의 집 냄새, 수녀원가의 다른 온도, 그리고 오랜만에 듣게 되는 또 다른 소음들이 느껴져서 참 좋죠. 여행이나 휴가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재충전하는 기쁨도 있고 다시 돌아온 또 익숙한 일상을 감사하게 맞게 되는 행복감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오솔길 가족들과 다시 함께 걷는 산책길이네요.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그럼 저와 함께 산책 떠나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박정선이 부른 일상 듣고 왔는데요. 예, 저번에 뭐 며칠 잠시 쉬었다 오면서 역시 제일 좋은 건 뭐 일상이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도 참 또 다른 충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뭐 꼭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보다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애틋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잊어버렸을까?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아유 우리 오솔길 가족은 여전히 다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물론 뭐 못 만났던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날 수 있지만 뭐 그러면서 또 추억거리도 생겨서 좋지만 저는 이 방송국 스튜디오가 꼭 고향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여러분들이 있어서요. 예. 근데 여러분은 언제 뭐니 뭐니 해도 내 집이 제일이다 하고 느끼시나요? 여행에서 돌아온 순간도 좋고 바쁜 하루를 마치고 어떤 땐 집 문을 탁 열었을 때 굉장히 안도감 또 피곤이 딱 풀리는 그런 느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어요.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많이 더웠죠? 그럼요. 뭐 서울이나 아니면 지방이나 다 똑같이 덥더라고요. 수녀님 안 계시는 동안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님께서 깔끔한 진행으로 기대의 오솔길 잘 지켜주셨네요. 목소리가 정말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 수녀님이 아우 정말 잘 뭐 깔끔한 진행이시더라고요. 제가 딱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잘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했답니다. 예, 오늘 무더운 날씨에 방송국 나오시기에 힘드셨죠? 오늘도 수녀님께서 전해주시는 기도 들으면서 함께 아고파서 4시에 알람 기도의 오솔길 들어봤어요 하셨어요. 이렇게 충실하신 우리 2037님 뭐 수녀님이 바뀌던 뭐 누가 어떻게 하던 똑같이 기도의 오솔길에 귀 기울이시는 그 정성은 마음으로부터 정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네, 그게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카엘님, 네, 수녀님, 저도 수녀님 안 계실 때 기도의 오솔길 휴가했어요. 휴가 잘 보내셨는지요? 활기차 보이셔서 좋습니다. 예, 사람은 좀 지칠 때는 쉬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헉헉거리면서 제가 방송 다닐 때 아, 쉬고 싶다 했는데 아, 그런 기회가 그래도 며칠이라도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꿀맛같이 좋은 휴식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맙고 또 대신해 주신 모데스타 수녀님께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네, 하하대사님, 네, 주말에 지방 출장으로 며칠 못 들었는데요. 모데스타 수녀님 가셨네요. 예, 오면 또 오는 분이 있고 가면 가는 분이 계시고 그러죠. 가신 분은 가신 대로, 다시 오신 분은 오신 대로 아쉽고 또 기쁘네요. 하하하. 네, 하하대사님께 하하 웃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고 가는 걸 이렇게 느껴주시니 이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네, 그리고 황베드로님, 네, 어서 오세요. 예, 휴가 잘 다녀오셔서 저도 기분 좋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 방송은 네,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기도하려고 모여온 분들이니까 이 기도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죠. 함께 해주셔요.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 가난한 사람들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예. 류채칠리아님, 네, 반갑습니다. 네. 휴가 잘 지내시고 오셨죠? 온화한 목소리 좋습니다. 하셨네요. 와, 휴가는 뭐, 정말 은총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서, 나름대로 참 알차게 하고 싶은 뭐 일도 좀 했고요. 보고 싶은 분도 만났고, 그러면서 잘 지내다 왔습니다. 예. 별빛 사랑 안젤라님, 수녀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전향금 수녀님 더 그리웠어요. 아, 이런 때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또 쓰시는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뭐 어쩌다가 누구나가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이렇게 구관이 명관이 되는 거고 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명관이 됐다가 또 새로운 분이 오면 또 그 사람 반기느라 여러분들 막 정신없이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것도 같은데 뭐 저희는 수녀들이 다 이렇게 소임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게 큰 뭐랄까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저에게도 아주 가치로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난 소중해 안나님. 네, 수요일에 병원 가는 날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수요일에 병원 가시는군요. 아유, 이 더운 여름에는요 병원 나들이 같은 마음으로 가기가 참 힘들죠. 땀도 나고 뭐 몸도 또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잘 그래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예, 안나님. 축일이 어제였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하루 늦었지만요. 네. 윤철 베드로님, 초등학생 병아리 천사들 오늘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하하하 하셨네. 이번 주는 저도 편안한 방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크크. 와, 이렇게 참 학교와 연결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요. 선생님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출퇴근 아니 뭐 학교 이거 이렇게 맡고 계신 베드로님처럼 정말 아이들이 방학하면 너무나

천막 같은 방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참 이게 즐거운 묘미인데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런 때 정말 하고 싶은 책도 좀 읽으시고 뭔가 운동도 좀 해보시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예, 꾸루실려 하시나 그랬나요? 레지오 열심히 하시죠? 네. 네. 오늘도 네,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동생,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아, 오늘 글이 너무 재밌네요. 전임 신부님을 보내고 슬퍼하는 시간은 새로 부임하신 신부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아니라는 얘기가 생각났어요. 자매들이 새 신부님 오신다고 하면 울음을 멈추고 톡톡 화장을 고친 다음에 새 신부님을 위해서 와 웃으면서 박수 치신다고요. 하하하. 아, 다 그래야죠. 뭐 그건 뭐 언제까지 눈물 짓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새로 오신 신부님한테 또 기쁘게 맞이하시고 또 박수도 쳐드리고 그 새 신부님이 또 기뻐하시잖아요. 누구나 오고 가고 하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너무 웃기고 재밌네요. 늘 이렇게 재미있는 그러나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하게 해주는 걸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제게는 참 도움이 되는 글이었고 아마 오솔길 가족님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어서 오세요.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어제 주일이지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갔다가 정말 아름다운 성당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녁미사와 새벽미사를 참여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어머나,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어머, 벽면이 모두 하얀색입니다. 이런 성당의 이렇게 외형이 많지 않은데 정말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네요. 아우, 괜히 기도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당일 것 같습니다. 정말 사진 잘 찍어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개는 빨간 벽돌로 뭐 이렇게 쌓아 올린 성당이 많거나 그런데 여기는 종탁같이 생긴 것부터 지붕 가까이까지 다 하얀색인데 노을이 약간 이렇게 벽면을 비춰서 더 뭐라고 그럴까요? 멋진 어떤 하얀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익명의 형제님 신청해 주셔서 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가족과의 갈등이 참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병원 안에서도 가족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부모님 말고 따스한 배우자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토닥토닥 마음으로 기도 희망 드려봅니다. 생명의 양식 성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기도로 또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어려운 마음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무엇보다도 가족들과의 어려움 또뭐 다툼까지 병원에서 있다고 하시니 굉장히 실감이 나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더구나 부모님께서 병환으로 입원 중이면 뭐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가족도 걱정과 불안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또 거기에 붙따르는 금전적인 걱정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이 금액을 더 지불해 낼 건가 뭐 이런 것도 따라오더라고요. 보면 예, 몸이 아픈 환자분이 사실은 가장 많이 힘드시겠지만 예,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 많이 지치고 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서로 예민해지다 보면은 마음에도 없는 말이 또 어떤 데는 툭또 던져지고 그래서 상처를 막 입죠. 병원에서 다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까지도 되는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유 정말 많은 가정이 뭐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거나 체험을 하는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상처가 되고 또 갈등으로 또 이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또 함께 기대서 살아가고 싶은 어떤 배우자가 꼭 있었으면 나도 참 좋겠다. 이렇게 나 혼자 끌탕을 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세요. 네.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을까 해봤는데요. 뭐 정말 품을 수 있는 소박하고도 귀한 희망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형제님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또 간절한 바람도 누구보다도 하느님께서 모두 정말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시겠지만 예, 힘내시고요. 오늘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형제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을 가진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가족과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는 이 형제님을 따뜻히 품어주소서.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조금씩 가족과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형제님의 마음을 나눌 좋은 인연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허락해 주소서. 병환 중인 부모님께도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평화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형제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아멘. 예, 형제님께서 청해 주신 성가 생명의 양식 함께 들어볼 건데요. 예, 이 노래가 형제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가톨릭 합창단의 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모아,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는 늘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예, 아이고 응원기도가요. 예, 많이 왔는데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형제님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기를, 또한 소망처럼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가족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가 그런 평화를 나눌 수 있어야 그게 행복도 또 주어지는 것 같고요. 배우자 참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만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또 선물처럼 만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별빛사랑 안젤라님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이 말씀 너무 재밌네요. 맨날 타닥타닥거리면서 싸우는 가족들 많잖아요. 뭐 되게 네, 더구나 병동에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네요. 기도해 드리겠어요. 힘내세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고 싶어요. 맞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뭐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외면하고 싶어도 주님은 바로 내 마음속 안에서 네 생각하고 나는 다르다. 그러니 조금 더 힘내렴 하면서 새로운 더 좋은 방법으로 어떤 것을 눈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네, 고맙습니다. 2037님 형제님 가족 간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군요. 그리고 아직 미혼이신 것 같은데 얼른 이쁜 짝 만나서 행복한 성가정 이루기를 기도드려요. 아멘 하셨어요. 와 고생은 고생이고요. 그렇게 고생하다 보면 정말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짝이 있으면 덜하겠죠. 어려운 것뿐 아니라 뭐 억울한 일도 있을 테고 그럴 때 막 투덜거리면서 짝이 있으면 막 그럴 것 같아요. 얼른 짝 만나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7855님 형제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군요. 형제님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분이 나타나시길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형제들과도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간절하면 꼭 주님은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뭐 마음 불편하고 형제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뭐 어떤 어려운 투닥거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고 그냥 아 이거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분 정말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데요. 저도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연중 제17주일이자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잠시 멀고 가까운 곳에 계신 조부모와 노인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저희보다 먼저 삶의 길을 걸어오신 조부모님들과 모든 어르신들을 기억합니다. 긴 세월 가족을 위해 애쓰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를 키워주신 은혜를 갚을 길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위로해 주소서.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질 때에도 외로움보다 평화를, 두려움보다 희망을, 아픔보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더 깊이 느끼게 하소서. 자녀와 손주들이 자주 찾아뵙고 공경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소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이웃을 보내주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치유와 용기를, 삶의 마지막 여정을 걷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빛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랑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조부모님들과 모든 노인들이 언제나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남은 날보다 당신 사랑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황소리와 루빈 피처링한 노래 감사해요 듣고 왔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아이고, 닉네임도 너무 이쁘네요. 가을 여자님. 예, 찬미수님, 역시 여기서 성가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와,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을 여자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정말 선곡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들은 노래 감사해도 제가 들으면서 멋진 노래 하고 옆에다가 끄적거려 놨네요. 정말 성가는 또 한 번의 기도라고 한 말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노래를 선곡해 주신 PD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었어요. 8766님, 형제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배우자님 만나실 거예요 하셨어요. 아마 간절한 만큼 주님도 뭐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르실 리 없을 것 같아요. 네, 꼭 들어주시리라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생각나면 이름은 없지만 그분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줄 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네, 황베드로님, 수녀님 수원교구 안중성당 자랑이고 미래인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부터 여름신앙학교 일정에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시작과 끝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청하고 또한 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겨자씨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유, 이젠 정말 초등부 주일학교 신앙 여름 신앙학교 다들 어느 본당이나 다 하죠. 이미 마친 본당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정말 애쓰십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또 보좌 신부님, 수녀님 다 무사하게 물놀이 같은 거 갈 때 굉장히 안전사고 정말 사고가 없어야죠. 네, 다들 수호천사께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안중성당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좋으네요. 네, 유스티나님, 네, 저는 지난 주말 첫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여름 신앙캠프 참여했는데 걱정보다 주님 안에서 날씨도 좋아서 잘 마쳤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한 물놀이가 너무 즐거웠다고 하셨네요. 그게 최고죠. 아이들 물놀이 여름에 튜브를 안고 들어가든 뭐 하든 물속에서 시원하게 풍덩거리고 나오다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사고가 없도록 잘 옆에서 또 봐주시고 그러셨나 봅니다. 잘 마쳤다고 하니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구상 세례자 요한 시인의 시 꽃자리라는 아주 짧은 시였는데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이 한 구절이 오래도록 마음에 머뭅니다. 우리는 늘 지금보다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듯이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내가 머무는 이 자리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꽃자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시방석처럼 힘들고 버거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꽃을 피워주신다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네, 언젠가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꽃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엘리가 부르는 데오 그라치아스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많아서라기보다 화는 성찰과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난폭운전이나 얌체운전자를 보면 제가 상상만 해도 화가 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가 금방 풀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더라도 비상 깜빡이를 몇 번 켜고 창문을 내리고 미안합니다 같은 손짓을 할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내가 순간 화냈던 마음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또 누룩도 작지만 밀가루 서말에 넣어지면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라면 당연히 우리 삶에 아주 큰 행복이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은 것이 하늘나라의 비유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한 것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자라나고 스며들어서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운전 중에 비상 깜빡이 몇 번, 창문을 내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작은 손짓, 세상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용서와 이해가 태어나고 더 나아가 성찰로 이어집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룩처럼 제 안에 스며들어 저를 바꾸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 자라나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가 나무가 되려면 햇빛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려면 빵 전체에 스며들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사랑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이 자동으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다기보다 우리의 작은 사랑에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져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자라고 퍼져 나간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하늘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 제1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하게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잠깐 조용히 있고 싶은 그런 날 말이죠. 그럴 때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있으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그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카페처럼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누구의 요구도 받지 않고 쉬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카페에 가고 싶은 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잠깐 쉬고 싶은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때로는 누군가와의 약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건 어떨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브라운 아이즈 with coffee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제 삶의 오랜 시간을 번화가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그리고 집 근처에는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꽤 자주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과제를 들고 가서 하기도 하고 그냥 책을 읽으러 가기도 하고 멍 때리러 가기도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곳이 남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카페나 식당을 한 자리에서 하는 게참 어렵잖아요. 다른 나라처럼 언제나 가도 남아있는 그런 곳이 잘 없다는 아쉬움의 마음이 문득 드네요. 함께여서 좋고 혼자여서 또한 좋은 저는 그런 함께 그리고 또 따로 하는 나만의 공간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잠깐 혼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나만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카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산책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집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요즘 마음이 조금 복잡하다면,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7월 27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석훈의 바보에게 바보가.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7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정신과를 다닌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약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또 늘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목적지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그냥 계속 달리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막막함이 때로는 병 자체보다 더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성이 된 병이 금방 낫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약을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으니 편하게 생각하자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감기처럼 끝이 있는 병이라면 조금 더 버틸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신과 치료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어쩌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 당뇨나 혈압약, 통풍처럼 신체적인 질환도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병에 대한 약을 먹는 것보다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는 약이 왜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마 정신과 약은 단순히 몸의 한 부분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 나라는 사람 전체가 아직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표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줄이면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다시 늘리면 뒤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의 용량이 어느 순간 나의 회복을 평가하는 점수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죠. 하지만 약이 늘어났다는 게 사연자님이 지난 시간 동안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증상과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의 크기를 다시 조정한 건데요. 사연자님께 필요한 것은 그저 편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이정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의료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없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이정표 같은 게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제 치료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약의 용량 말고 어떤 변화를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떤 삶의 신호에 난해서 단순히 약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 조금 더 좋고 어떤 때 조금 더 힘든 건지 그런 과정을 조금 우리가 큰 선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나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것보다 아 이게 전체 큰 맥락이 어떤 맥락으로 가고 있는가? 때로는 그러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도 미래를 향한 두 걸음을 향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길에서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약을 먹을 때 성호경을 한번 긋고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에서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해보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참 편할 텐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니까 참 답답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그 답답함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작은 기도가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시편 3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비욘세 Listen.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8532님, 긴장을 하면 자꾸 코를 만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도 잘 안 고쳐지는데 자꾸만 직장 선임이 너 또 코 만지나? 아우 진짜 더러워서 라면서 면박을 줍니다. 안 그래도 속상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건데 진짜 너무하다고 느껴요. 참 고민입니다. 각자 어떤 불안의 증상이 나올 때 가지고 있는 버릇들이 있기도 하죠. 뭐 누군가는 손톱을 물어 뜯는다던가 머리카락을 조금 꼰다던가 뭐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고 저도 예전에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거슬리는 거는 맞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직장 선임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 조금 너무 거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고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우리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약간 상처가 되기까지 말하는 건 좀 아니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확실히 확 고치면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수하는 마음으로 정말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고쳐지진 않지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조금씩 한 걸음씩만 조금 나아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7841님, 자다가 목이 물렸는데 하필 팔꿈치랑 발바닥을 물렸어요. 이 녀석 기필코 잡아 없앨 거예요. 너무너무 가렵고 짜증나요. 신부님, 모기 같은 해충을 잡아서 죽이는 것도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같던데 진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고해성사를 해봤을 때 아직 모기 잡은 거로 고해하시는 분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죠. 그 불교에서도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살생이 그냥 아무것도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의미 없이 살생하지 말라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부로 생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뭐 모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럼에도 진짜 좀 대단한 친구들은 뭔가 벌레가 들어왔을 때 살리지 않고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저는 사실 그렇게는 잘 못해서 그렇게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968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 먼저 하늘나라에 가버렸네요. 참 너무 쓸쓸하고 헛헛합니다. 집에 가면 당장이라도 꼬리 흔들면서 다가올 것만 같아서 퇴근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지에 꽃이 피고 지듯이 신청해요. 네,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한 60년 정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평생 우리가 한 친구와 또는 두 친구 뭐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들이 길어봐야 20년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그런 삶의 주기 안에서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 그것이 한 인간과 살아가는 것과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또 그 반려동물들은 인간을 너무나 좋아하고 주인을 정말로 잘 대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크게 아플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더 지나면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 슬픔과 함께 또 그렇게 너무나 고마움이 또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슬픔 가득하시겠지만 또 하루 안에서 또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한즈의 꽃이 피고 지듯이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에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의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 Shandy dalle Stelle, 리카르도 코치안테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8월 1일은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고리 주교학자 기념일인데 그 복음 말씀, 독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알폰소 성인은 윤리신학자와 고해사제들의 수호 성인인데요. 당시에는 죄와 벌을 엄격하게 강조하면서 하느님을 두려운 분으로 느끼게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합니다. 알폰소 성인은 인간의 잘못을 가볍게 생각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 잘못보다 먼저 다가오는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셨던 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서 단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 안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방금 들으신 또 샨디 달레 스텔레는 별들로부터 내려오시는 당신이라는 뜻을 가진 곡인데요.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춥고 가난한 동굴로 내려오신 모습을 노래합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알폰소 성인이 직접 가사와 곡을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단죄하기보다 우리의 가난과 나약함 안으로 함께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듣고 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7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40대 미혼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집이 편하기도 했고 잔소리가 심한 집도 아니었거든요. 용돈은 드리고 있고 부모님도 돈이 부족하지 않으셔서 따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시는 일도 없었는데요. 최근 부모님과 좀 껄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혼자 느끼는 서운함이 쌓이다 터진 거였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으면 엄마와 미혼인 여동생이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거의 매주 그렇습니다. 가끔 같이 갈래? 하고 물어봐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조용히 두 사람이 사라져 있죠. 그러면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밖에 나가 구경을 하다 돌아옵니다. 반대로 제가 외출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뭐 사갈까 물어보고 소소하게 빵이나 디저트를 꼭 사서 돌아오는데요. 어느 날 문득 슬퍼지더라고요. 주말마다 외식을 가는 모녀, 거기에 항상 빠져있는 나, 혼자 외출했다가 빵을 사오는 나, 그 그림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였고 40대가 이런 것으로 서운해한다는 게 좀 웃기기도 했지만 마음이 좀처럼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말없이 독립을 해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어머니가 동생만 챙기는 것 같고 자꾸만 서운함이 쌓이는데 이런 걸로 독립을 해도 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식구라고 불렀죠. 우리가 가족이 뭐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요즘에는 가족이라도 밥을 잘 함께 먹지는 않죠. 일주일에 뭐 세 번이라도 같이 먹으면 진짜 많이 먹은 거고요.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에서 중요합니다. 인사도 그렇잖아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뭐 점심 드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이렇게 나만 빠지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안에 그런 서운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가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40대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20대, 30대에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다른 사람과 마주할 일도 많고 더 많은 약속이 있었는데 미혼인 40대에 내가 그렇게 무언가 혼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빼놓고 가족들이 무언가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서운함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독립을 생각하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그냥 말없이 독립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그 서운함이 사라지는 걸까 하면 그건 또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 엄마의 마음은 뭘까? 그리고 같이 자매의 마음은 또 뭘까? 라는 생각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불편하게 했던 걸까? 아니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거를 더 알아가면 때로는 내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독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렇게 홀로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성숙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그것들을 그냥 피하듯이 그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망치듯이 무언가 독립을 하는 것은 그래서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작점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내가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표현함에 대해서 서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관계가 지금 이 시기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 가족이 내 마음을 잘못 받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내가 어떤 전하고 싶은 말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가족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마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정말로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는 어떤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모습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션은 다음에 한 번은 내가 먼저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하나의 한마디로 조금은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또 내가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독립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고 거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존중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함께 한 걸음을 걸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정키 김나영의 홀로.
1: 아침에 눈을 떴을 때텅빈방 안에 나 홀로 네 빈자리 거닐면서 많은 생각들에 잠겨 지워질 수 없는 기억 돌이킬 수 없는 우리 헤어날 수 없는 나와 멀어져만 가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토니 브렉스턴의 Unbreak My Heart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요, 일생일대의 특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혹은 롤모델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이 만든 기준을 버리고 나만의 기준을 만든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특권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27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까리타스 수녀회가 부른 나 띄워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말이죠. 남이 없는 것, 하느님께서 갖게 하신 유일한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사람들 사이에 뭔가 더 가까워질수록 어떤 SNS를 통해서 어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뭔가 내가 더 작아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하고 볼품없게 보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안 보고 기도할 때 가장 미사 드릴 때 성당에서 혼자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이럴 때가 가장 내가 어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고귀한 존재? 요즘 그 레오 교황님이 발표하신 회칙에 따라 고귀한 인류잖아요, 제목이. 고귀한 존재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개성 발견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DS 워십에 함께 듣고요. 이재성의 발걸음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나남 출판사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허송세월에서 주교님의 웃음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봉 주교는 1969년 주교품을 받고 20년 이상 안동 교구장직을 맡아왔다. 안동 교구는 안동, 영주, 예천, 문경, 봉화 등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맡고 있다. 여기는 전통 깊고 자긍심 높고 자랑거리 많은 한국 유림의 본향이다. 이 지역에서 외래 종교의 신앙과 전례를 포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유교적 전통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려운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문화적 충돌도 없었고 유림 사회의 지도자들과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유교는 인간의 선한 바탕의 기초에 있고 양심과 정직함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유교의 바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두봉 주교는 또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두봉 주교는 이 지역에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설립했고 안동문화회관을 설립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대전교구와 안동교구에서 지역 청년들을 규합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교회나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관계 위에서만 가능했다. 두봉 주교의 소망대로 유림의 본고장에 천주교회는 튼실하게 자리 잡아갔다. 두봉 주교는 봉양 두씨로 본관을 정해 시조로 호적에 등록했다. 두봉 주교가 소속된 파리외방전교회는 교회가 현지에 자리 잡게 되면 교구와 성당의 책임을 현지 출신의 사제에게 맡기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두봉 주교는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4번 교구청에 교구장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윤허되지 않았다. 1979년 오원춘 사건으로 두봉 주교가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은 두봉 주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인류복음화성은 두봉 주교를 퇴진시킴으로써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이때 두봉 주교는 사직을 거절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물러나라면 물러날 수 있지만 이처럼 어려운 때에 한국 농민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두봉 주교의 뜻이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두봉 주교의 뜻을 받아주었고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이 문제는 없었던 일이 되었다. 이런 시련의 세월을 이야기하면서도 두봉 주교는 자주 웃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종교 철학 시간에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배웠다. 그때 남에게 행복을 알려주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기쁘게 살고 있다. 라고 두봉 주교는 말했다. 두봉 주교의 마루에는 안동교구 사제들의 다짐인 기쁘고 떳떳하게를 적은 액자가 걸려있다. 이 액자 앞에서 두봉 주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두봉 주교는 또 웃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주비르스, 웃음을 주님께 띄워드렸습니다. 김훈 작가의 책 허송세월에서 주교님의 웃음소리 함께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대가의 필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작년에 선종하셨죠. 두봉 주교님에 대한, 저는 사실 가까이서 뵌 적은 없고 소문만 많이 들었지만 주봉 주교님에 대한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 글을 통해서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생각하셨던 분, 진정한 목자이셨던 분인 것 같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셨던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을 주님께 함께 들었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특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지만요. 8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WID가 1년 앞으로 다가와서 WID D-365 특집으로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WID에 혹시 그 홈스테이 신청하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 자원봉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예, WID에 대한 기대 문자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그날 모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WID를 혹시 다녀오셨던 분들이 우리 청취자 중에 계실까요? 계시다면 그때 어땠는지 소감도 보내주시면 그때 WID에 대한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꾸미는 시간 다음 주 월요일 8월 3일에 가질 예정이니까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물정 10532고요. 유료 100원이에요. 샵 1053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또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는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들은 제가 모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신청곡 있으시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함께 듣는 시간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들어와서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4278님, 제가 좋아하는 성가 처음으로 신청해요. 너의 죄를 씻으니 하셨어요. 아, 이 성가 저도 좋아합니다.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7753님, 이 시간 들으면서 생활성가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아요. 소명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평소에는 자주 듣지 않는 생활성가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좋습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립니다. 최선미의 너의 죄를 씻으니, 사랑의 날개, 소명.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최선미의 너의 죄를 씻으니, 사랑의 날개 소명이었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아우렐리오와 성녀 나탈리아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슬림에게 점령당한 스페인 코르도바 지방에서 살았는데요. 선교하지 않고 추가 세금만 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비밀리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자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맡긴 다음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준 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교의 배교자로 낙인 찍혀서 체포됐고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서 결국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은 성 펠릭스, 성녀 릴리오사 등 29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분들 축하드립니다. 대평원 가족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저는 노래 한 곡 이어드릴게요. 리필이 부릅니다. 하느님 자녀들만의 비밀.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리필의 하느님 자녀들만의 비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독점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나눌수록 커지고 그 은총은 모든 사람이 받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겨자씨가 정말 작대요. 점만큼 작은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나눌수록 커지고 은총은 부족함이 없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 나무 그늘에 깃들인 새처럼 다른 새들도 그늘로 초대하면서 주님의 사랑 더 널리 전하면 좋겠어요.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하늘나라의 신비 마음 안에 더 깊이 간직해 보시고요. 저는 열일곱이다가 부르는 겨자씨의 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시작하시고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28일 연중 제17주간 화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콘벤투알 프란체스코 수도회 김종윤 사도 요한 신부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28일 연중 제17주간 화요일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오늘은 연중 17주간 화요일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

0: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그 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처녀 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무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들에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자들 뿐이요 성읍에 들어가면 굶주림으로 병든 자들 뿐이다. 정령 예언자도 사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라 안을 헤매고 다닌다.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시온을 지겨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저희를 치셨습니까?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 하나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뿐입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좌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이 민족들의 헛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주 저희 하느님이신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2: 주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3: 선조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서 빨리 당신 자비를 저희에게 내리소서. 저희는 너무나 불쌍하게 되었나이다.
2: 주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3: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를 구하소서. 당신 이름 위하여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2: 주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3: 포로들의 탄식이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죽을 운명의 노인이들을 당신의 힘센 팔로 보호하소서. 저희는 당신의 백성, 당신 목장의 양떼, 끝없이 당신을 찬송하고 대대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2: 주님,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소서. 알렐루야.
0: 알렐루야.
2: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0: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할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네,
1: 평화를 빕니다.
0: 평화를 빕니다.
1: 네, 네, 오늘은 연중 17주간 화요일에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또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서 묵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예레미야 예언자는 참으로 처절한 눈물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처절한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떠나서 죄악 속으로 침몰해가는 공동체,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예언자가 느끼는 고통은 바로 거룩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시온을 지겨워하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왜 제 삶에는 이런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은 이토록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없고 전쟁과 고통만이 가득합니까? 어쩌면 예레미야의 탄성이 바로 우리의 탄성과도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의 탄성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느님께 그 희망을 두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독서는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로 또 세상의 권력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분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는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라지의 비유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좋은 씨앗과 가라지를 함께 두고 계십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악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고 뿌리 뽑아주지 않으시는지 때로는 하느님께 원망 어린 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0: 만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성찰해볼 기회를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이 되기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느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그 씨앗으로 또 나무로 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 밭에서 미움과 또 질투의 가라지를 뽑아내고 사랑과 또 겸손의 좋은 씨앗을 싹 틔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또 부르심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일 것입니다. 복음은 가라지를 불로 태운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단호한 결단이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의인들이 빛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맺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성실하게 하느님의 뜻을 살아온 사람들이 어떠한 결실을 얻게 되고 또 어떠한 영광 안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계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가득한 고통 또 정의롭지 않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가라지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우리가 청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씨앗이 싹트고 또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이 많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행복을 우리는 희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희망을 걸고 은총을 청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0: 오늘의 주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되게 하소서.
1: 주님, 은혜로 인해 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

0: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교회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자제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입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을 저희 구원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성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선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최근 한 방송에서 조승연 작가가요, 극혐, 손절 같은 단어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질문 받았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점점 썸네일화 되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오, 인터넷 방송의 썸네일은 한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우리도 점점 상호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로 나의 의견을 통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를 알아가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나무자전거가 불렀죠. 이와 같은 땐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는 말 말씀드리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극혐, 손절은 잘안 쓰는 것 같은데 너무 싫을 때 극혐 이런 단어 쓴적 있습니다. 자백할게요. 네. 이렇게 근데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은데 사실 더 우리가 따뜻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그런가요? 방송쟁이, 방송국 녀석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송국 사람이라 그런가? 뭔가 자극적이고 좀 시선을 끄는 것 같은 또 그렇게 그 대화에서 약간 재미도 있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에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그냥 내 의견을 그냥 탁 통보해버리는 느낌이라는 게더안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좀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조금 말이 길어지더라도 설명을 좀 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뜻한 노래로 띄워드렸어요. 이어서 이와 같은 땐 듣고 왔고요.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 그리고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 1053, 샵 105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한 건에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무료로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들으셨겠죠? 앱 정비 기간이라서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빵 앱이 만들어져서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다운로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라디오 말고 앱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CPBC 플러스에서 온라인 온에어 버튼 누르시면 저희 라디오도 TV도 바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V도 보시고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연은 문자메시지로 당분간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유승훈이 부르는 늘 듣고요. 김혜연이 부릅니다. 형제에게 베푼 것.

주님, 우리 사회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한마디의 말과 한순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다른 이를 단정짓는 저희 안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인내가 부족하여 쉽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저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다름 또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모습보다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사회가 따뜻한 말을 건네며 배척하는 대신 서로를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가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마음의 날카로운 면을 누그러뜨리고 동그랗고 말랑한 면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이어서 들으신 곡 피달리스의 사랑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문화가 옛날에도 있었을까요? 요즘만 이러는 건 아니겠죠? 우리 왜 이렇게 어떤 그래도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 생기면서 조금 어떤 타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옛날 같으면 말로는 못하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익명 문화가 생기면서 인터넷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뭐 이게 쿨한 거야. 막 이런 문화가 좀 자리 잡은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뭐 저에게 이렇게 상처되는 말이나 하는 분은 문자 메시지 방송 톡 통해서 저는 제가 안 보는 건가요? 예,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 따뜻한 분들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철 베드로님이 찬미예수님 오늘은 저의 다섯 번째 손녀의 첫 돌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베드로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손녀 세례명 뭘까요? 너무 축하합니다. 첫 돌. 아우, 너무 귀엽겠다. 제가 애를 키울 때는 이렇게 보면 조금 저도 냉정한 사람인데요. 다른 애들 예쁜지를 잘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애들 보기도 힘든데 막 다른 애들 예쁜 줄을 몰랐어요. 아, 내 자식 나만 이쁘지 막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이제 귀여운 맛이 없어졌거든요. 얘네들은 아직 귀엽지만 예, 귀여운 그런 애기 같은 맛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기들을 보면은 너무 이뻐요. 막 데리고 가고 싶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돌이라 그러니까 막돌 때는 애들도 이렇게 퍼동퍼동해가지고 볼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축하드립니다. 귀동 세례자 요한님. 오늘 성경약방에서 김덕재 신부님께서 해석하신 거 보면 제가 읽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역시 신부님 짱!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주일에 보내셨나 봐요. 저도 들었거든요. 신부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신부님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저 그때 이제 전례 교육을 하러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귀 기울여 저도 들었는데 다는 못 들었어요. 교육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근데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그대에게 평화를이 조금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죠. 다음 주죠. 8월 3일 월요일이 WID 우리나라에서 서울 2027 서울 WID 개최 365일 전이에요. 그래서 D-365 특집 서울에서 만나요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대에게 평화를 가족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로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WID 저 홈스테이 신청했어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기대돼요. 하는 의견들 꼭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1053, 유료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1053으로 사연 많이 기다릴게요. 2389님은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좋아했던 성가, 늘 함께 사랑은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약간 어느 정도 나이대이신지 알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곡 준비하고 있고요. 4934님은 인후주사의 소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요곡까지 함께 띄워드릴게요. 늘 함께 사랑은 이어서 인후주사 소원입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늘 함께 사랑은 인호주사 소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일곱 부제 중에 다섯 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게 되자 식탁 봉사를 책임질 일곱 명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성 프로코로는 요한복음 사가의 제자로 전승에 따르면 그가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 묵시록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를 포함한 나머지 부제들인 성 니카노르, 성 티몬, 성 파르메나스, 성 니콜라오까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자, 이들을 포함해서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15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류채첼리아님은 우리 본당의 권은주 안나, 이정임 안나, 이선희 안나 자매님, 그리고 유아킴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지난 주일에 보내주셨네요.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안나와 요아킴 부부의 축일이었죠.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석 신부님이 부르는 어느 순교자의 기도 듣고 올게요.

네, 오랜만에 이재석 신부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어느 순교자의 기도였어요.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자세히 알려주시죠. 가라지가 나쁘다면 일찍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수확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라지는 밀과 뿌리가 엉켜서 자라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다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기 전까지 우리 옆에 있는 가라지를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언젠가 해처럼 밝게 웃을 수 있는 날 고대하면서 가라지에 물드는 밀이 되지 않도록 마음 지키면서 또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밭의 주인이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노비스 꿈이 부르는 천사들보단 못하게 만드셨어도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생 시절 대구 동성로에 있는 바오로 딸 수녀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특별했던 이유는 수녀님들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1층 서점이 아니라 수녀님들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님들께서는 신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가도 불러주시고 수도 생활 이야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신학교로 돌아오는 길 시내 중심가라 그런지 거리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았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또 한 번은 시내 한복판 클럽들이 모여있는 골목에 위치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에 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수녀님들께 밤에 시끄럽지 않으세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수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음악 소리가 밤새 들리지만 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위해 성체 조배와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망과 즐거움을 찾아 북적이는 시내 한가운데에서도 수녀님들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가라지 같은 악이나 나쁜 모습이 보이면 당장 없애거나 단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돌을 들지 않으셨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벗이 되어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을 못 받는 이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아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 불을 질러버릴까요 하고 분노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타인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씨앗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만약 수녀님들께서 번화가의 소음과 술 취한 이들을 그저 배척해야 할 가라지로만 여기셨다면 어땠을까요? 수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비난하며 손가락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녀님들은 스스로 세상에 좋은 씨앗이 되어 잠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예끊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는 마음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는 하늘나라의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제 1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옥수성당 보좌 박도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도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환상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에게는 30년 넘게 함께 작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루입니다. 안자이의 그림은 조금 특이했어요. 너무 단순하고 소박하고 어쩌면 조금 성의 없어 보일 정도였는데요. 그냥 선을 몇 개 쓱쓱 그은 것 같고 색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건데요. 하루키는 그런 안자이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건 아마도 더 많은 노력이 아닌 이렇게 조금 더 힘을 빼는 용기가 아닐까요? 행복을 나누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로꼬 펀치 세이에스. 이 노래로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애쓰다 보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일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힘을 뺄 때 조금 힘을 뺄 때 더 수월하게 잘 돌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노력할 때 힘 줘야 할 때 애쓸 때는 애써야 되지만 또 힘을 빼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힘을 뺄 줄 아는 용기. 오늘 이 키워드가 굉장히 와닿네요. 힘을 뺄 줄 아는 용기. 우리 보기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오늘은 꼭 그 힘을 뺄 줄 아는 용기 장착하시길 바랄게요.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힘을 너무 주면은 오히려 자세가 굳어서 혹은 힘을 너무 많이 줘서 뭐 속도가 안 난다거나 자세가 안 난다 하거나 효율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힘을 느슨하게 풀고 뭐 수영을 할 때는 물살에 내 몸을 맡긴다거나 뭐 달릴 때는 너무 힘줘서 달리기보다는 탈탈탈탈 털어가면서 달릴 때 더 오래 가고 또 오래 가는 것이 더 운동을 잘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힘을 뺄 줄 아는 용기, 과감하게 힘을 뺄 줄 아는 용기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잘 장착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239님, 전 잘 때 힘을 제일 잘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고로 잠을 많이 자야 한다고요. 그쵸? 힘을 뺄 때도 있어야죠.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또 자야 하는 시간,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김정배님, 7시에 서둘러 이어셋을 찾고 스마트폰의 앱 빵톡을 켜서 빨리 행여화를 들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보기님들도

0: 모두 마찬가지시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루틴처럼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에 꼭 행복을 여는 아침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배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철님, 복디 꿀모닝이에요. 이제 이 시간에 맞춰서 눈이 떠지네요. 하, 세상에, 복디의 목소리가 알람 같은 건가요? 김화숙님, 저도 3종기도 아침기도 하고 바로 라디오 켰어요 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수연님께서는 복디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여는 아침입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어떤 코너로 이 2시간 알차게 채워갈지 소개해 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을 복이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진이. 오늘은 여러분들 하루에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다짐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또 나의 마음 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할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교양을 쌓아가는 이리온 서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디에게 이야기해 주실 창구 참여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고요.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복디가 읽기 쉬워요. 사연도 좋고요. 이 선물 받고 싶어요 라는 외침도 좋고요. 오늘 하루 나에게 꼭 필요한 다짐, 마음가짐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복디가 큰 소리로 동네방네 다 들리게 소리쳐 드릴게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장마가 남부지방은 지난 25일, 중부지방은 26일 공식 종료됐습니다. 장마가 물러났고 이제는 극심한 더위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는 21일째, 여수는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체감온도는 3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7도, 대구 28.4도, 광주 27.1도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영남 지역의 폭염중대경보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될 최고 단계의 특보로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등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어제 경주가 39.1도까지 오른 가운데 오늘도 경주와 광양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극한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즉각 야외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휴식을 취하셔야겠습니다. 또 더위에 취약한 이웃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한낮 기온 서울 33도, 광주 35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밤낮 얻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에서는 멈춤, 이동, 그리고 휴식을 꼭 기억하셔야겠는데요. 무리한 야외 활동 즉각 멈추시고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을 꼭 취하셔야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더위에 취약한 이웃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이 괜찮은지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계속된다는 예보 전해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려고 딱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엄마가 저 뒤에서 수진아 우산 갖고 가 오늘 비 온대 이런 말 하셨잖아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지금 창밖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비야 하면서 빈손으로 나갈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또 엄마가 그런 말 할 때는 어김없이 또 오후 되면 비가 온다? 기상청 예보보다도 더 정확한 날씨 정보를 외쳐주시던 엄마의 목소리 지금 독립해서 살다 보니 더 그리워지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혹시 집에 나설 때 집에 있는 사람 뭐 가족도 좋고요. 엄마 아빠도 좋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뭐 나 갔다 올게. 오늘도 화이팅. 오늘 좋은 하루 보내자. 뭐 이런 말들 주고받을 때 있잖아요. 어떤 말을 건네시고 또 어떤 말을 들으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나 갔다 올게. 오늘도 화이팅. 차 조심해. 이런 말들 어떤 말을 하고 또 들으시는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샵 1053으로 기다리면서 많은 출근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차 조심해. 내가 집을 나설 때 하는 말이나 듣게 되는 말,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기가 막힌 힘이 나는 그런 말들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 거예요. 딕벅스 비바 청춘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내가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뒤에서 내가 좋아하는 슈퍼 히어로들이 나를 응원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방을 메고 처음 등교하는 아이 뒤편으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토르 같은 슈퍼 히어로 장난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바로 아이의 첫 등교길을 응원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이벤트였습니다. 긴장되고 떨렸을 아이를 위한 부모님의 귀여운 이벤트. 그런데 진짜 히어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이벤트를 준비한 부모님이시죠. 학교에 가던 아침마다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말해주시고 또 시험 보는 날이면 괜히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챙겨주시고 또 출근하는 날 현관 앞까지 따라 나와 등을 토닥여주던 가족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히어로가 아닐까요? 우리는 혼자 세상을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응원을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잔소리 같았던 누군가의 한마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아이언맨의 슈트보다 토르의 망치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집을 나서는데 길 조심해, 일찍 들어오고 이런 부모님의 말씀,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었잖아요. 내가 애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는 나만의 슈퍼 히어로들의 마법 같은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 하루 속에 그 말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진짜 길도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 청취자들 보기들은 집을 나설 때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들으시나요? 아니면 또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혼자 사는 분들도 문 닫기 전에 나 혼자, 나에게 한마디 할 때가 있잖아요. 가만가만 가스밸브 잠궜고 에어컨 껐고 이런 거요. 아니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말을 건네는 분들도 좋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남겨주세요.

0: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선우정아 상상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보기들은 아침에 집에서 나설 때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하시는지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7409님, 우산 안 챙기고 나가서 비에 홀딱 젖은 적이 있네요. 친구들은 엄마가 직접 오셔서 우산 씌워줬을 때 그게 부럽더라고요. 물론 다 추억이지만요. 그래서 우리 딸은 비 오면 우산 챙겨주고 씌워주고 오고 그랬답니다. 저희 집도 엄마가 안 왔어요. 왜냐면은 진짜 길 하나만 건너면은 학교고 그 집이어가지고 그냥 뭐 뛰어오겠지 하셨나 봐요. 아, 웬만하면 우산 잘 챙겨주시는데 이제 우산 만약에 안 챙겼는데 비가 온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얄짤없더라고요. 038 하나님, 퇴근하겠습니다. 자, 퇴근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띄워드렸는데 출근도 하기 전에 퇴근하고 싶네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버텨야죠. 화요일이에요. 화이팅! 2903님, 저는 저희 집 강아지 두 마리한테 엄마 다녀올게, 싸우지 말고 잘 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요. 아, 너무 귀엽다. 제가 강아지한테 많이 약해요. 강아지 두 마리 싸우지 말고 잘 놀고 있겠죠? 아, 귀여워. 6537님, 저는 남편이 퇴직하고 야간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갈증 나기 전에 꼭 물 많이 마셔 라고 신신당부해요. 신장이 안 좋은데 특히나 물을 잘 마셔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알았어 하고 현관을 나섰는데 물을 잘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남성분들이 물을 좀 잘 안 챙겨 드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여자분들은 이제 확실히 수분이 부족하면 느끼잖아요. 뭐 피부에서든 뭐 목마르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은데 물론 막 충분한 수분의 양을 섭취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남편분들은 남자분들은 진짜로 목이 말라도 잘 안 드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귀찮음이 더 이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3372님, 새싹 문자고요. 남편 출근 때 오미자 음료 텀블러에 시원하게 매일 챙겨서 제 마음도 함께 담아준답니다. 현장에서 매일 구슬땀 흘리며 일하는 남편 안드레아 씨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합니다. 뭐야. 아침부터 깨소금 냄새가 폴폴, 참기름 냄새가 폴폴 나네. 2848님, 오늘도 별일 없길 이라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다짐하면서 나와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덜 받길, 상처 덜 받길, 장거리 출퇴근 무사하길요. 그렇죠. 오늘도 안전하게 무사한 하루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무사한 하루, 안전한 하루. 자, 오늘은 2848님을 위해서 오늘도 별일 없길, 우리 2848님 오늘도 별일 없길, 덜 받길, 스트레스도 상처도 덜 받길 복대가 대신 외쳐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2462님, 복디 오랜만입니다. 예전에는 여보 돈 많이 벌어와, 애들한테는 조심히 다녀라 했는데 지금은 우째간에 밖은 위험하니 저녁에 건강하게 만나자라고 합니다. 복디도 불볕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조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전,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생각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을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 복디에게 집을 나설 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시는지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중에 뽑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3372님, 아주 달달한 사랑꾼. 남편 출근 때 오미자 음료 텀블러에 시원하게 챙기고 내 마음도 함께 담아준다는 3372님께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릴게요. 자,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업타운의 다시 만나줘. 이 노래 듣고 힘내볼 지니 넘어갈게요.
1: Yeah, yes. Coming from the 96 to the 97. Uptown boys are full effect. Funk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후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후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2373님. 요아킴이 오늘 당진 출장으로 지금 막히는 도로에 있을 겁니다. 복디의 따뜻한 음성으로 힘내라는 응원 부탁합니다. 당진 출장 가시는 요아킴 형제님, 오늘도 화이팅! 조심해서 안전운전하세요. 3418님 처음 참여해주셨고요. 밤새 경비 근무 후 지금 퇴근 준비 중입니다. 힘은 들었어도 근무 중 이상무라 다행이네요. 잠시 휴식하고 오후에 알바 갑니다. 3418님 세상 너무 부지런하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건강은 잘 챙겨가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3418님 힘내시라고 복디가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화이팅이에요. 자, 이수민님 오늘 하루도 복디랑 반짝이는 하루 보낼 거예요. 라고 별까지 붙여주셨는데요. 아무나 반짝이는 하루 너무 좋아요. 우리 수민님 반짝이는 하루 잘 만들어 봅시다. 노력합시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텐션 좋은 노래 띄워드릴게요. 대성의 대박이야.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화가 자비솔라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 미술전 관람 원하시는 분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티켓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5636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여름방학 시작하고 오늘부터 첫째 1호 아들의 첫 영성체 교리가 시작됩니다. 첫 영성체 준비하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 모두 축복하고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와 봉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우리 1호 아들이 벌써 첫 영성체 교리를 배운다니, 교리 수업을 듣는다니, 정말 이 긴 여정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복디 이모도 응원할게요. 권순모님, 주말에 유미의 세포들 뮤지컬을 봤습니다. 내 몸속 세포 안에서는 어떤 세포가 꿈틀꿈틀 거릴까요? 짜증 세포가 아닌 기쁨, 사랑, 평화의 세포가 가득가득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덥지만 모두 모두 화내지 말고 파이팅이라고 응원해 주셨네요. 유미의 세포들도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그 뮤지컬 공연 아닌가요? 오, 거기 배우들도 막 짱짱하고 재밌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부럽습니다. 뮤지컬. 좋아요.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의 다짐, 마음가짐, 결심 보내주신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의 지니 뽑아볼게요. 오늘의 지니는요? 3418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밤새 경비 근무 후에 오후에 또 알바 가신다는 부지런한 3418님께 선물 드릴게요.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앞으로도 행복을 여는 아침 종종 들어주세요. 5659님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신청합니다. 라고 오늘 처음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얼른 띄워드려야죠. 로이킴 스마일보이 듣고 올게요.

로이 김 스마일보이 듣고 오셨습니다. 3530님 오전에 집을 나서며 겨우 힘들게 눈뜨고 일어나서 평방에서 들은 오늘 하루의 단어. 버스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씩 되뇌어 봅니다. 희망 할 수 있어 라고. 오, 너무 좋은 말인데요. 희망.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 모두, 우리 3530님도 복디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 할 수 있어요. 힘을 빼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잘 살아가 봅시다. 2037님, 복디 행여가 입소문이 계속 퍼지는 듯해요. 매일 새싹 보기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 듣는 보기가 행복하네요. 복디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부터 듣고 계셨는데 그냥 듣고만 계시다가 용기, 힘을 빼는 용기로도 문자를 보내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주파수를 돌리다가 복디의 목소리 듣고 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새싹 문자가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고 행복을 여는 아침을 함께 나누는 보기들 청취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디의 소원이에요. 스피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드립니다.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준비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오유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젯밤에 오래된 아파트 이중주차를 뚫고 나가다가 이웃의 비싼 차를 긁어버렸어요. 망가진 내 차보다 그 차를 보니 눈물이 났지만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해야겠죠? 아, 이 마음 알죠? 주차 뚫고 나가다가 정말 내 과실인 거잖아요. 특히 비싼 차를 긁었다니 정말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는 해주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완전 알죠, 완전 알죠. 어제 복디가 차 사고 잠깐 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디는 다행히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큰 번거로운 일은 없게 됐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사고든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긁는 거든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요. 유나님 너무 상심치 마시고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하길 다행이다. 앞으로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너무 또 기죽고 다니시지 마세요. 8177님 복디 저 전시회 티켓 받을 수 있을까요? 14일에 슬픔에 잠긴 친구와 함께 전시회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 티켓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친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티켓 드릴게요. 자비솔라 특별전 알록달록 컬러 테라피 되는 느낌이거든요. 산뜻하고 아주 밝은 이미지의 그림 관람하시면서 기분 전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8177님께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향한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리온 서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향한 아침 2부는 경동나비엔 국민은행 빅토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종근당건강 KT 키움증권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 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어머, 노래가 마이크가 켜져 있었네요. 더 크게 부를 뻔했네. 후. 자,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자, 우리 보기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난 사실 바다 싫다. 호캉스 가고 싶다. 이런 것들. 아니면 난 물에 빠진 닭고기 싫다. 초복 중복에 먹어 삼계탕 먹기 싫었다. 말복에는 제발 장어 먹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복디에게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복디도 아침잠 많다. 그냥 한번 외쳐봅니다. 자, 여러분들 샵 1053 100원 드는 유료 문자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올게요.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섹스리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하고 싶다 싶으신 거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97님, 남편아, 내가 다이어트 좀 하겠다는데 제발 혼자 밥 좀 먹어. 나 억지로 먹이지 말고. 4897님. 그쵸. 옆에서 다이어트 안 도와주는 사람 꼭 하나 있죠. 나는 일찍 밥 먹어야 되는데 맨날 늦게 와서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밥 같이 먹자 하고 야식 먹을까? 치킨 시켜 먹을까? 나 혼자 다 못 먹는단 말이야 하면서 막 다이어트 회방꾼이 꼭 한 명 있습니다. 주변에. 6639님.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저 미사 시간에 티 안 나게 잘 수 있어요. 분당 어딥니까? 우리 신부님한테 내가 일러야 되겠네. 미사 시간에 티 안 나게 잘 수 있다. 어떻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눈 감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계신 건가요? 미사 시간에 티 안 나게 잘 수 있다. 어떻게 가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죠? 7703님,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청년 시절 성가대도 했는데 저 악보 볼 줄 몰라요. 와, 대단하다. 이런 음악가 있지 않았어요? 베토벤이었나 모차르트였나 누구 음악가 있지 않아요? 악보 볼 줄 모르는. 저 재즈음악 동아리 할 때 제 주변에 피아노 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오빠야도 악보를 못 봐요. 근데도 진짜 잘 쳐가지고 우리가 막 그 오빠 이름이 광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막 광토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자, 7654님.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너와 1박 2일 동해바다로 여행 가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건 가면 되지. 가면 되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데리고 가세요. 동해바다로 어떻게든 데리고 가세요. 어? 4535님. 이거 읽어도 되나? 어떡하지? 이거 북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요새 들어서 청년회가 싫어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죠? 복디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4535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청년회 일 똑바로 해라. 4535님 강실 텐다. 자, 0381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제 두 딸들이 한 달간의 냉전을 끝내고 화해했답니다. 언니도 동생도 서로 상처되는 말로 한동안 말도 안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어제 큰애가 예쁜 케이크를 사다가 내밀며 너랑 화해하려고 사왔어. 이 한마디로 어떤 사과의 말이 필요 없이 화해가 되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엄마는 그냥 미소로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유, 기특해라. 언니는 언니다, 그죠? 큰애, 예쁜 케이크 사다가 내밀면서 너랑 화해하려고 사왔어. 아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매들이, 아, 그러니까 남매래. 자매들이 남는 건가 봐요. 아, 참. 언니 없어서 속상하네. 자, 3368님. 난 이제 말할 수 있다. 바캉스 가기 싫다. 내가 운전하고 내가 음식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지난주 삼척 갔을 때도 힘들었지만 세 딸들을 위해 참았다.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들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여행 갈 때 내가 계획 다 짜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음식하고 나만 해. 나만. 그럼 그게 여행이 아니죠. 나는 즐겁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는 말하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장원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 찐 고수십니다. 청년 시절 성가대도 했는데 사실 악보 볼 줄 몰라요. 라고 외쳐주신 7703님께 선물 드리면서 3368님께서 신청하신 엠믹스 블루 발렌타인 듣고 이리온 서재에 들어갈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이리온 서재. 매주 화요일마다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복을 여는 아침에 여신님 김리온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0: 리온 대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어요. 그 주말에 중복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네. 엄마에게 가서
0: 엄마에게 가서 어떤 복다림 음식을 드셨나요?
1: 뭐 푸짐하게 삼계탕에 닭죽이 해주시고 제철 과일 내주셔가지고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0: 복숭아
1: 예, 제가 못 깎아 먹잖아요. 엄마가 깎아줘서 실컷 먹고 왔어요.
0: 아, 제가 한번 저희가 그때 뭐 복숭아를 받았나? 아니면 복숭아를 가지고 와가지고 테이블 위에다가 우리 게스트들이 대기하시는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나 죽이려고 뭐라 그랬죠? 언니 표현이 있었는데 암살자가 있다. 숨어있다 막 이러면서
1: 그 왜 영화에서도 누군가를 해하려 할 때 복숭아 가루 그 털을
0: 기생충에서도 복숭아 그랬잖아요.
1: 네, 준비하거든요. 네.
0: 그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주 동안 날이 너무 더워요.
1: 그렇죠. 게다가 축축하기까지 해서
0: 그러니까요.
1: 그게 참 힘들죠.
0: 이제는 정말 더 더워질 일만 남았는데 여름나기 좀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1: 예, 저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보낼 준비를 하자 해서 만화책을 열심히 샀어요.
0: 그래요? 어떤 만화책이요? 추천해 주세요.
1: 저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극락왕생이라고 제목이 좀 그렇네요.
0: 여러분은 지금 CBBC 라디오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락왕생이라는 만화책을 사셨다고요?
1: 네, 네. 그걸 사고 또 이런저런 것들 또 이제 오늘 소개할 책을 얘기하다 보면 또 만화책 얘기가 나올
0: 그래요?
1: 것 같아요. 네.
0: 저는 사실 만화책을 잘 안 읽는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1: 네, 어릴 때부터 안 좋아했던 건가요?
0: 네. 어릴 때부터 그 말 주머니들 있잖아요. 칸들 어디서부터 네.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가끔 이게 이렇게 순서가 잘못되게 읽으면은 맥락도 안 맞고 이게
1: 그렇죠,
0: 뭐야?
1: 그렇죠.
0: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줄글은 좀 읽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화책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해가지고 안 읽어서 제가 슬램덩크를 아직까지도 못 읽었어요. 주변에서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아직도 슬램덩크를 안 봤냐 이러면서 너무 무시해가지고 제가 뒤늦게 올해 초에 그 중고마켓에서 시리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거 박스 안으로 이렇게 무겁게 샀어요. 아직까지도 3권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1: 아, 그럼 그렇게

0: 재미를 느끼지 못하시나 봐요.
1: 속도가 안 나요.
0: 한번 이번 여름 휴가 때 도전해 보시는 걸로.
1: 그래야겠어요. 네. 아, 너무 쉽지 않습니다. 만화책에 대한 매력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오늘 소개해주실 책도 이 만화와 관련된 책이라고요?
0: 맞아요. 만화 편집자 김혜인 작가님이 자신이 일을 하면서 겪은 경험이랑 만화에 대한 애정을 담은 에세이인데요. 제목이 펀치입니다.
1: 펀치?
0: 네. 부제가 맞을수록 강해지는 만화 편집자 이야기고요. 2024년에 펀치 어떤 만화 편집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책의 후속권으로 나온 에세이예요.
1: 오, 만화 편집자.
0: 네.
1: 또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그렇죠. 이분이 분명히 네. 만화에 대한 매력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만화를 좋아하거나 또 그런 직업을 꿈꾸는 아이들도 이 방송이 되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화 편집자 에세이 펀치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이 래빗 요즘 너 말이야.

0: 제이래빗 요즘 너 말야 듣고 오셨고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언 사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김혜인 편집자의 펀치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일단 저자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이분은 9년차 만화 편집자 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큰 출판사에서 근무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제목이 펀치잖아요. 네. 근데 제목이 첫 번째 책을 낼 때만 해도 뭐 제목에 대한 풀이

0: 펀치가 이제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뭐 박진감 있는 편집자의 이야기다 뭐 이런 뜻도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파티용 음료의 펀치가 또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네, 그 술이랑 과일이랑 네, 섞어서 만든 그래서 어떤 그 음료처럼 청춘의 한 시절을 통과 중인 사람의 이야기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그때만 해도 펀치가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는 주먹이었다면 이번 후속책의 펀치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되돌려 맞는 주먹인 것 같아요.
1: 오.
0: 처음 시작할 때 책 시작할 때 보면은 이 김혜인 작가님을 때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 팔리지 않는 만화가 때리고 중세를 못 찍는 또 책이 때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한 책이 때리고 또 자신이 좋은 편집자가 되지 못하는 생각이 스스로를 때리는 것 같아요.
1: 일단 그 편집자 만화 편집자 저는 약간 생소한데 네.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0: 그렇죠. 저도 만화 편집자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단행본 편집자들은 책을 기획하고 저자와 원고를 개발하고 또 원고 편집하고 교정 교율하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인쇄해서 유통해서 이게 그냥 일반 단행본 편집자 일이라면은 만화 편집자는 그 언어에다가 이미지를 편집하는 일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는 그 그림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뭐 단행본 편집자처럼 작품을 고르고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옆에서 지면을 구성하고 연출하고 컷 배분을 함께 하고 또 말풍선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아까 복디가 어렵게 읽었다는 그 말풍선에다 글을 얹히는 작업을 식자라고 하는데
1: 네.
0: 이 작업도 함께하고 그 식자 작업할 때 서체를 바꿔가면서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0: 이런 것도 다 편집자가 하는 것 같아요.
1: 오, 전 당연히 그 무드 이런 것 때문에 작가,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는 분이 만드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또 편집자님이 하시는 거군요.
0: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작품 자체의 형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1: 만화 편집자님이 쓰시는 책은 어때요? 그 글도 막 만화처럼 아기자기 막 꽁냥꽁냥한가요?
0: 네, 이게 저도 이 만화 편집자님이 어떤 만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만화를 내셨는지 그런 걸 함께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화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폭력이 많이 나오는 액션물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만화 편집자님은 일단 만화처럼 너무너무 재밌으세요.
1: 오.
0: 문체가 굉장히 호방하고 유머러스하다.
1: 오.
0: 그래서 실제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웃으면서 대화를 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 편집자님은 일단 만화가 너무 좋아서 만화 편집자가 되셨대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1: 네?
0: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만화를 매일 보고 그 만화를 골라서 이제는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책이 좀 만화 편집자의 이야기였다면은
1: 네.
0: 이제는 좀 오래된 9년 차 만화 편집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정말 행복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 좋아하는 일이 일이 되면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면 덕업일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0: 그렇죠.
1: 하시잖아요.
0: 네.
1: 우리 편집자 이 작가님은 덕업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0: 이게 딱 그 에피소드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데
1: 네.
0: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덕업일치였대요.
1: 그래요?
0: 왜 그랬냐?
1: 네.
0: 그러니까 자기가 덕업일치한 게 맞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좋아하는 일이어도 일은 노동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본인은 노동자인 거고 근데 힘든 게 일의 속성인데 사람들이 넌 그래도 좋아하는 일 하잖아. 이런 식으로 퉁치면은 어떤 노동자의 이야기가 더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덕업일치라는 말이 자신을 좀 올가매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는지 그 말이 가장 싫었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의 특성상 이제 힘든 부분이 평가를 받는 데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이게 책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많이 팔아야지 일단
0: 그렇죠.
1: 나의 그 공이
0: 네.
1: 드러나는 거고.
0: 맞아요. 근데 이게 뭐 그 속한 곳에서의 평가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독자들의 평가도 있고 그 판매, 그 반응으로 그 성적으로 결과값으로 평가를
1: 네.
0: 받기도 하니까 이런 게 가장 힘드니까 직장인이나 만화 편집자로서는 가끔씩 만화 정말 꼴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 해요.
1: 역시 좋아하는 일이 일이 되면은 다시 싫어진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감이 명확한 일을 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근데 그 이런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책 마감이 아니라 일본 만화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출간이 된 만화인데 여학교의 별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만화를 카페에서 이벤트를 연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카페에서 이벤트 여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명확한 마감이잖아요.
1: 이때 무조건 끝내야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뭐 캐릭터도 만들고 그 캐릭터와 관련된 그림도 프린트를 해서 붙이고 그거에 관련된 뭐 음료도 만들고 하잖아요. 겨우겨우 오픈을 해서 이제 자기는 외면하고 싶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자니까. 그쵸.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말에 그 카페에 본인이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캐릭터 사진을 찍고 그 음료를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 모습을 봤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태까지 그냥 만화책을 만들면은 주문 수량으로 좀 물건처럼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이 카페를 준비하면서는 날짜를 맞춰야 되고 제작 수량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운영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1: 나는 만화 편집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부수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보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기보다는 어떤 수량으로 숫자로 자꾸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거를 보고 웃고 우는 사람들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일로 삼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마음을 포기하고 덕과 업을 일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갚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사람 자기가 그동안 만화에게 너무나 즐거움을 크게 받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덕업일지에 대한 새로운 또 마음을 발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또 좋아하는 마음을 발견하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1: 만화에 대한 매력도 이 책에 나오나요?
0: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0: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더 솔깃한 걸 수도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 편집자님이 언급하는 책을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1: 이번에 최근에.
0: 네. 그래서 제가 만화책을 많이 구매했다는 게 원래 제가 휴가나 그 휴일을 맞이하는 자세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정말 이 작가님에게 영업을 당해서 하나 두 개 사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책을 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이 작가님께서 편집한 책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 여자친구라는 웹툰을 책으로 내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5년 동안 기다려서 그러니까 처음 작가님께 제안을 그 여자친구 만화책 웹툰 작가님께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승낙을 안 해주셔서 그냥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던 게 5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기다려서 책을 4권짜리 책으로 구성을 해서 세상에 내놨는데 이 과정은 이렇게 되게 진지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 편집자로서의 이야기니까.
1: 그러니까
0: 좋아하는 작품을 책으로 만든다는 게 또 웹툰을 책으로 만든다는 게 이런 과정이 있구나. 뭐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읽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일단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극락왕생.
1: 네.
0: 고사리 박사님의 책인데요. 이것도 웹툰을 책으로 만든 이야기래요. 그래서 저 이것도 또 구매를 했고. 이 마지막에 주말이라는 만화가가 펀치 챌린지라면서 축전으로 한 컷 만화를 그려주셨어요.
1: 그러니까 이 책을 축하하는.
0: 네, 축하하는. 네. 한 컷이 아니라 한 페이지 만화죠. 네, 근데 이 한 페이지 만화에서 펀치 챌린지라는 걸 아냐면서 사실은 그 주말 만화가가 만드신 거예요.
1: 그러니까
0: 심심하고 뭔가 보고 싶을 때 콘텐츠가 모자라다 싶은 날 이 펀치 책을 펼치고 아무데나 펼쳐서 먼저 나오는 작품을 읽으셔라.
1: 오~
0: 이게 펀치 챌린지라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아 정말 이 책에 나오는 작품들 아무거나 좀 차례차례 읽어나가는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무슨 그 잠언이나 이런 것처럼 딱 펼쳤을 그렇죠. 때 우리 신부님들은 전문 영어로 띠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띠꼈을 때 나오는 그 성구 구절이 성경 구절이 오늘 나의 뭔가 중심이 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펀치 챌린지는 펀치 책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 만화책을 꼭 찾아서 읽어봐라.
0: 맞습니다.
1: 재밌네요. 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어도 만화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거를 만화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 읽기에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들의 나열은 사실 좀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만화를 좀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훨씬 좋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든지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어렵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본인이 맞아. 얼마큼 하는지 몰라서.
1: 맞아.
0: 다른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몰라요.
1: 맞아요.
0: 근데 이분은 확실히 편집자라 그런지 그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 만화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쉽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 이 정도는 굉장히 내공이 있어야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나도 접근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쉽게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1: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퀴즈를 우리 리온 대표님께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것은 월간 어린이 만화 잡지인데요. 1982년 10월에 창간되어 1996년에 폐간이 된 만화 잡지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등이 연재되었던 이 만화 잡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1번
0: 보물섬,
1: 2번
0: 딤섬,
1: 3번
0: 주섬.
1: 아기 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등이 연재됐던 이 만화 잡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저도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두꺼운 전과 같이 맞아요. 두껍지 않았나요? 자, 1번
0: 보물섬,
1: 2번
0: 딤섬,
1: 3번
0: 주섬.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힌트송 드립니다. 자탄풍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0: 자탄풍, 자전거 탄풍경의 보험을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원 서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 읽어볼게요. 김미정님께서 오늘 책 소개 들으며 오랜만에 만화책을 잔뜩 읽고 싶어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만화방 같은 것도 다시 유행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1: 네.
0: 만화방 가보셨어요?
1: 요즘에는 가본 적 없고 어렸을 때 빌리로는 가봤어요.
0: 아, 대여점.
1: 네, 대여점.
0: 그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그 뭐 TV에도 종종 나오고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이 같이 데리고 뭐 2층
1: 카페라고 해서
0: 그냥 단층이 아니라 복층으로
1: 돼 있어서 맞아요.
0: 구석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게 되게 분위기가 또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뭐 라면도 팔고 맛있는 게 많이 판대요.
0: 그 구석에서 그 만화책이 둘러싸이면서 만화책을 읽으면 안 읽는 저도 재밌어. 그 분위기에 좀 젖어서
1: 그럴 수 있을 것
0: 읽어볼
1: 같죠?
0: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정환님, 저희 엄마는 15년 정도 만화 가게를 하셨어요. 모든 만화를 다 섭렵했었습니다. 만화는 인생도 깨닫게 해주고 재치와 센스도 키워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그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도 종종 만화를 보는 거죠.
0: 0381님, 결혼 전에는 피아노 학원을 했었어요. 학원에 만화책을 많이 갖다 놨었는데 아이들이 집에도 안 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만화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 이 책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만화나 추억이 있으신가요?
1: 저도 어릴 때 매달 기다려서 사읽던 만화 잡지 생각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 보물섬은 아니었고 윙크나 밍크 뭐 지금은 폐간돼서 없는 잡지인데
0: 그거는
1: 순정
0: 표지,
1: 만화 잡지.
0: 그러니까 표지부터가 네. 눈이 이만한 애들이
1: 맞아요,
0: 나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유명한 뭐 청계영 작가님이라던가 뭐 나예리 작가님 그리고 드라마 됐었던 궁 같은 거 그런 거 다 그 잡지에서 읽었었죠.
0: 제가 읽었던 만화가 풀하우스. 누구 작가님?
1: 원수연 작가님.
0: 원수연 작가님. 그리고 언플러그드 보이.
1: 천계영 작가님.
0: 이 두 개는 봤습니다. 네. 재밌게 읽었어요.
1: 엄청 인기였었죠.
0: 그렇죠. 맞아요.
1: 네. 저도 그런 그 어린 시절에 주말마다 집에서 만화책 막 쌓아놓고 읽던 거 그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책을 읽으면서 우리 리온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만화 편집자의 네. 세계는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리온 대표님 주변에 뭐 편집자도 많고 출판사 대표님도 아는 네. 분들 많은데 이 만화 편집자의 세계는 어떠셨나요?
1: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작가가 또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도 알아내야 되고 작가가 생각 못한 부분도 함께 막 대화로 풀어내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결국에 뭔가 깊이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 깊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공감 가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고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작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출판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눠주실 때 그럴 때 되게 공감이 갔고 전반적으로 저도 만화 편집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서 그 저희도 직업 세계 소개하잖아요.
0: 네네.
1: 그거 되게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0: 아, 우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군요. 만화 편집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만화 편집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화책에 썩 흥미가 없는 분들에게도 흥미롭게 읽힐 책이겠죠?
1: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만화라는 창을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작가님께서 자기가 사실은 만화가 지겨워졌는데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었었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금 자기가 얼마나 만화를 좋아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또 비슷할 것 같거든요. 노동자의 마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툴로 읽으셔도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돌발 질문.
1: 네.
0: 혹시 만화책에 썩 흥미가 없는 복디에게 네. 흥미롭게 읽힐 만화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1: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극락왕세 지금 가장 저의 흥미를 끌고 있는 책이라서
0: 오늘 그 제목만 세 번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시작되는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뭔데요? 정말 이게, 뭐 부처님이 나오나요?
1: 아 이게 어떤 귀신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고등학생의 몸에 들어가서 이제 작품이니까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고등학생의 몸에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도입 부분만 읽은 거예요.
0: 아,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고등학생 이야기도 그 풀어지면서 귀신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 같다는 기대감.
0: 고등학생 몸에 귀신이 들어간 극락왕생 레지나 자매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아, 그 만화책 재밌을 것 같아요. 이미 이 배경부터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퀴즈 정답부터 발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82년 10월에 창간돼서 1996년에 폐간이 된 만화 잡지. 이 만화 잡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요.
1: 1번 보물섬입니다.
0: 네, 1번 보물섬. 보물섬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펀치 만화 편집자 김혜인 그 편집자님의 에세이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리온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내가 할 일은 해마다 지금처럼 만화를 보는 것이다. 산이 거기에 있어서 올랐다는 말처럼. 이게 저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의 가장 근사한 태도처럼 느껴져요.
0: 네.
1: 사실 막 우리가 굉장히 막 여러 말을 갖다 붙이지만 그냥 산이 거기에 있어서 올랐다는 말이
0: 맞아요.
1: 가장 와닿긴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만화가 얼마나 많은지 본인이 짐작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보는데도 계속 신간이 나오고 세상에 만화가 엄청나게 많아서 자기는 5%도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세상이 더 있다는 게 굉장히 즐겁다라고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0: 오, 진짜 오늘 리온 대표님께서 너무 맛깔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만화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슬램덩크 꼭
1: 네. 시작해보세요.
0: 완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요일 코너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리온 서재 함께해봤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1: 그 우리가 어릴 때는 만화를 좋아했는데 보통은 근데 크고 나면은 무엇 때문인지 이제 조금 흐릿해졌잖아요.
0: 네.
1: 근데 흐릿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화에 대한 감정도 제가 흐릿해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다른 형태로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 만화 보면서 굉장히 신나게 이 책을 보면서
0: 네.
1: 신나게 막 만화책들을 구매를 했거든요. 우리 보기들도 이제 더운 여름 어떻게 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만화 카페를 가셔도 좋고
0: 네.
1: 만화책을 구매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읽어봐야겠네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우리 리온 대표님이 쏘아주신 이 만화에 대한 재미를 매력을 막 얘기해 주시면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책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P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7시부터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곡은 조지의 좋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주님의 영광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8: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0: 시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눈빛 스며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주식, 주식하면서 인생 역전을 외치는데요. 혹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여전이신가요? 워낙 롤러코스터급으로 변동성이 크고 큰돈을 넣어야 큰돈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으니 인생 역전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 여전함도 참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조용히 흘러가는 이 평범한 하루, 어쩌면요 역전보다 여전이 기적이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감사가 아닐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